0: Roar. That was Roar by Katy Perry.
1: Yeah,
0: You're listening
1: our
0: to.
1: former prime minister's new girlfriend.
0: There you go, right? He's having the time of his life
1: Yeah,
0: right
1: taking
0: now.
1: private flights all around the
0: Yeah,
1: world after
0: seems to
1: telling
0: be.
1: Canadians for 10 years to be really mindful of the environment.
0: Okay.
1: Roar.
0: In any case, we are talking about air flights today.
1: We sure are.
0: 지금부터 이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간인데요.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도 역시나 이 비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Ray, what's our title today?
1: Project Sunrise, a 22-hour non-stop flight is coming. What will it be like?
0: 그렇죠. 오늘의 제목은 22시간 연속 비행인 Project Sunrise가 곧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서 이 Project Sunrise란 호주의 퀀타스 항공사가 처음으로 호주에서 영국까지 직항 노선을 신설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추진해놓은 일련의 단계들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얼마 전 프랑스까지 왕복하는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침으로써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내용이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이 노선이 이제 획기적인 이유는 호주 멜버른에서 영국 런던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항공기로는 논스톱으로 직항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꼭 중간 기착지에서 추가 급유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을 항공사는 이 노선에 특화된 개량 모델로 비행기 기종을 주문해서 연료 탱크 저장량을 늘려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신설 직항 노선이 앞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운영될 것인지 지금부터 기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Ray.
1: Millions of people were following online as an Airbus jet operated by Qantas touched down in Toulouse, France on Tuesday. It had just completed a marathon, flying 12,460 nautical miles in 24 hours and 24 minutes nonstop from Melbourne, Australia. Only the specially manufactured plane wasn't carrying any passengers. It was a test for the airline's long-awaited Project Sunrise, which aims to offer the first non-stop flights between Sydney and London starting next year.
0: 지난주 화요일 호주 퀀타스 항공이 운항하는 에어버스 여객기 한 대가 프랑스 툴루즈에서 착륙하는 모습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지켜보았는데요. 이 항공기는 호주 멜버른에서 출발해 24시간 24분 동안 12,460해리의 논스톱 마라톤 비행을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다만 이 특별 제작된 항공기의 일반 승객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고요. 이는 내년부터 시드니와 런던 간 최초의 직항편 운항을 목표로 하는 이 항공사가 오랫동안 고대해온 일명 프로젝트 선라이즈의 시험 비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it says here that the plane touched down in Toulouse, France. To touch down.
1: So this means, well, if you say touchdown in American football, that's a bit different. But this is used all the time when we're talking about flight. So it just means to land on the ground. What time do you touch down? The plane touches down at 8 p.m. I'll call you after I touch down.
0: 그렇죠.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 you can say, like you said, you can say what time do you arrive, but you can say what

0: That was On the Wings of Love by Jeffrey Osborne. We're listening to, or we're reading, news coverage from the New York Times today, and it's all about Project Sunrise.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서는요, Project Sunrise라는 이름으로 호주 멜버른에서 영국, 뭐 뉴욕까지 22시간에 달하는 논스톱 직항 노선을 신설하려는 호주 퀀타스 항공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비행기로 이동하는 승객들에게 기내에서의 22시간은 상황에 따라 상당히 고된 인고의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항공사 측의 대답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Right?
1: The plane is designed with 238 seats across four cabins, first, business, premium economy, and economy. This is fewer seats than on a standard long-haul flight and means more space for passengers. Qantas said the plane will also have a well-being zone where passengers can get snacks and stretch. The airline said it had worked with a range of health and food experts, including from the University of Sydney's

0: 2019년에 한 과학자 팀이 별도의 항공기를 이용해 시드니에서 뉴욕과 런던으로 향하는 세 차례의 특별 연구 비행을 수행하면서 23명의 지원자를 관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특별히 설계된 식단, 조명, 수면 및 활동 계획을 따랐던 실험 참가자들은 비행 후 이틀 동안 시차 적응 증상이 덜 심했고 인지 능력도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o they've done a lot of testing here. And this is interesting. Those with specially designed menus here, and this sentence here, those with, this is similar to only what we talked about earlier, right?
1: It could be a little confusing if you just read it like those with those what? Those people. That's what it means. Those people who had specially designed menus and different lighting and these sleep and movement plans, they did better. They had less jet lag and they cognitive performance, which means they were able to think better after 2 days after the flight.
0: 그렇죠. 이 문장 앞에 시작을 이제 those with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전에 나왔던 뭐그 전에 있는 사람들, the people, or the people in this case would maybe the people that were on this test flight,
1: Yeah,
0: perhaps,
1: that's what it means here. Yeah, those people. So, and when you're on an airplane, when you're waiting to board, you'll hear them say sometimes, those people, those passengers, or those with disabilities, those with traveling with children can enter first, can board the airline first, or those with first class tickets may start boarding first.
0: 그렇죠. 뭐 어린이부터 뭐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린이와 동반하는 뭐 그런 여행객들 그럴 때도 쓰이고요. 이 수식어와 함께 뭐뭐 한것 사람들 뭐 관계대명사와 함께 이제 뭐뭐 한 사람들 이럴 때도 쓰이기 때문에 요 문장 구조도 참 재밌네요. 그렇죠? Alright, so that does it for our news story today, our news,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ection. It's time now to review our main expressions. Ray, let's see our first expression, to touch down.
1: The plane touched down safely at 8 p.m.
0: 그렇죠. To touch down, 착륙하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오후 8시에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The next one, only.
1: The company offered him the promotion on the spot. Only it required moving across the country in 2 weeks.
0: 그렇죠. We need two sentences here
1: Right.
0: because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only는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비격식으로 뭐 접속사 역할로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그 회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on the spot 진급을 제안을 했는데 하지만 only 이런 조건이 있었나요? 국가 뭐 반대편으로 이사 가는 전제 조건이 2주 내에 이사 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The next expression we have here is to do away with something.
1: The company is doing away with paper forms.
0: And we're
1: All
0: seeing
1: digital
0: this.
1: now.
0: Everything's digital, right? 뭔가 없애다, 뭐 그만두다, abolish, eliminate. 뭐그 회사는 모든 종이 서류를 이제 없애가는 그런 추세다. And they're using the ING form here because they're not completely doing it,
1: They're doing
0: but
1: it now. They're
0: they're
1: in the
0: in the
1: process.
0: process. 그쵸?
1: I guess we could say the company did away with if we want to make it past tense.
0: 그럴 때는 이제 아예 끝냈습니다. 이제 모든 종이 서류는 이용하지 않을 때는 the company did away with. 이미 끝난 거죠. Paper forms, but here we're using the progressive. Next expression here, or next term, a first for.
1: Winning the championship was a first for the team.
0: 그렇죠. 역시나 이 스포츠 예문인데, 그 팀에게서는 이 우승이 최초의 우승이었다. 처음 있는 일이었겠죠. And then finally, we have here to get the best out of something or someone.
1: The coach needs to find a way to get the most out of the team.
0: 그렇죠. 뭐, 여기서 코치는, 팀의 능력에서 뭐, 최대한, 꺼집어내는, 끌어내는 것이,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 Get the best out of, get the most out of the team였습니다. If you'd like to read through the full articles,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방송 내용 게시판. 매일 이 전해드리는 뉴스 커버리지의 뉴욕타임스 기사는 저희가 시간상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는데요. 모든 전문, 이 전체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송 내용 게시판 들어오셔서 첨부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All right, let's get

0: the answer to today's quiz, layover, stopover. What does that mean,
1: Ray? It is a stop between connecting flights.
0: Exactly. The answer was number two, a stop between connecting flights. 이 stopover, layover, 뭐 같은 말이죠. 이 여행 도중에 이 두 시점에 사이에 있는 잠시 머무는 단기 체류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2번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를 하니까요. 당첨자 게시판을 꼭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도 잊지 말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we're almost done with the second hour. Before that, let's listen to one more song. This is The Stylistics with Can't Give You Anything But My Love.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It's idiom time on this Friday edition of Morning Special. Ray, today what is our idiom?
2: Today's idiom is to play it safe.
1: 그렇습니다. 이번 idiom은 to play it safe. 안전하게 가다, 뭐 신중하게 행동하다인데요. Ray쌤이랑 짧은 상황극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Ray쌤은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야 하는데요.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et's take a listen. Idiom package to play it saf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일본의 건축가 구마켄고가 건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틈, 격자, 가벼운 재료, 그리고 빛과 바람이 통과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건물 사이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외부의 바람과 빛이 쉽게 들어오게 합니다. 구마켄고는 그것을 바람길이라 부르는데요. 바람길을 열어둔다는 것은 원하는 걸 내 안에 가두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흘려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게 딱딱한 껍질이 되어 나 자신을 가둬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면 구마켄고의 바람길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원칙은 가지고 있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지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는 것, 바람을 붙잡지 못하듯이 헛된 욕심은 내려놓는 것, 그런 게 바로 나만의 바람길을 만드는 일 아닐까요?

8월 14일 금요일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이사오 토미타의 신디사이저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좀 색다르게 감상하셨죠? 클래식 음악을 초기 전자악기 무그 신디사이저로 연주한 1974년 발표한 곡인데요. 전자음악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덕분에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도 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건축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건축에 바람길이 있다고 해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기둥과 구조는 존재하고 그 사이사이에 틈을 만드는 거니까요. 나만의 원칙과 가치관은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 사이사이에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틈은 반드시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예상치 못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바람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차이콥스키가 스위스 레마노 주변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느낀 평온함과 기억이 담긴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으로 42종 3악장 멜로디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음악에서 위로를 얻고자 낭만적인 소품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음반의 수록곡이기도 합니다. 김다미의 바이올린, 문재영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으로 42중 3악장 멜로디, 김다미의 바이올린, 문정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스페인의 열정과 리듬감을 생생하게 담아낸 현악 오정조 실력 작품입니다.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보케리니 판단고, 2번 라벨 라발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단순히 오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라기보다는 3시간이 넘는 오페라 전체의 갈등과 주제의식을 10분에 압축해놓은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소 1막 전주곡,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송철호님의 사연이네요. 지난 5월 방송에 나오셨던 박소연 선생님이 마지막 칸타타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죠. 책을 읽고 음악의 현정이 너무 좋아져서 악보를 사고 기타 이중주로 연주해보려고 가장 간단해 보이는 곡을 오선지 옮기다가 알게 됐어요. 선행하는 성부에 모방하는 돌림노래 같은 음악뿐 아니라 그렇게 한 성부를 반대로 연주하는 음악도 카논이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타티아나 니콜라에바의 음반을 발견하고 그가 차분하게 연주하는 육성 리차르 카르를 들으며 어떤 종교적인 느낌, 궁극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바흐의 음악의 헌정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니콜라에바의 육성 리차르 카르 신청해봅니다. 늘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도 할 겸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 주신 박수현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남길 겸 해서 글을 남기신다고. 박 선생님이 알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비슷할 텐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더 좋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 클래식이 더 친숙해지고 음악 안에서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자흐 모로 1079종 6성 리차르 카레, 타티아나 니콜라예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스페인의 민속춤을 가리키는 이 곡은요.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스페인 궁정에서 활동한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보케리니, 판단고. 2번 라벨, 라발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앱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곡은 영국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헨리 퍼셀의 뮤직 포 어 와일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왕을 다룬 비극에서 유령의 고통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해 불리는 노래입니다. 헨리 퍼셀의 뮤직 포 어 와일, 음악은 잠시 동안, 카운터 테너 이동규, 조윤성의 피아노, 성민재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헨리 퍼셜의 뮤직 포 어 와일. 음악은 잠시 동안 카운터 테너 이동규, 조윤성의 피아노, 성민지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보케리니 판단고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보케리니의 기타 오종주 4번, 디장조 중 4악장 판단고, 페페 로메로의 기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보케리니의 기타 5종주 4번, 디장 조종 4악장 판당고, 페페 로메로의 기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꿈의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케스트라부터 무용단, 극단, 합창단까지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한데 모이는 전국규모의 축제인데요. 이 축제가 특별했던 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 만나는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무대까지 서는 캠프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건데요. 지난 주말 평창에서 합동 공연이 있었고요. 이번 주엔 경남 밀양에서 극단 분야 학생들의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풍도 수학여행도 쉽게 가지 못하는 요즘이잖아요. 비슷한 꿈을 가진 전국의 아이들이 한데 모여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런 특별한 경험은 평생을 갑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이런 무대들, 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요. 캠프를 준비한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1부 끝곡입니다. 장 바티스트 아르방의 베니스 카니발 주제에 의한 변주곡, 윈튼 마샬리스의 트럼펫, 도널드 헌스버거 지휘하는 이스트맨 윈드 앙상블 연주로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헨델의 음악을 19세기 노르웨이 작곡가 요한 할브로스니트에 탄생시킨 파사칼리아였습니다. 파사칼리아는 원래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에 들어있던 곡인데요. 할브로스는 이 곡을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하면서 두 악기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누가 더 화려하게 연주하는지 겨루는 듯한 음악으로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이차크 파이먼의 바이올린, 핑커스 주커먼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요즘엔 나라별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번 달엔 클래식 4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오스트리아였고요. 오늘은요, 유럽 음악 문화를 이끌어온 핵심 국가 중 하나, 프랑스로 떠나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교향곡과 소나타를 발전시켰다면 프랑스는 색채감, 세련된 음향, 예술적 실험으로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7세기부터 파리는 유럽 문화와 예술의 수도였습니다. 특히 루이 14세 시대에는 궁정 예술이 크게 발전했고 왕은 음악과 발레를 적극 후원했는데요. 덕분에 프랑스는 발레와 오페라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 어땠을까요? 쇼팽부터 리스트, 로스니, 벨리니, 바그너, 스트라빈스키까지 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파리를 주요 무대로 활동하거나 파리에서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음악가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795년에 설립된 파리음악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가브리엘 포레, 모리스 라벨, 나디아 블랑제 같은 음악가들이 공부하거나 교수로 활동한 곳이죠. 그 중에서도 나디아 블랑제는 20세기 최고의 스승으로 불리며 아런 커플란드, 아스토르 피아졸라, 필립 글래스, 퀸시 존스 등 세계적인 음악가를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 음악을 배웠지만 재능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동안 좌절의 시간을 보냈던 작곡가도 있는데요. 바로 에릭 사티입니다. 신고전주의 선구자로 활약했던 사티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음악은 사람을 압도하기보다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훗날 가구음악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음악의 일상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의 이런 주장에 가장 잘 들어맞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미니멀리즘에도 큰 영향을 미친 곡입니다. 고요한 위로와 평온함을 전하는 에릭 사티의 짐러페드 1번, 고테 카피숑의 첼로, 제롬 니콜의 피아노, 아드리앙 페리숑이 지휘하는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에릭 사티의 짐러 페드 1번, 고테 카피슝의 첼로, 제롬 니쿠로의 피아노, 아드리앙 페리슝이 지휘하는 파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 여행. 오늘은 클래식 4대 강국 중에 하나인 프랑스로 와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프랑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비올라다 감바,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마릭 마레, 파리 성 주비네브 성당의 종소리입니다. 제목처럼 파리의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다만 종소리를 실제로 흉내낸 건 아니고 반복되는 음영 위에 바이올린과 비올라다 감바가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비올라다 감바는 말의 음악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악기입니다. 이름 때문에 비올라의 옛날 버전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비올라와는 계통부터 다른 악기입니다. 다 감바는 이탈리아어로 다리로라는 뜻인데요. 연주자가 악기를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활을 사용해 연주합니다. 현도 6줄로 돼 있고요. 마렉 마레는 당대 최고의 비올라다 감바 연주자였지만 사실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었는데요. 그를 대중에 널리 알린 데에는 한 영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1991년 알랭 코르노 감독은 마렉 마레와 그의 스승 생트 콜롬브의 관계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데요. 제목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이 영화에는 비올라다 감바의 음악이 영화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마레의 음악과 비올라다 감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죠. 마레가 이 곡을 발표한 건 172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60대 후반의 마레가 오랜 궁정음악가 생활을 마치고 난 뒤였습니다.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원숙한 장인이 된 뒤에 남긴 곡이죠. 마렉 마레의 파리 성 주비니에브 성당의 종소리, 지기스발트 쿠이겐의 바이올린, 밀란트 쿠이겐의 비올라다 감바,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만나보시죠.

마랭마레 파리 성 주빈예브 성당의 종소리. 지기스발트 쿠이겐의 바이올린, 빌란트 쿠이겐의 비올라다 감바, 구스타프 레오나르트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나라별 음악 여행. 오늘은 프랑스로 와 있는데요. 이번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악 천재이자 다재다능한 지식인 음악가로 소개되는 인물 까미오 생상스를 만나보겠습니다.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프랑스 사회에는 프랑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음악계도 마찬가지였죠. 베토벤, 바그너, 슈만 같은 독일 음악의 영향력이 아주 컸던 때였거든요. 프랑스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생상스는 동료 작곡가 로맹 뷔신과 국민음악협회를 만듭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은 명료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들의 새로운 음악을 프랑스에서 연주하자. 프랑스 음악의 자립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협회였던 건데요. 그래서 생상스는 작곡가이면서 프랑스 음악의 기반을 만들어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생상스의 곡 중에서 골라본 곡은 죽음의 무도인데요. 자정 12시가 되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해골이 되어 춤을 춘다는 중세의 오래된 이야기를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인데도 음악은 어딘가 익살스럽고 유쾌합니다. 생상스가 그린 죽음은 사람을 데려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춤을 추게 만드는 악사입니다. 바이올린이 춤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오케스트라가 점점 커지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 둘씩 춤에 합류하는 것처럼 들리죠. 사실 초연 당시엔 혹평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괴한 음향과 불협화음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생상스는 주위 평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수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8월의 나라별 음악 여행. 이번 주 여행지는 프랑스입니다. 조르주 비제는 오페라 카르멘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작품의 성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제가 남긴 오페라도 물론 걸작이지만 프랑스 음악의 색채감과 선율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을 꼽으라면 아르레의 모음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래 아르레의는 알퐁스 도데의 동명 희곡을 위해 비제가 작곡한 극음악입니다. 극의 배경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인데요. 때문에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프로방스의 전통민요 선율입니다. 잠시 덧붙이지만 파리에서 초연된 도데의 희곡 아르레의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제의 음악만은 살아남았는데요. 비제는 극음악 가운데 일부를 골라서 관현악 모음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르레의 모음곡 1번이 되었고요. 비제가 세상을 떠난 뒤 친구 에르네스트 기로가 음악을 다시 편곡해서 두 번째 모음곡을 만들게 되었죠. 프랑스 남부의 햇빛과 바람, 민속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비제의 아르레의 모음곡 1번 중 전주곡, 그리고 모음곡 2번 중 미뉴에트,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 버전입니다.

BJ 하르레의 몽곡 1번 중 전주곡, 그리고 몽곡 2번 중 미누에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8월의 나라별 음악 여행. 이번 주 여행지는 클래식 4대 강국 중에서도 프랑스입니다. 프란시스 플랑크는 20세기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중한 명인데요. 그의 작품은 재치가 넘치고 풍자적인 걸로 평가받습니다. 드뷔시처럼 몽환적이지도 않고 라벨처럼 정교한 음향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듯 자연스럽고 단순하지만 마음을 깊게 파고드는 선율을 아주 잘 쓴 작곡가로도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플랑크의 가곡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장 아누이의 시에 곡을 붙인 건데요. 처음부터 독립적인 예술 가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연극 속 한 장면을 위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곡인데요. 제목만 보면 아름다운 사랑 노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끝나버린 사랑을 회상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곡이 만들어진 시기는 프랑스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던 1940년이었거든요. 그 사실까지 생각하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애틋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플랑크의 레슈맹 드라무르, 사랑의 길, 소프라노 사비네 드비에일,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조지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 예술의 능당 IBK 기어머니 챔버홀 9월 11일 금요일 공연입니다. 이번 주 수요 초대석의 주인공이었던 아티스트인데요, 피아니스트 조지혁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을 무대 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함시니카 심포니송 마스터스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 전람회의 그림은 9월 12일 토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학파를 대표하는 무스로스키의 작품과 이를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관현악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교차해 선보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클래식 4대 강국 중에서 프랑스로 떠난 음악여행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끝곡은 프랑스 음악여행에서 결코 빠져선 안 될 곡입니다. 바로 드뷔시의 달빛인데요. 프랑스의 시인 폴 베를레네 시에서 제목과 정서적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원래 달빛은 피아노 독주곡이지만 하프와도 놀랍도록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하프를 뜯는 순간에 생기는 잔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프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자베르드 메스트르의 하프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떠날 클래식 4강 어느 나라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Writing 시작해보세요. Writing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오늘날 소설의 중심에 낭만적 사랑을 놓고 인물들이 사랑을 추구하다 무언가 거대한 것에 도달한다고 하면 독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왜 이러한지, 그런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 사랑을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발견의 행위가 아니라 향수에서 비롯된 행위일 것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해리 스타일스의 세털라이트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엘리에서 펴낸 비비언 고닉의 비평 에세이예요. 연애 시대의 종말 속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홍한별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비비언 고닉의 에세이는 우리 북카페에서 사나운 애착도 다룬 적이 있고 해서 비비언 고닉이 약간 위트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니컬한 그 생각들을 또 보여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연애 시대. 가 아니라 연애 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에서 이 책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 책은 비비언 고닉이 지난 세기에 그러니까 1997년 그때 이제 처음 낸 출간한 책이고요. 그것이 지금 한 30여 년 지나서 이번에 다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보면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언급하면서 정말 인간에게 특히 여성에게 사랑은 진정 최고의 구원이라고 할수 있을까? 사랑이

삶의 완성이라거나 아니면 사랑이 삶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외치는 그 문학 작품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딱 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는 책입니다. 굉장히 신랄하다고 느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문장 카페에서 깔아드린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의 좀 뒷부분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랑을 우리가 오늘날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30여 년 전인 거죠. 이 책이 쓰일 때. 사랑을 우리가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발견의 행위는 이제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미 발견되어서 얘기할 만큼 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랑을 은유로 언급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뭘까를 짚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향수라는 거죠. 전 여기서 쿵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주의자예요. 그렇지만 비비언 고닉의 이 에세이를 읽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사랑의 힘을 조금 더 단단하게 의심해보고 더 다독여 보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사랑 이야기를 읽고 또 쓰고 하는 이유가 아, 향수구나.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계속 놓지 못하는 행위구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에서 이렇게 깔아드렸고요. 한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애시대에 정말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박세별의 세상의 모든 인연, 박원이 함께한 곡 띄워드리고요.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6월 19일 오전 11시 부산진역. 한 부부가 열차에 오릅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을 태운 열차는 대구와 수원을 지나 경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성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은 시베리아를 횡단할 것이고 그 후엔 파리와 런던을 거쳐 미국까지 다녀오는 세계 일주를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이 여행은 신문에 기사가 날 만큼 화제였습니다. 헤드라인은 조선 여성 최초의 세계 일주. 때는 19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이었고 여행의 주인공은 화가 나혜석이었습니다. 나혜석이 쓴 여행의 기록들을 모은 책,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 이 책엔 99년 전 자신의 꿈을 찾아 기꺼이 처음이 됐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여성으로 불리긴 했지만 세 아이와 노모를 두고 1년 넘게 그림 공부를 하러 떠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나혜석은 꼭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그림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20개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나혜석은 수많은 박물관과 묘지, 영감을 주는 장소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술가로서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는 생각에 분주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강렬했던 건 자유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나혜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서양 옷을 입고 스케치 박스를 들고 연구소를 다니고 책상에서 프랑스어 단어를 외우고 때로는 사랑의 꿈도 꾸어보고 장차 그림 대가가 될 공상도 해보았다. 각국 대신의 연회 석상에도 참가해보고 혁명가도 찾아보고 여성 참정권론자도 만나보았다. 실상 조선 여성으로서는 누리지 못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장애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나혜석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예술가로서, 여성으로서 왜 이렇게 가로막히는 것들이 많은 것일까? 그 의문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죠. 분명 잘못됐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나혜석은 꿈을 다 펼치지 못한 채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나혜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탐험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길은 영원히 못 살 것이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에디트 피아프의 아니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띄워드렸습니다. 일상의 해방이란 주제로 우리 이번 주 이렇게 1카 5편 오늘까지 만나봤는데 어떠세요? 오늘은 나혜석의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러나 또 수고로울 수도 있지만 짜릿한 일인가라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해방의 움직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것들 놓치지 않고 한번 이렇게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이어갈게요. 릴리 미올라의 버터플라이, 아델의 Set Fire to the Rain까지 두 곡입니다.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책 바로 만나보시죠.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코끼리와 얼룩말, 오랑우탄과 하이에나, 그리고 벵골 호랑이까지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인도의 폰디체리 동물원. 파이는 이 동물원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동물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파이의 원래 이름은 피신 몰리토 파텔. 어이없게도 파리의 어느 수영장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었죠. 발음 때문에 놀림당하는 게 싫었던 소녀는 파이 파텔이란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고, 그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선 3.14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파이가 16살이 됐을 무렵, 파이의 가족은 동물원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을 팔거나 넘기는 대신 거대한 화물선에 함께 싣고 태평양을 건너기로 했죠. 다행히 동물들은 좁은 우리 안에 갇힌 채 바다를 건너는 것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파이는 갑판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저 먼 바다 어딘가에서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무섭게 울부짖기 시작하면서 파이 가족이 타고 있던 큰 배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구명보트에서 홀로 눈을 뜬 파이. 그런데 다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살아남은 게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얼룩말,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하이에나, 그리고 동물원에서 오렌지 주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오랑우탄 한 마리. 마치 오랜 이웃을 만난 듯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보트 밑바닥 방수포 아래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이가 무심코 그쪽을 들여다본 순간 거대한 무언가가 튀어나왔죠.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 폭풍우 속에서 함께 바다에 던져진 그 호랑이는 젖은 몸을 웅크린 채 사나운 눈빛으로 보트 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은 금세 거대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좁은 보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잔인한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파이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얼룩말과 굶주린 하이에나, 그리고 언제 자신에게 달려들지 모르는 벵골 호랑이와 함께 망망대해 한가운데 갇혀버렸다는 것.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파이는 눈을 감고 자신이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OST에서 마이클 데나 봄베이 자야슈리의 음악 파이스 럴러바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 꺼내든 책, 얀 마틀의 소설이죠. 파이 이야기입니다. 망망대 한가운데서 홀로 눈을 떴는데, 그런데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절망감을 느낄 새도 없이 좁은 보트에서 굶주린 동물들, 그것도 맹수와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 어떤가요? 상상만 해도, 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16살 소년 파이의 그 피루기를 따라가는 여정. 자신이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절박하게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시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파이의 작은 보트로 다시 가볼게요. 파이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좁은 보트 위는 살벌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한 하이에나가 다리를 다친 얼룩말에게 달려들었고, 뒤이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살고 있던 오랑우탄마저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리처드 파커가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키더니 한순간에 하이에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파이는 그 참혹한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8미터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보트 위에 남은 것은 이제 16 소년 파이, 그리고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마주하게 된 파이는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자기 안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간절한 욕구가 무섭도록 강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파이는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구명보트에 실려있던 생존 지침서를 밤낮 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이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함께 공존하는 법을 익히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파이는 뗏목처럼 작은 구조물을 만들어 보트 옆에 매달고 그 위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파커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절대 보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호루라기를 불어 그에게 규칙과 영역을 조금씩 가르쳤습니다. 낮 동안엔 지침서에 나온 방법대로 낚싯대를 만들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했지만 리처드 파커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자신을 사냥감으로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빗물을 받아 갈증을 달래고 뜨거운 태양 아래 살갗이 타들어가는 걸 견디며 하루를 보내다 밤에는 파도 소리와 함께 리처드 파커의 낮은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는 파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파이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정신도 아득해져 갔습니다. 그 무렵 초록빛으로 뒤덮인 섬을 발견하고 잠시나마 허기와 갈증을 채우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리는 거대한 식인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작은 구명보트에 오른 파이는 리처드 파커와 함께 망망대해를 표류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야위어갔고 정신은 자꾸만 흐려졌죠. 그렇게 얼마나 더 흘렀을까요? 마침내 저 멀리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진짜 육지였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 227일이 되던 날, 파이의 구명보트가 마침내 멕시코의 어느 해안에 닿았습니다. 모래사장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파이와 달리 리처드 파커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곧장 정글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달을 함께 사투를 벌이며 생사를 나눈 사이였지만 리처드 파커는 마치 파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파이는 안도감보다 먼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별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한 채 헤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한없이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찾아왔을 때 파이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처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그들에게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훨씬 더 참혹한 이야기를 말이죠. 훗날 조사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텔만큼 오래 살아남은 조난자는 지금껏 없었다. 무엇보다 벵골 호랑이와 함께 생존한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호세 곤잘레스의 Stay Alive 들려드렸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얀 마틀의 소설 파이 이야기 꺼내봤어요. 정말 세상의 끝에서 이 책을 다시 펼쳐보게 되면 이게 소설로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남겨둔 생존 지침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이야기의 힘, 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겹으로 읽는 맛이 아주 놀라운 그런 소설입니다. 이야기가 두 가지 버전으로 읽힐 수 있어요. 끝까지 다 따라가면 동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딱 내밀면서 이 파이가 얘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믿고 싶으시냐라고 묻는데, 카페인 분들은 어느 쪽이실까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너무 제가 이 소설을 좋아해서 너무 빠져가지고,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버전이 나왔을 때,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계속 나는 리처드 파커와 그 오렌지 주스와, 그렇게 등장하는 얘기를 믿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카페인 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좀더 와닿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책 펼쳐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에도 함께 나눠주시죠. 여러 질문을 남기는 소설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 오늘 만나봤고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작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존 앨런의 In Your Light 들려드릴게요.

0: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3: 왕완링입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이 계절에 들으니까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얼른 그 펭귄 뒤 막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절규 박사 김신지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신지 작가님은,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 그 얘기를 활용해서, 왜 우리 예전에 뭐 20살이면 지금은 뭐 40 정도다. 예전에 30이면 지금은 뭐 50이다. 이런 식의 그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세요?
1: 그렇죠.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늘어났으니까. 네. 근데 또 우리나라 워낙 나이에 집착을 많이 하는 풍토가 있어서 또 그 더 젊고 싶은 마음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옛날로 치면 지금 몇 살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렇게 네. 젊은데 좀 기대고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네, 현실 포착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20% 이상이 돼서 초고령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 연령 상향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1: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을 이 노인복지정책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큰 흐름은 1980년대 초반부터라고 해요. 이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게 1981년이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을 규정했던 게 이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그때쯤은 이제 생애 후반부로 보는 사회적 인식도 강했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필요해지는 나이다라고 네. 봤던 거죠. 근데 81년이라고 생각하면 10수년이 흘렀어요, 지금.
0: 그러니까요. 10수년? 지금 몇십 년이 그렇죠?
1: 맞아요.
0: 흘렀습니다.
1: 그래서 2026년이니까 이 말한 것처럼 평균 연령 자체도 높아졌고 사실 100세 시대를 넘어서 지금 120세 시대의 이야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고령층 보호하기 위한 복지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조금은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딱 그 시점에 살고 있죠. 저희가.
0: 진짜 전문가들 우리 북카페에 모셔고 얘기 나눴을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120세로 설정하고서 계획을 네.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득하죠.
1: 아득해요.
0: 진짜 생각하실 때
1: 지금 좀 잠시 아득해지면서 아직 그러니까 느낌상 거의 반절을 살아오는 것 같은데 아직 3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의 그 일과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0: 그렇죠.
1: 되죠.
0: 그렇죠. 이미 뭘 좀 소진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고령화 사회 이야기 할 때 네. 주변 지인들하고도 돌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0: 그쵸.
1: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어떤 식의 병환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치매 질환 앓고 있어서 가족들이 네. 어떤 식으로 돌봄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이제는 정말 자주 하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되어서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모이면 꼭 나오는 얘기예요.
1: 맞아요.
0: 돌봄에 대한.
1: 그리고 저희도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이제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 이런 거 했을 때도 네. 그 에세이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더 디테일한 상황까지 많이 들어가 보곤 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 초고령화 사회와 노인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인가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음악을 듣고 그러면 신지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제철 산문 열어볼게요. 정미조의 라비의 인생이란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신지 작가, 오늘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1: 네, 오늘은 미요시 하루키가 쓴 두근두근 노인 돌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이 동력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두근두근 노인 돌봄. 그리고 창조와 국리, 희망이 난무하는 노인 돌봄 입문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림도 좀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고요.
1: 그쵸, 그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을 목욕시키고 있는 듯한 그 장면이 표지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뭔가 그 지금 읽어주신 제목부터 부제까지 노인 돌봄이라는 어떤 단어에 앞뒤에 잘 붙지 않는 표현들이잖아요.
0: 두근두근해서 깜짝 놀랐어요.
1: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노인 돌봄에 대한 사안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때 묵직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0: 그리고 준비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씁쓸하고 착잡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1: 맞아요. 근데 그 제목 자체도 두근두근 노인 돌봄이고
0: 네.
1: 그 표지부터 또 부제까지 이 책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노인 돌봄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책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에 읽게 되었고요. 또 카페인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0: 네.
1: 일본은 우리보다 20여 년 앞선 2007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이제
0: 맞아요.
1: 그만큼 상대적으로 고령자 돌봄에 대한 선진적인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은 고령자 돌봄의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온 이 미요시 하루키 고령자 돌봄의 전설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0: 네.
1: 네. 그의 이제 돌봄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24세 우연히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는 특별 양호 노인홈이라는 노인 돌봄 시설에서 일을 하게
0: 네.
1: 되면서 고령자 돌봄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고요. 돌봄 일의 매력에 빠져서 50년 가까이 이제 돌봄 현장에 몸담아 왔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출발해서 고령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간적인 돌봄은 무엇일까? 또 치료가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돌봄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직접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을 해온 인물이고요. 그래서
0: 네.
1: 일본에서는 고령자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식은 또 무엇인지
0: 네.
1: 같이 생각하면서 이 여정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역시 이 초고령화 사회 올해부터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제철 독서로 적당하지 않은가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0: 진짜 24세에 노인 돌봄 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50년을
1: 네.
0: 현장에서 보냈다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진짜 전설이 많네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책으로 돌봄론에 대해서 묶어냈다고 하니까 진짜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회도 우리보다 더
1: 맞아요.
0: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좌충우돌이 있고 아마 그 개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몸으로 그것을 체감하고 또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1: 이게 사실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초고령
0: 네.
1: 사회에 진입을 했다면 그 좌충우돌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뒤늦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여지가 많겠죠. 이제
0: 그쵸.
1: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더 도움이 되는 독서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한 부분 만나볼게요. 어디 읽어주실 건가요?
1: 네, 이 저자가 처음 돌봄 노동에 뛰어든 계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1970년대에 이제 24시던 때
0: 네.
1: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함께 독서 모임을 하던 목사님으로부터 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 양호 노인홈에 다니게 돼요. 여기서 특별 양호 노인홈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0: 네.
1: 일본에서 이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표현이 조금 다를 뿐
0: 네.
1: 한국의 이 국공립 요양시설처럼 대기자가 되게 많다고 하고요.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시설이고요.
0: 네.
1: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양로원은 양호 노인홈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양호 노인홈은

0: 초급자, 저소득층 등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가 입소하는 시설로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1: 네.
0: 입소하는 주거 중심 시설이고요.
1: 주거
0: 네,
1: 중심.
0: 이 특별 양호 노인홈은 노화나 장애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만을 또 따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곳에 처음 일하게 되었을 때이 저자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1: 아.
0: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사회를 바꾸고 싶다.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는 마음은 젊은 시절 한때 품는 헛된 꿈으로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령자 돌봄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근무 첫날부터 벌거벗은 할머니 열댓 명을 씻기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그전에 제가 생각하던 사회란 자본주의 사회, 일본 사회의 후진성과 같은 말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이루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회는 내 가까이에 있지 않고 아무래도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봄 현장에서는 그런 사회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쁜 정치, 문제가 있는 제도 등을 비판하고 활동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할머니를 씻기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정치는 나쁩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고령자 돌봄에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양호 노인홈에 있는 노인들은 한 주에 두 번만 목욕합니다. 근무하는 직원 수가 애초에 적으니까 한 주에 두 번만 목욕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밖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면 제 눈앞에 할머니는 한 주에 두 번조차 목욕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제대로 노인을 목욕시키는 게 사회를 바꾸는 일이 아닐까? 추상적인 말로 된 세계에 있던 제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물론 노인을 목욕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욕시키는 일을 싫은 내색하지 않고서 하는 것. 이것은 돌보는 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노인들은 돌봄받는 일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남한테 폐를 끼칠 바에는 살지 않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노인에게 싫은 표정으로 돌봄을 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돌봄이 노인의 살아갈 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곤해도 노인 앞에서는 방긋 웃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노인에게 화를 풀지 않습니다. 아, 돌봄 현장이 사회가 바뀌는데 선구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머릿속의 추상적 사고와 현실에서 몸을 써서 피부를 맞대고 일하는 제가 교차했습니다. 마치 합선이 난듯 순간 불꽃이 튄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별 양호 노인홈은 한때 노인이 버려지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처음 생길 때는 주로 외진 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설도 하루에 세 번밖에 다니지 않는 버스 종점에서 다시 산길을 10분쯤 올라가야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자리한 시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뇌졸중으로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은 그 사람답게 살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재활이라는 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인생 끝이라고만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시설은 노인이 버려지는 곳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설이 산 속에 있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무지나 오해 때문에 생긴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알맹이였습니다. 이런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나답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고령자 돌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시설이 곧 노인이 버려지는 곳이라고 여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노인 시설이 도심 한가운데에도 세워지고 재활 기회도 훨씬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돌봄이 없다면 결국 노인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소 보증금이 수억이나 들어가는 고급 실버타운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0: 몽니의 노인 띄워드렸습니다. 미요시 하루키의 책 두근두근 노인 돌봄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뛰어든 세계에서 돌봄의 알맹이가 결국에는 이 돌봄 시설에 대한 어떤 그 판단, 노인분들의 판단까지도 좌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이 글의 제목이 내 눈앞에 있는 할머니가 바로 사회라는 이제 글인데요. 전 사실 목차에서 이 제목 보고 이 제목에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앞에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작가가 여러 직업을 전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중퇴, 정확히 말해서는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저자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1969년이 학생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인데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거리 시위를 하고 같이 시위했던 친구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처벌하지 말라면서 학교 측과 교섭하고 교장실을 점거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사회운동 함께할 정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 역시 내부 분열로 이제 와해가 되면서 갈 길을 잃은 상태로 이 20대 초반에 여러 직업을 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를 바꾸고 싶다.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이 한창 커다랗게 부풀었던 청년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좌절이 되던 그런 차에 이 노인 돌봄 시설에서 우연찮게 일을 하게 됐는데 아, 사회를 바꾼다는 게 뭘까? 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 눈앞에 있는 할머니.

0: 할아버지 한분한 분이 사회인데 그런 생각도 하게
1: 그렇죠.
0: 되고, 그리고 사실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함의가 이 일에서 우리가 새로운 논의와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사회를 바꾸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1: 맞아요.
0: 깨달아가는 과정이 담긴 글이어서 오늘 낭독을 해봤습니다.
1: 진짜 그러네요. 여기서 그냥 정치, 바깥에 있는 정치를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노인분들이 주몇 회씩 이제 목욕을 할수 있는 거, 이걸
0: 맞아요.
1: 같이 나란히 늘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더 와닿았어요. 이분이
0: 맞아요.
1: 강조하는 메시지가.
0: 또 혹시나 들으시면서 일주일에 목욕을 두 번이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 문화에서 매일매일 목욕을 하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샤워, 그러니까 몸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하는
1: 그쵸.
0: 거겠죠.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1: 고려해서 그 상황을,
0: 고려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또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요. 2004년부터 일본에서는 치매 대신 공모를 통해서 채택한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치매가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매자를 쓰잖아요. 사실
1: 그쵸.
0: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의가 활발하긴 합니다. 이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으니까 다른 용어로 고쳐 쓰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살펴보면, 대만은 실제증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은 뇌퇴화증, 미국에서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 등으로 용어를 바꿔서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여러 용어가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용어 확정되지 않아서 이 책에서는 치매 또는 인지증으로 번갈아 옮기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 노인 이런 표현도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돌봄 곤란 노인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말을 언어를 좀 다르게 규정하고 바꾸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0: 맞아요. 이게 문제 노인이라고 하면 그 노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1: 그렇죠 문제야
0: 생각하게.
1: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런 얘기를 책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돌봄 곤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하는 입장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혹은 다른 방식을 쓸수 있는데, 그것을 아직 완전히 찾지는 못한 상태 정도로 양쪽 모두에게 이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그건 그냥 말 바꾸기 아니야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고 나면
1: 그쵸.
0: 학생들이 더 어긋나가게 되는
1: 더
0: 거죠.
1: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것처럼 문제 노인이 아니라 문제 행동을 하는 노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돌봄이 곤란해진 상태를 명확하게 이제 지시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1: 이런 섬세한 언어들을 다루는 것조차도 이 돌봄에 대한 그 진실 어떻게 접근하고 싶어 하는가가 좀 보여가지고
0: 맞아요.
1: 귀한 논의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사실 이 운명적인 것 같은데요. 이 저자가 처음 일하게 된 특별 양호 노인홈은 당시에만 해도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던 곳이라고 해요. 이 1971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곳의 돌봄 방침 가운데 하나가 노인을 누워만 있게 하지 않는다였는데, 당시에는 이게 놀라운 되게 드문 방침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노인을 그대로 눕혀둔 채 정성껏 돌보는 게 착하고 좋은 돌봄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였고요. 근데 저자는 이 강요된 안정으로는 결코 노인의 심신이 안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던 그런 돌봄의 방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착하고 좋은 돌봄이라고 당시엔 불렀지만, 노인을 누워만 있게 한다는 거는 결국 노인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욕창을 만들던 그냥 그런 돌봄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는 항상 그 노인들이 조금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이 저자가 고민을 했다고 해요. 대체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의사 간호사나 이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서 더는 회복이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오게 된 곳이었는데, 왜 우리 시설에 와서 기운을 차릴까 를 곰곰이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 이제 돌봄을 같이 한 아주머니들을 자세히 살펴본 거죠. 근데 병원에는 없지만 우리 시설에만 있는 게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건 딱히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병원에서는 하지만 우리 시설 직원들은 하지 않는 게 뭐지? 로 생각을 해봤더니, 노인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다 는 원칙이었다고 해요. 그게 노인들을 결국 기운나게 했구나 하는 걸이 저자가 깨닫게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지금 2026년까지 이어지는 저자의 돌봄론

노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든 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따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욕을 거부하는 노인은 정말 많습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목욕이 싫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씻겨주는 목욕을 싫어하는 거예요. 더욱이 특수 목욕이나 기계욕은 정말 무섭습니다. 돌보는 이가 직접 해보면 금방 알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목욕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아, 그렇습니까? 하고서 1년 내내 목욕을 안 시킬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면 신체적 청결함은 유지할 수 있어도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상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노인과 돌보는 이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를 잃게 됩니다. 특히 인지증이 있는 노인들은 왜 목욕을 하는지, 돌보는 이가 왜 목욕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당한다는 느낌만 남아있기 때문에 차분히 목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이 싫어하지 않고 목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을 이용합니다.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때로 노인을 속이기도 합니다. 개호복지사 이시희 씨는 목욕하기 싫어하는 할아버지의 집에 흰 가운을 입고 갑니다. 가족이나 헬퍼가 씻겨주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의사처럼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시희 씨는 "저는 의사입니다. 목욕하면 좋아지니 목욕합시다." 라고 잘 권유해서 할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다 벗고 같이 욕조에 들어갑니다. 의사가 목욕을 시켜주니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저는 이것을 코스프레 돌봄이라 부르고 있지요.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주간보호센터나 시설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다고 합시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야 해. 애가 울고 있어." 라고 하소연합니다. 물론 할머니의 자녀는 이미 어엿한 성인입니다. 하지만 그걸 설득해봤자 오히려 역효과이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약을 먹여서 그런 할머니를 얌전하게 만드는 돌봄 현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약을 먹이면 이런 문제행동조차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효가 과하게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나옵니다. 며칠씩 다리에 힘이 풀려 있다가 쉽게 넘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먹은 노인은 "아, 약을 탔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흐릿해지니까요. 그러면 노인의 불신은 약을 처방한 의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약을 먹인 돌봄 종사자를 향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좋은 돌봄을 하겠다는 건 애당초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물 같은 화학물질로 노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설득하거나 힘으로 붙잡아 두지 않는 대신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나아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게 할수 있을지,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로 노인이 정말로 호소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치매 돌봄이 시작되고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0: 허회경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미요시 하루키의 책 두근두근 노인 돌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조력,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었네요.
1: 여기서 코스프레 돌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0: 네.
1: 부분이 정확한 예시인 것 같아요.
0: 그쵸.
1: 대체로 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조금 더 따르는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0: 네.
1: 가운을 입고 이 돌봄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면 제가 의사다. 그럼 의사가 나를 목욕시켜주네에 기뻐하면서 그걸
0: 네.
1: 받아들이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예시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진 않았는데 집에 가야 된다. 아이들이
0: 네.
1: 울고 있다 하고 하는 할머니의 사례는 어떻게 이 책에서 돌봄을 하냐면 여기 있으셔야 돼요. 집에 가실 수 없어요라고 설득하는 건이 창조력과 상상력이 없는
0: 네.
1: 방식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같이 갈까요? 하고 손을 잡고 시설의 복도를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는다고 해요. 그러면 할머니 표정에 점점 여유가 생기고 또 주변에서 말 거는 다른 이제 동료들에게 말도 거시고 이렇게
0: 네.
1: 하면은 할머니 방 앞으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다녀와서 다음에 그럼 또 산책해요 하면 할머니가 조용히 또 자기 침대로 돌아가는 그런 예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지증 환자들은 오직 순간순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0: 네.
1: 분명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같이 나섰던 길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산책 다음에 또 합시다 하면 아 내가 산책하던 중이었구나 하면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실 치매가 있는 사람의

0: 말을 정정하려고 하는 건이 환자에게 맞춤한 이 돌봄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말로 자신의 상황 안에서 이것이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호소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시설이에요라고 하는 말은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로 전하고 싶어 하는 게 뭐지? 이 사람이 지금 왜이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를 생각해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다 하면서 저자가 중국의 오래된 불교 격언을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한다. 라는 격언을 인용을 하면서요. 달이 참 곱다 하면서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가리키는 사람에게 그 손가락만 보고 아, 손을 안 씻었네. 손을 씻겨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돌봄 방식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되묻고 있어요.
1: 굉장히 이 돌봄 방식을 지금 책을 통해서 접하니까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대하면서도 조금 여유를 잃지 않는 느낌이 있네요. 믿음
0: 맞아요.
1: 같은 거.
0: 맞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처음 일하게 된 그곳에 같이 일하던 동료 아주머니들이 특별했던 점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맞춤 방식으로 돌봄을 했던 거죠. 이 노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라는 그 단순해 보이는 말 한마디 안에 이런 창조력, 상상력, 그리고 연기력까지 필요하다라는
1: 그
0: 이야기를 하고
1: 진짜
0: 있어요.
1: 맞아요. 책에 보니까 러시아에 가겠다는 사례도 있고 되게 많네요. 지금
0: 맞아요.
1: 이런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0: 그래서 아, 그 사례에서도 아, 지금 러시아는 잠시 자리를 비웠대요 하는 아, 러시아 지금은 없대라고 하면서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는 사례가
1: 그러니까
0: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치매가 있는 사람은 100명을 돌봐도 101명째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은 사람도 낮과 밤이 다르고 불과 5분 전과 후가 다르고 그래서 정해진 돌봄 방식이란 게 사실 있을 수가 없고요. 근데 다만 시간의 흐름이 멈춰서 지금 지금 지금만 있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감각에 맞춰서 이 돌봄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식은 아닌가 하고 묻고 있어요.
1: 정말 맞춤 돌봄 맞네요.
0: 네.
1: 여기 이런 것도 정말 대화를 한다는 것이, 아,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게, 보니까 지금 1927년이요. 아, 나도 1927년생이에요 하면서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그게 귀한 것인가가 여기 하나의 에피소드에도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가까운 기억부터 지워지기 때문에 사실 먼 기억은 더 디테일하게 또 기억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책 전반에 걸쳐서 나와서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와닿았는데 돌봄을 하는 이들은 생각하는 지팡이다.
1: 생각하는 지팡이다.
0: 네. 노인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몸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전바, 지팡이가 되어주는 역할인데 생각하는 지팡이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들게 해주는 게 노인 돌봄의 이유여야 되지 않는가를 물어요. 그래서 이 책의 처음에 낭독했던 글처럼 사실은 사회를 바꾼다는 게이 돌봄 현장에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그런 내가 살아있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없는 게 비단 노인만이 아니라, 물론 일본 사회를 예로 들지만 어린 시절의 학대라든지 학교 내에 만연한 괴롭힘이라든지 직장에서 안 좋은 관계로 우울증에 내몰린 사람들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좋은 돌봄 현장에는 이런 현대인의 문제에 응답할 수 있는 좋은 답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해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내 눈앞에 노인이 사회라고 했는지 그 시작과 끝이 맞물리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이 노인 돌봄, 꼭 노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거나 돌봄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이
0: 맞아요.
1: 책 열어보면 좀 힘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 제가 이 책을 신선하게 느낀 그 대목처럼 이것을 너무 진중한 논의로 끌고 가기보다 저자의 이 돌봄론에 사실 핵심이 그렇잖아요. 상상력, 창조력, 연기력에 있다는 것은 왜 두근두근이라는 말을 붙였는지도 이해가 되고 결국 복지라는 것의 전체적인 방향이 내가 살아있어서 괜찮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방향이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책입니다.
1: 그큰 북극성 같은

0: 그 메시지를 주네요. 그러니까
1: 네.
0: 그걸 좀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일 용기를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0: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희은 악뮤가 부른 나무, 그리고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제철 산문 김신지 작가님이 골라오신 책은 미요시 하루키의 두근두근 노인 돌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책 얘기 들으시고 와 바로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책 읽고 나서 이 관심을 좀 계속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1: 이 일본 작가의 책을 소개했으니 그러면 네. 한국의 책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연결 도서로 떠오른 것은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 1, 2권이 있어요.
0: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
1: 네. 이 인스타툰 펀제이시툰으로 유명한 네. 그 엄유진 작가님이 네. 쓰고 그린 만화인데요. 이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네. 담고 있어요. 그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가 이 순간만을 살게 된 그 엄마를 뜻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하면서 뇌졸중으로 좀 몸이 불편해지거나 혹은 네. 치매에 걸리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것이 사실 노인들을 가장 기운 빠지게 하는.
0: 맞아요.
1: 왜냐하면 이제는 끝인 것처럼 말하는 인식들 때문에 사실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금 방금 이야기한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 같은 책도 앞에 풀어진 이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0: 비탄에 빠진 분위기가 등장을 할것 같잖아요.
1: 네.
0: 근데 워낙 농담과 유머를 좋아하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1: 네.
0: 그 병에 적응해 나가는지. 그래서 가족들의 울고 웃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되게 아름다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1: 와.
0: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를 꽃고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1: 이런 꽃고독도 좋습니다. 책을 한권다 읽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할 때또 신지 작가님에게 던져주신 그 다음 또 책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산책이 될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라면 이제 8월, 이제 약간 하반기로 접어드니까.
0: 아, 제가 가을 바람과 함께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1: 그러네요, 진짜. 근데
0: 네.
1: 가을을 논하기에 아직 8월은 너무 이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요.
0: 네.
1: 마음은 조금 더 선선해졌으면 좋겠다 바라게 됩니다.
0: 네. 어쩜 좀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제철 산문을 들고 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좋네요.
0: 네.
1: 우리의 책으로라도 미리 좀.
0: 아니면 꽁꽁 얼려버리라.
1: 과하게, 완전 냉동 상태의 책으로 어떤 것일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승환의 화양연화 오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그곳은 지금 심각한 물 부족 사태로 신음하고 있답니다. 주요 도시에서 약 20만 가구가 48시간씩 물 없이 지내는 사상 초유의 단수 정책을 감내하고 있기도 하다는데요. 하지만 이 정부의 늑장 대응과 정치권의 침묵 속에 주민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배우 라몬 로드리게스가 진지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의 제목은 통렬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생각과 기도 이상의 도움을 원합니다. 할리우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몬 로드리게스는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상황은 인도주의적인 위기이고 즉각적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미 정부와 행정부의 비상구호 조치가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나아가 이 물과 전기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조건을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 그런 현실은 부당하고 이는 필수적인 권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시작했고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아티스트 Bad Bunny의 Me fui de vacaciones, 휴가를 갔어요 라는 제목의 곡과 함께 시작하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120년 만에 푸에르토리코의 주요 도시 산후안의 강수량이 최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도 면적의 약90%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작지 않죠. 그 크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할리우드 업계,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 전문지에 게재가 됐는데, 2017년에 허리케인 마리아가 들이닥쳤을 때는 상당수의 푸에르토리코계와 주변 국가, 라틴 출신의 그런 아티스트들이 목소리를 내주었는데, 라고 또 그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뭐, 유명 스타들의 이름도 호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후로 푸에르토리코의 상황이 그때 타격받은 걸 극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리더십도 그렇고 그 인프라도 그렇고 점점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연방 정부에다가 요청할 부분도 상당할 텐데, 뭐, 재난, 뭐, 지역으로 선포한다든가, 뭐, 이러면 지원이 훨씬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연방정부에는 기대할 게 없다? 뭐,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헐리우드가, 이, 뭐, 자주 푸에르토리코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이를테면 뭐 촬영지로서 자주 그곳이 이용이 되는 게 현실이고, 그런 이득만 챙겨가지 말고 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스타들만이라도 좀 다시 한번 2017년 이후로 더 악화된 그곳의 현실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또 총대를 맨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가 이게 위기라고 인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점점 나빠지는 이 기후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인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뭄이 한반도에도 심각한 그런 올해 상황이잖아요. 뭐 저도 답답하기만 하네요. 뭐 별도 있고 소식을 전하면서도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DJ 선곡 제가 지난 시간에 콜롬비아, 꿈비아 음악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거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음악 듣죠.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온 아티스트들의 음악입니다. 제니퍼 로페즈, 푸에르토리코 혈통이죠. 그가 부르는 Theme from Mahogany. 1975년 다이아나 로스 주연의 동명의 영화. 주연도 맡았었죠. 그 영화의 테마곡을 제니퍼 로페즈가 불렀습니다. 이어서 에콰도르 혈통으로 알고 있는 미국 아티스트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리고 루이스 폰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스타가 함께 부르는 Si no te hubiera conocido,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두곡 듣고 오죠.

그런 생각이 번뜩, 문득 드네요. 현 트럼프 정부는 누가 누구를 아느냐 이런 커넥션이 정말 중요한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 헐리우드에 대한 호소가 약간 그런 것도 기대하나? 워싱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의 발언이나 뭐좀 전화나 그렇게 좀손좀 써주세요라는 호소인가 싶기도 하고요. 제니퍼 로페즈가 부른 Theme from Mahogany,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o? 먼저 들었고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루이스 폰시의 듀엣곡 Si no te hubiera conocido,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계획입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오리지널 주제가 부분의 역대 수상작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8년 제81회 수상작입니다. 스코어 주제가 부분을 모두 석권하면서 한 명의 영화 음악가가 트로피 두 개를 거머쥐었는데요. 그 주인공 인도 볼리우드 음악 거장 A.R. 라만입니다. 수상작은 볼리우드의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영국의 드라마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입니다. 스코어 중에서 오사야 그리고 인도 가수 스쿠빈더 싱이 노래한 주제가 자이호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8년 제81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영국의 데니 보일 감독의 연출 그리고 데브 파텔, 프레이다 빈토 주연이었죠. 영화 슬럼독 밀리오네어 음악을 맡은 볼리우드의 거장 A.R. 라만 그의 스코어와 주제가가 양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A.R. 라만의 스코어 오사야 영어로는 오 섀도우 그런 해석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A.R. 라만이 직접 노래를 했고요. 영국 출신의 래퍼 M.I.A.가 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주제가는 가수 스쿠빈더 싱의 노래로 자이호 승리하라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 사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월요일에는 AR 라만 급은 아닌가? 뭐 양대 산맥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세대, 그렇죠. A.R. 라만의 그 명성을 이제 또 이어받는 제 2의 A.R. 라만. 브리땀. 그가 담당한 2009년 로맨스 코미디 영화 러브 아즈칼, 사랑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 영화의 음악입니다. 샤이아드. 그리고 이어서 화요일에 소개한 브라질의 플라비우 벤투리니의 90년 음반 시다지 벨로즈에서 피에로 듣고요. 세 번째는 수요일에 소개한 프랑스 듀오 레리타 미츠코 그들의 음악인데요. 이번에는 1988년 발표곡인데요.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미국의 듀오 스파크스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싱글 차트에는 37위였는데 미국의 차트 핫댄스 클럽 플레이 차트에서는 24위 성공했네요. Singing in the Shower라는 곡까지 세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다니 브리앙이 부르는 디모아, 말해봐입니다. 튀닌지계 프랑스 가수 그리고 배우 다니 브리앙이 1996년 발표한 앨범 하바나 수록곡인데요. 오랫동안 지켜보며 짝사랑했던 사람이 이별을 하고 상심해 있는 것을 본 화자가 내심 쾌재를 부르며 다가가서 위로하는, 그리고 숨겨뒀던 마음을 꺼내는,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말해보아, 너의 이런 모습 처음 봐. 왜 울어? 아니, 그런 말은 하지 마. 누가 너에게 상처 준 거니? 말해봐, 너와 그 사람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어, 그랬구나. 너도 그도 젊음을 무기로 겁없이 사랑했구나. 그런데 그런 너희가 부러웠어. 말해봐, 삶의 먹구름이 빗물에 반짝이던 너의 아침을 다시 먹빛으로 칠해버린 거야? 별이 반짝이던 밤이 가고 비만 내리는 아침이 된 거잖아. 말해봐, 이젠 혼자가 됐다고? 그래서 외로워? 심장이 산산조각 난 거야? 그래도 너의 곁엔 언제나 친구가 있어. 말해봐, 내 마음을 읽었니? 혹시? 그렇다면 미저지지 않아. 놀랄 준비해. 내 복잡한 속내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는 그 생각을 네가 알게 된다면. 말해봐, 너의 사랑이 산산조각 난 건지.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내 마음속 너를 위해 만든 방으로 들어와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새 음악인 전하는 노래 프랑스 가수 다니 브레앙의 1996년 곡 니모아 말해봐 노래말과 함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영국의 디스클로셔의 얼티메이텀 최후 통첩 피처링 아티스트는 말리 출신의 푸투마타 디아와라입니다.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0: 역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브라질 아티스트 파울라 모렐렌바움과 독일의 슈투가르트의 SWR 빅밴드의 연주로 비틀즈 곡이죠. 블랙버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2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새 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현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요리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앨범 반장 경청해 주신 그리고 사연까지 올려주신 두 분의 사연 일단 소개하고 갈까요? 지난주에는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아티스트 두 사람의 프로젝트 음반을 소개했었죠. 멕시코의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 그리고 콜롬비아의 메리디안 브라더스의 올해 발표 음반 루이도 도발 만나봤습니다. AP7617177685님께서 무더위에는 꿈비아가 정답이군요. 듣는 동안은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준다. 늑대 소리 나오는 마지막 늑대 꿈비아도 참 좋았고 주말에는 통째 들어야겠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728님께서 신박하다. 라틴 아메리카 변두리 동네 문방구 앞에 오락기계에서 나올 것 같은 소리랄까요? 저번에 인도 라가 음악 뿅뿅화 사운드도 신박했는데 이번에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기억력 좋으시네요. 차란짓 싱의 일렉트로 라가 음반이었죠. 그 라가 좋아하시면은 그 넷플땡 이 OTT에 좀 나온 지 좀 된 작품이긴 한데 수업시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흘러나오는 라가들이 정말 좋은데 안타깝게도 OST를 발매를 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영화로 감상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앨범 반장은 요즘 한창 그 사랑받는 관심받는 작품이죠. 늘 이 예술가가 영화를 발표하면 관심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오디세우스. 근데 관심이 크다 그래놓고 이 영화 감독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크리스토퍼 놀란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우스 관련해서 성공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관련해서 은연중에 그게 머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음악을 만나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SWR 독일의 그 방송사 재즈 빅밴드와 파울라 모렐렌바움의 음악을 소개를 했는데 관련 있죠. 독일의 쾰른 컨템퍼러리 재즈 오케스트라의 신보는 아니고 2012년작입니다. 14년 전에 발표된 오디시라는 음반을 들어볼까 하고요. 오리지널 곡들을 이 오디세우스 그리스 신화 서사에 기인해서 이 음반이 발표가 됐고요. 이 서사를 독일의 또 배우가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낭독과 음악이 이 패키지로 2CD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좀 길어요, 곡들이. 평균 한 6분 이상 그런 곡들을 다섯 곡만 선별해 왔습니다. 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들 외우는 것도 참 고역이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주변 지인의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라 그 진입장벽이 일단은 저에게는 이 수많은 이름들이거든요. 얽히고 설킨 그 리니아지 뭐 당연히 힘들지만 오디세우스는 너무나 또 단골로 이렇게 영화화되고 또 다양한 형식으로 인류의 유산처럼 이렇게 공유가 되는 작품이라 조금 낮긴 합니다. 오늘 트로이에서 이제 출정하는 그 오디세우스의 이제 전쟁을 잘 치르고 이사카로 돌아가는 그 트로이라는 서곡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로터스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으로 또 가서 이 로터스라는 식물이죠. 이걸 먹고 나서 사람이 이제 변하잖아요. 의지가 별로 없어지죠. 귀한의 의지까지 상실하고 뭐 그런 유혹을 또 음악적으로 표현한
그런 곡. 그리고 키르케를 만나게 되잖아요. 키르케의 강력한 마법, 또이 매혹을 음악으로 표현한 트랙. 그리고 사이렌 얘기가 또안 나올 수가 없죠. 너이 소리 들었어? 라는 제목입니다. Did you hear it? 공포감을 좀 섞어서 이 제목은 소개해야 될것 같은데. 들린다. 너도 들었니? 사이렌의 노래를 한 8분여의 길이로 표현을 했는데, 이 곡도 참 후반으로 갈수록 압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에필로그 형식으로 이다 마무리하는 Behind the Curtain 이라는 마지막, 제가 오늘 고른 마지막 트랙까지. 전체 음반에서도 마지막이죠. 여정을 마무리하는 오디세우스 신화 전체를 반영하는 결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칼립소도 등장하고 또 헬리오스의 소와 관련한 에피소드도 있고 또 이사카 귀환에서는 거지로 이제 변장해가지고 궁으로 들어가서 활을 쏘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페넬로페가 아 당신이 진짜 진정 나의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가 맞는지 침대에 관련해서 또 시험을 또 하게 되죠. 뭐 아들 든든한 아들 텔레마코스와 함께 이 떨거지들 구원한답시고 눌러앉은 이들을 처단하고 권위를 되찾는 그런 결말로 예뭐 우여곡절이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서사죠. 전 영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 놀란 감독의 뭐 아이

맥스로 봐야 한다는 소문은 분분하던데, 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OTT로 들어올 거다. 아무튼 어떻게 어디서 보게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혹시라도 영화를 보셨으면 모르겠고 안 보셨다면 요번에 사운드트랙 곡을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또 소개를 한 적이 있죠. 그 사운드트랙도 참 훌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또 버전 재즈 빅밴드의 연주 버전으로 또 오디세우스를 미리 또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영화를 못 보셨다면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곡이 길어서 말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퀼런 컨템포러리 재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디시 음반에서 다섯 곡 함께 듣고 오죠.

금요일 2부에 만나는 DJ 선곡 요일 뒤에 앨범 반장.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우스 상영 기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워낙 또 대작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최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염두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작품을 좀 찾아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2012년이니까 14년 전에 쾰른의 컨템포러리 재즈 오케스트라가 발표한 음반 오디시에서 다섯 곡 듣고 왔습니다. 낭독은 당연히 빼야죠. 예, 독일 배우의 독일어 낭독이었기 때문에 혹시 독일어 잘하시면 나중에 이투 CD 구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디세우스 신화를 빅밴드 재즈 연주로 들어봤고요. 오늘 SWR 슈투트가르트의 재즈 빅밴드의 연주로 2부 시작을 했습니다만, 독일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쾰른 컨템포러리 재즈 오케스트라는 처음 만나는 거지만 NDR 빅밴드가 또 있죠. 함부르크 WDR 같은 쾰른 출신의, 아마 WDR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의 역사로 알고 있는데, 또 ECM 레이블로 또 음반 협업으로 또 소개가 된 빅밴드가 아마 WDR일 것 같습니다. NDR인가? 그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트로이 서곡 로토스 플레이버 그리고 키르케 사이렌의 노래를 음악으로 표현한 Did you hear it? 너도 들었니? 그리고 마지막 Behind the Curtain, 장막 뒤에라는 에필로그, 음악적 에필로그도 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 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요.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 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스타테, 뭐 브루노 말티노의 깐소네르고, 주앙지 벨뚜가 또 재즈 스탠다드로 격상시킨 곡이죠. 오늘은 독일 관악이 대세네요. 독일의 트럼페터 이자 프루겔혼 연주자인 틸 브로노의 연주 버전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단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마칸 씨, 아까부터 시계만 쳐다보고 왜 그렇게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3: 캠든 씨,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분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요.
2: 아니, 누구길래 이렇게 진지한 거예요? 설마 총관님? 대표님?
3: 아니, 제가 지금 기다리는 건 바로 치킨 도착 알림이요.
2: 아, 치킨 킬러 마칸 씨가 기다리는 시간을 즐길 줄도 알고 정말 기특하네요.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행복을 미리 만나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즐길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와, 그럼 저는 행복을 두 번 누리고 있네요. 치킨을 기다릴 때 한 번, 치킨을 먹을 때 또 한 번. 앞으로도 많이 행복할 수 있게 치킨을 더 자주 시켜야겠어요.
2: 네, 그만 시키세요 이제. 네, 마카 씨 덕분에 저도 행복한 기다림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Hello, this is DJ Camden, and I hope your wait is filled with excitement and joy.
4: Hello, this is DJ Makaya, eagerly looking forward to the time when I can meet you all.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캠든.
0: DJ! 마카야입니다.
1: 네, 오늘 첫 곡은 B2B Waiting for You 였습니다.
0: I'm waiting for you, 항공이들.
1: 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평소에 무언가를 좀 잘 기다리는 편이세요?
0: 아, 빨리 말해줘, 빨리!
1: 아니면 성격이 좀 급해서 잘 못 기다리는 편이신가요?
0: 아, 전 잘 기다리는 편인 것 같아요.
1: 네, 절대 아닌 것 같은데.
0: 사실 저는 잘 못 기다리는 편입니다.
1: 저도요. 네. 저도 사실 똑같아요.
0: 아, 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뭔가 이거 너무 답답하고 빨리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고 뭔 느낌인지 알죠?
1: 그렇죠.
0: 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1: 전 주로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럼 그 일이 빨리 끝난 그 후에 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뭔지 알아요? 그
0: 맞아,
1: 중요한
0: 맞아.
1: 일 끝난 후에 내가 너무 부럽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
0: 그 약간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콘서트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콘서트 무대 할 때는 진짜 너무 즐기고 네. 너무 재밌고 이러고 기다리는 것도 또 힘들잖아요. 근데
1: 그쵸.
0: 막상 끝나면 와 이게 끝났구나. 약간 이게 약간 들이닥치면서 좀 뭔가 긴장이 풀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1: 맞아요.
0: 그때의 모습. 아, 뭔지 알아요.
1: 네. 마카이 씨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혹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주로 어떤 행동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0: 아,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배송을 시켰어요. 뭐 인터넷에서 뭘 사서 이제 배송을 시키면 저는 매일 확인합니다. 그 지금 내 패키지가
1: 어디에 있는지.
0: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그것도 알려줘요. 뭐 인천 허브 아니면 뭐 성수동 뭐 센터 뭐 이렇게 알려줘요.
1: 아,
0: 저는 그거를 지도에 넣어서 이게 나랑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1: 혹시 막 그 생각도 해봤어요? 가까우면 내가 직접 거기까지 가볼까?
0: 저 진짜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한 번은 그 뭐지? 뭐 서울 뭐 제가 있는 곳 근처였어요. 그 센터가.
1: 네.
0: 그래서 궁금했던 게 내가 들어가서 이거 보여주면 그냥 가져갈 수 있나?
1: 그쵸.
0: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 거기서.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0: 진짜요?
1: 네. 가까운 곳이 있어서
0: 네.
1: 거기 가봤어요. 제가.
0: 전화해서 그냥.
1: 네. 그냥 저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는데 혹시 거기 있으면 제가 10분이랑 15분 거리였나 집을 그때
0: 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러 갈 테니까 혹시 지금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아 그럼 언제든지 오세요. 대신 뭐 6시 문 닫으니까 그 전에 오셔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0: 우와.
1: 네.
0: 난
1: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0: 나도 그럴 걸.
1: 네, 뭐 어쨌든
0: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1: 그만큼 성격이 제가 좀 급한 편이죠.
0: 아 저보다 레벨업 하셨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나 졌네. 아
1: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0: 아 진짜요?
1: 네.
0: 아, 한국이 아니었구나.
1: 네 맞아요 미국.
0: 옷이었어요?
1: 옷이죠.
0: 야 역시 옷이요. 네, 뭐 옷이었습니다. 네. 네. 서프라이즈.
1: 뭔가 그 다음날에 입고 싶었던 거예요.
0: 아
1: 근데 그 다음날 오후에 받으면 아 못 입잖아.
0: 그렇죠.
1: 네.
0: 아 그러면 또 아쉬우니까.
1: 학교 다닐 때 저는 약간 옷 어느 날에 뭐 입을지 계획을 좀 하고 다니는 편이었어가지고.
0: 오 대박.
1: 네.
0: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그 교복이 있어서 다행히 잠바만 고르면 됐었어요. 그 위에. 옛날 생각나네요.
1: 에헤이.
0: 자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 진짜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 기다리는 거를 하나 골라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못 기다리는 거는 일단 배고플 때
0: 음식
1: 시키는 거 못 기다리고요.
0: 네.
1: 가끔 엘리베이터.
0: 아,
1: 예, 네, 뭔지 아시죠? 왜, 뭔지 알죠? 엘리베이터 그.
0: 그, 우리 회사?
1: 예, 네, 예. 네.
0: 우리 회사가 또 사옥이 네. 두 개 있어요.
1: 그쵸.

0: 근데 그한
1: 한
0: 사옥이
1: 것이,
0: 예, 층수가 많습니다.
1: 예.
0: 층수가 많아서 엘리베이터가 하나인데 그 약간 하 약간 비지 타임이 있잖아요. 뭐
1: 예.
0: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 점심 시간
1: 그쵸.
0: 이때 좀 바쁜데 아 제일 안 좋은 게 내가 이제 딱 시간 맞춰서 회사 왔어요. 이제 2분 남았어. 2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10층에 가야 돼.
1: 10층,
0: 예.
1: 그쵸.
0: 근데 엘베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난100% 늦는 거야. 그러면 좀 이게 못 기다리죠. 너무
1: 그쵸.
0: 오래
1: 안,
0: 느껴져요.
1: 엄청 안절부절.
0: 하, 완전. 자,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행복할 때가 있나요? 약간 뭐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온다 하면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계속 듣는 12월. 이런 거는 전좀 설레는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예.
0: 사실 뭐 크리스마스에 이제는 뭐 선물 막 딱히 받고 막 주지는 않잖아요.
1: 네.
0: 그렇게. 사실 뭐 카이렐 씨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긴 하는데 어, 땡큐. 이번 연도에도 주면 진짜 감동. 눈치 주는 거 아님?
1: 저는 첫눈 기다리는 게좀 많이 설레고 행복한 것 같아요.
0: 아,
1: 예, 첫눈. 사실
0: 따라라라라 따라라.
1: 언제 올지 모르고 그냥 갑자기 오는 편이잖아요, 보통 눈은.
0: 저희 항상 그러잖아요. 막 보통 저희 항상 회사에 있어요.
1: 그쵸? 안에
0: 크리스
1: 있죠.
0: 뭐 보통 회사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면 밖에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떤 멤버가 뭐 편의점 갔다 올게 하고 편의점 갔다 오면 딱 사진을 보내요. 단체 방에 눈 온다 이러면 다 뛰어나가요. 다 뛰어나가가지고 다 사진 찍고 다 와, 눈이다 막 이러고 아 그게 은근 좀 귀엽네요 그
1: 그쵸,
0: 모습이.
1: 좋죠.
0: 네, 아 이런 게좀 설레긴
1: 아,
0: 한다.
1: 얼른 겨울 왔으면 좋겠네요. 아, 여름 싫어.
0: 아, 못 기다리네. 아우.
1: 네,
0: 아
1: 약간.
0: 근데 최근에 햇빛이 진짜 세긴 해요.
1: 말도 안 돼요.
0: 네, 최근이 진짜 좀센것 같아서
1: 에이.
0: 아 여름이 끝나는 걸못 기다리긴 하겠네요.
1: 또 기다림을 주제로 또안할 수가 없죠. 우리
0: 뭔가요?
1: 밸런스 게임.
0: 오케이.
1: 자, 우리 여행 갔을 때 맛집에서 한 시간 줄 서서 밥 먹기. 아니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냥 아무 식당 가기
0: 여행 갔을
1: 고르자면,
0: 때,
1: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바로 먹을
1: 1번.
0: 수 있는 식당.
1: 아, 그래.
0: 네.
1: 아, 맞아요. 근데 저도 느꼈어요. 마카 씨랑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낀 게, 여기 아니면 뭐 그냥 주변에 뭐 맛있는 거 있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게, 사실 저는 그 J 성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0: 아.
1: 이게 여기까지 와서 안 먹는다? 그때 기억하세요, 혹시? 그때 우리 닭갈비, 그
0: 아, 우리끼리
1: 숯불 닭갈비,
0: 멤버들이랑
1: 멤버들끼리 숯불 닭갈비를 꼭 먹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0: 네.
1: 이제 좀 시간상 우리가 못 기다렸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불고기집이었나? 맞죠?
0: 아, 맞아요.
1: 사실
0: 맞아요.
1: 거기도 맛있었긴 했는데,
0: 숯불
1: 아, 그
0: 닭갈비.
1: 숯불 닭갈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조금 그때 사실 멤버들한테는 잘 표현 안 했지만 너무 아쉬웠었어요. 저는 혼자 약간
0: 아,
1: 속마음으로.
0: 근데 사실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가평이었습니다. 가평이었는데,
1: 좀 멀죠.
0: 네, 버스가 이제 뭐한 40분이었나? 40분 뒤에 온대요, 50분 뒤에. 근데,
1: 그 안에 밥을 해결해야
0: 네,
1: 되니까.
0: 숯불 닭갈비 웨이팅이 40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빠지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하다가, 아, 그래도 그냥 옆집에서 먹자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저도 해외 가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집은 기다릴 수 있어요. 약간 단체로 있다. 멤버들이랑 같이 가서, 아, 여기 먹자 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내 혼자 여행 갔는데 막 혼밥하려고 한 시간 기다릴 것 같진 않아요. 예, 차라리 그냥 옆에 있는 거 먹는다. 예.
1: 그러면 또 드라마나 웹툰 볼때 매주 한 편씩 보기 아니면 완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아보기.
0: 하나, 둘, 셋.
1: 셋,
0: 1번.
1: 1번, 1번.
0: 매주 한편 보기.
1: 예. 네.
0: 아, 이걸 어떻게
1: 그쵸,
0: 기다려요?
1: 그쵸.
0: 아, 이게, 이거 쉽지 않아.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멤버 지호 형이 제가 가끔 웹툰 추천해주면, 아, 그래? 나 그거 아직 뭐 12화까지밖에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한 50화 되면 보려고. 와, 나는 그게 안 돼. 전 무조건 일단 봅니다. 네.
1: 그리고 항상 빠르게 감기 하잖아요.
0: 아, 맞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거볼 때도 계속 그 더블 클릭 아시죠? 10초, 5초 땡기는 거, 빨리 가는 거.
1: 아니,
0: 전 무조건 땡겨요.
1: 옆에서 저 마카시아 게임을 하고 있나요? 하면서 갔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0: 시간,
1: 네.
0: 시간이 긴
1: 그쵸,
0: 신들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네,
1: 성격이
0: 저는,
1: 급하니까.
0: 네,
1: 네.
0: 빨리 다음 게 궁금하니까
1: 그쵸, 그쵸.
0: 넘어갑니다.
1: 좋습니다. 또 우리 한국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1: We woul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guys.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이대화님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펭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의 한국어는 약속하다입니다.
1: 약속하다 means to arrange in advance with another person for something t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In English, it is similar to make a promise.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을 함께 넓히는 시간입니다.
2: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대화입니다.
4: 안녕하세요.
3: Yeah. 아,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4: 당연하죠.
3: 정말 행복합니다.
4: 아, 저희도 진짜 대화님이랑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3: 더워서 힘들었죠, 뭐.
4: 아, 그렇죠. 3주 연속
3: 계속 더워서 너무 힘들어요.
4: 더워서 힘들었다. 아.
3: 집은 시원한데.
4: 네.
3: 아니 뭐 편의점에도 잠깐 가려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4: 그러니까요.
3: 갑자기 열기가 확 오잖아요.
4: 아, 진짜 당황스러워요. 진짜. 네. 당황스러울 정도로 집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한데.
3: 그렇죠.
4: 가끔은 춥잖아요.
3: 네.
4: 그래서 전 가끔 착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너무 에어컨을 뭐 춥게 해놨다. 그럼 일어나면 살짝, 아이고, 아이고 오늘 좀 싸늘하네. 하고, 너 피곤하니까 잠결에 잠바를 챙기고 이렇게 입고 나가요. 문 열자마자 잠바를 벗어야 돼요. 너무 더워가지고. 하, 그래도 이번 일주일 고생하셨습니다.
3: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4: 네.
2: 저희가 또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약속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자,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 우리 대원님은 보통 미리미리 계획해서 잡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번개로 그냥 갑자기 만나자 해서 만나는 걸 좋아하시나요?
3: 아, 저 얼마 전에도 친구가
4: 네.
3: 자기 지금 생일인데 아, 몰랐어요. 좀 미안한데.
4: 아이고.
3: 생일인데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
4: 네.
3: 혹시 나오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4: 네.
5: 나오겠느냐.
3: 딴 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오라 그러면 좀 망설이는 편이고.
5: 아, 좀 그렇죠. 좀 그럼
4: 아, 어느 정도 약간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시네요.
3: 아,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4: 네?

0: 일주일이요?
1: 대화님이랑 약속 잡기 진짜 힘드네요.
0: 대화님 예약제네.
2: 아, 근데 보통 약속 잡을 때 일주일 전쯤에는 다들 공유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 내가 독특한 거구나.
0: 근데 약간 저희는 또 스케줄이 엄청 막
3: 갑자기
0: 다르잖아요.
2: 네.
0: 그래서 막 저희는 가끔 뭐 갑자기 오늘 이거 촬영할게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희는 쉬는 날이 또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보통 약속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아 여러분 맞다 다음 주 화요일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뭐 쉬세요 이렇게 되면 그때 막 문자를 돌리던가 그래야 돼요. 야, 너 화요일에 시간 되냐? 그러면 보통 화요일이 한 3일 뒤일 거예요. 그러면 뭐 시간이 된다 하면 만나고 시간 안 되면 멤버들끼리 놀고 약간 이런 스타일.
1: 네, 네. 그렇죠.
0: 캠디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1: 그렇죠. 저도 비슷합니다.
0: 바로 네. 뭐 형 나와요 하면 네. 나와줄 거예요.
1: 그렇죠. 마카요 씨가 어디 있든.
0: 어디에
1: 뭐,
0: 있든
1: 네 어디에 있든 뭐 오, 미국에 있든
0: 미국에
1: 네.
0: 어머나 네. 이 의리남
1: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0: 아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캠디. 아 역시 우리 캠디밖에 없어.
1: 네, 그리고 또 가족 친구 팬 동료 등 다른 사람들과 했던 약속 중에 기억에 남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0: 오 특별한 약속
1: 저 있습니다.
0: 오 컴온 베이비.
1: 저는 연습생 했을 때 제가 꼭 이제 같이 연습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가 네.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이제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저희 둘 다 이제 데뷔하기가 조금 찬스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회사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근데 그 친구가 나가기 전에 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데뷔해서 음악 방송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음악 방송 때 봤죠. 네. 그래서 잘 데뷔하고 잘 활동하고 있고, 네, 저도 잘 활동하고 있으니까 뭔가.
0: 샤라 한번 갈까요?
1: What's up, Jay there? 너무 이름을 바로.
0: 네. 네. 아우, 그 너무 보기 좋다.
1: 그렇죠.
0: 네. 네. 이런 서사 저 되게 좋아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되게 영화 한 장면 같아요.
2: 서사 성공해서 다시 만나는 친구.
1: 그렇죠.
0: 얼마나 좋습니까? 아, 약간 저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는. 세 개의 시기가 있다. 약간 어렸을 때 걱정 없는 시기.
1: 네.
0: 아, 또 막 놀고 막 장난치고 하고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삶 레벨업 해야 되는 시간. 이거는 약간 솔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는 그 완벽한 3단계.
1: 네.
0: 아, 제 꿈이거든요. 진짜 꼭 다 성공해서 호주에 제가 돌아가서 제 친구랑 다시 만날 때 야, 나 됐다. 나 했다. 이거를 딱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알려주셔서 너무 오늘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 캠디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0: 네.
1: 뭐 이렇게까지 감사하는 거야.
0: 네, 오늘의 한국어 약속하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대화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1: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0: 네, 오늘도 대화님이 추천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2: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기타리스트입니다.
0: 네.
2: 예전에 기타가 들어간 명곡들 한번 네. 했었어요. 우리 네. 밀리 분들하고 같이.
0: 아~
2: 네. 근데 그때는 주로 해외의 명곡들이었거든요.
0: 아, 해외.
2: 네, 그래서
0: 이번에는 어떤 건가요?
2: 한국의 기타리스트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2: 기타 한국에도 좋죠. 정말 연주 잘하고 멋진 작곡력을 가진 그런 기타리스트 분들이 계신데
0: 네.
2: 그분들 좀 선배분들부터 비교적 최근 분들까지 한번 이렇게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그럼 보통 노래를 들을 때 되게 유독 귀를 사로잡는 소리가 있잖아요.
2: 네.
1: 제일 좋아하는 악기 소리가 있으세요?
2: 저는 드럼 머신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0: 아, 역시.
1: 드럼 네. 머신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드럼 머신이라는 건 일반적인 어쿠스틱 드럼이 아니라
1: 네.
2: 전자음으로 혹은 샘플링을 한 걸 좀 변형한 채
1: 아.
2: 네, 기계적으로 다듬은 그런 소리들을 말하는데
1: 약간 혹시 입으로 조금 내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장난입니다.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2: 오! 스네어 소리 딱
0: 네,
2: 똑같은데요?
0: 딱 스네어.
2: 이야...
0: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오, 이거, 이거 약간 이펙트 약간 뭐지 약간 리버브 살짝 넣은
1: 그렇죠.
2: 네.
0: 오, 나
1: 마음에 드셨어요?
2: 아 좋아하는 소리들입니다. 네.
0: 저는

0: 개인적으로 베이스
1: 베이스.
0: 808 이런 느낌.
2: 네.
0: 전 이런 스피커가 흔들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2: 거의 지진이죠.
0: 네.
1: 저도 좋아요.
0: 그런 게, 아, 저희 음악 들을 때, 이게 저희 회사에는 스피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베이스 부스트. 모드가 있어요.
2: 네.
0: 그거를 누르면 진동을 합니다.
1: 그렇죠.
0: 그게, 그러니까 회사에 직원분들 없으실 때틀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층이 흔들려가지고
2: 오.
0: 살짝 들린대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연습 같은 거할때 베이스 부스로 해놓고 막 즐기죠.
1: 네, 그렇죠.
0: 아, 그거 진짜 좋아요.
1: 저는 피아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피아노.
1: 네, 저 피아노 굉장히
0: 그럼
1: 좋아해요.
0: 피아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게 제일 어렵네. 피아노.
0: 피아노 가능해?
1: 근데 피아노 가능해졌죠? 어떻게 가능해, 이게? 노력은 해볼게요.
0: 네. 아, 근데 피아노는
2: 피아노는
0: 이
2: 입으로 안 되네.
0: 입으로 안될것
1: 안
0: 같아요.
1: 돼.
2: 안 되네.
0: 아,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좀 궁금해지네.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그러면 음악을 듣다 보면 또 기타 소리가 특별하게 돋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타 소리가 핵심이 되는 대표적인 음악 장르는 뭐가 있을까요?
2: 대표적으로 락이죠.
0: 락.
2: 네. 기타는 되네,
0: 기타
2: 입으로.
0: 어느 정도.
2: 그리고 락이 사실 블루스라는 장르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블루스.
2: 블루스도 피아노 블루스도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 블루스도 멋지지만 많은 그 블루스 팬들은 주로 이제 기타를 되게 좋아하죠. 기타가 되게 빛나는 장르가 락 그리고 블루스인 것
0: 블루스.
2: 같습니다.
0: 블루스에 확실히 그, 아, 근데 락이랑 블루스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2: 다르지만 이제 뿌리가 이제 블루스에 있는 거죠.
0: 뿌리가 블루스.
2: 네.
0: 락은 블루스에서 좀더 세진 느낌인가요?
2: 네.
0: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2: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멋있게 표현하시는 분은 그 블루스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0: 오,
2: 합니다.
0: 그러네. Blues on steroids is rock.
2: 그렇죠.
0: 재밌는 표현이네요.
2: 네.
0: 아, 좋다. 또 이거 뭐 예, 블루스랑 록도 있고 뭐
2: 뭐,
0: folk.
2: 사실 기타는 멜로디 악기로 쓰기도 좋고요.
0: 네.
2: 그리고 코드 악기로 쓰기도 좋고, 리듬을 이렇게 짧게 쳐주기도 좋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편곡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2: 사실 거의 전장르에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0: 맞죠. 사실 뭐 기타로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2: 무궁무진하죠.
0: 네.
2: 네.
0: 사실 기타 하나로 뭐 원맨 밴드 뭐 그걸로 드럼도 칠 수도 있잖아요. 뭐몸
2: 할수
0: 진짜
2: 있죠. 비트 만들
0: 몸통에
2: 수
0: 비트
2: 있죠.
0: 만들고 그런 분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2: 그럼요.
0: 사실 전 기타 피킹 소리 되게 좋아해요.
1: 아.
0: 약간 피킹을 잘하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2: 맞아,
0: 소리가.
2: 그럼요.
1: 혹시 한번 입으로 소리 내주실래요?
0: 아, 오케이.
2: 오늘 계속 입.
0: 어떤 곡 원하세요? 어떤 곡?
1: 어떤
0: 네,
1: 곡이요?
0: 어떤 느낌?
1: 약간 청춘.
0: 청춘. 아, 쉽지 않네.
2: 청춘 느낌의 기타 피킹.
0: 네, 여기 안 하겠습니다. 피킹까지는 좀 어렵네요.
2: 아니, 약간 그
1: 알겠어요.
2: 난해한 현대 예술을 보는 것 같아요. 네.
0: 난해한 현대 예술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면 좋을 만한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누구누구 있을까요?
2: 주로 이제 블루스 그리고 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분들이. 예를 들어 지미 핸드릭스.
0: 이건 모를 수가
2: 블루지한
0: 없죠.
2: 락 리프의 어떤 전설이고요.
0: 네.
2: 뭐 에릭 클랩튼 같은 아티스트도
0: 에릭
2: 있고.
0: 클랩튼.
2: 한국에서도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뭐 함춘호, 김목경, 신대철 뭐 이런 분들.
0: 진짜 다 한번 다 각자만의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너무 좋아요.
1: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대원님이 준비해 오신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만나볼게요.
2: 네. 시인과 촌장의 고향이라는 곡을 듣고 계신데 중간에 좀 잘랐어요. 이제 솔로가 시작되거든요.
0: 네.
2: 오!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0: 와, 이거 너무 잘하신다.
2: 아, 어쿠스틱 기타로 이런 맛을 낸다? 마이크 막별 떨어지는 것 같은 막 이런
0: 우와.
2: 독특한 느낌도 내고. 시인과 촌장,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덕규라는 싱어송라이터와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그룹입니다. 함춘호 씨가 시인과 촌장의 그 멋진 기타들을 맡아서 쳤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향이라는 곡은 기타 솔로가 아주 화려한 걸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함춘호 씨가 이렇게 무대에서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네, 그러는데 이 함춘호 씨가 한국에서 기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세션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0: 아, 세션으로.
2: 네,
0: 네.
2: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프로듀서고 작곡가인데 기타 연주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기타 제일 잘 치는 사람하고 하고 싶겠죠.
0: 그쵸.
2: 그러면 1번으로 부르는 사람이 함춘호 씨였습니다.
0: 아.
2: 함춘호 씨가 거의 한 달에 400개

0: 어쿠스틱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1: 아,
0: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치는 분은 많지만 이렇게 멋을 내는 그런 분이
1: 네.
0: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뭐 최고
1: 샷아웃.
0: 수준이시죠. 뭐
1: 리스펙트.
0: 확실히.
1: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0: 네, 김목경의 Play the Blues라는 곡을 듣고 계신데요. 확실히 이 블루지한 일렉트릭 기타,
1: 네.
0: 이게 정말 많은 기타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톤과 주법인데, 예전에 지금도 많습니다만, 그 밤에 신촌이나 홍대 앞에 음악바에서 이렇게 불 꺼진 약간 그 조명 아래서 이런 곡 틀어놓고 이렇게 심취한 분들
1: 아,
0: 계셨어요.
1: 진짜요?
0: 이렇게 이러면서, 네, 그런데 딱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죠. 네. 김목격 씨는 그 한국에서 블루스 하면은 첫 번째로 꼽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 김광석 씨가 리메이크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의 그 원곡자로도 상당히 유명한데 이분이 블루스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영국에 유학까지 갔습니다.
1: 진짜요?
0: 풍족한 상태에서 간게 아니어서 그냥 낮에는 계속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 클럽 가서 연주하고 배우고 그 생활을 계속했을 정도로 몇년 동안.
1: 와.
0: 그리고 귀국해서 한국에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면서 이제 거장 기타리스트가 되었죠.
1: 제대로
0: 와,
1: 배우셨네요.
0: 그렇죠.
1: 와, 이게 진짜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0: 네, 정말 힘들었겠지만 또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1: 진짜.
0: 현지, 네, 뭐 그러니까 현지라고 하면 물론 블루스는 이제 미국의 음악입니다만
1: 네.
0: 영국에도 블루스 거장들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막 연주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1: 매일 밤이 너무 기대됐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침은 너무 힘들지만 그만큼 밤이 기대돼서 이겨냈을 것 같아요.
0: 네.
1: 아,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이건 느낌 되게 좋다.
0: 그러니까 멋있다.
1: 되게 여유로워요.
0: 이런 느릿한 어떤 분들은 아 기타가 운다. 아막 이런 얘기하는 뭐 약간 유치한 표현 됐는데
1: 예,
0: 네 이런
1: 기타가 운다. 아, 좋은데요, 저는?
0: 일렉트릭 블루스. 네 좋습니다.
1: 진짜 우는 것 같네요, 진짜.
2: 그러니까요, 울지 마요.
1: 슬픈. 아까는 되게 약간 콧노래 부르는 스타일이었는데,
0: 네.
1: 지금은 좀 우는. 멋있다. 네. 이렇게 두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완곡으로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죠?
0: 네, 김목경의 Play the Blues. 네. 기타는 역시 좀 이런 일렉트릭 블루스 기타가 이렇게 좀 진한 필이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Okay, let's
2: Right.
1: go.

0: 여러분은 지금 블루즈에 심취한 DJ 마카야와
1: 마음이 포근해진 DJ 캠든 그리고 진한 필에 취한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과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1: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듣는 재미가 가득한 기타리스트의 음악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원 씨의 서울, 소울, 소울이라는 곡을 듣고 계신데요. 기타에도 정말 여러 주법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함춘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잘 아우르는 세션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분이고, 김목경 씨 같은 경우는 블루스로 유명하죠. 그런데 한상원 씨는 펑크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0: 와우.
1: F로 시작하는 펑크예요.
0: 네.
1: P로 시작하는 펑크는 락의 한 장르를 얘기하는데,
0: 펑크.
1: 펑크는 좀 다른 장르죠.
0: 네.
1: 그래서 펑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타가 이게 흔히 잽잽이라고 하는,
0: 오.
1: 이렇게 짧게 끊어치지만 정말 그루비한 이런 것들.
0: 네.
1: 그 가운데 재즈하고 블루스하게 좀 이렇게 들어간 솔로라던가. 정말 펑크가 기타로 표현하기 진짜 멋진 장르인데, 한국에서 펑크 기타 하면 1번으로 꼽히는 분이 바로 이 한상원 씨입니다.
0: 다 1번만 딱딱 골라오셨네.
1: 네.
0: 제일 탑급.
1: 그렇죠. 또 이분이 유학도 다녀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기타로 뭐 유학 다녀오고 음악 공부하러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실력으로도 유명하고 또그 덕분인지 한국에서 좀 실용음악과 이쪽을 좀 개척하고 만들어내신 그런 거장분입니다.
0: 와, 근데 이 펑크는 약간 확실히 그룹을 좀 타야 될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그
0: 특히 약간.
1: 펑크는 그루브 빼면 사실 왜 펑크가 존재하는지 이유가 없을
0: 야,
1: 정도죠.
0: 펑크는 무조건 그루브가 있다.
1: 그럼요.
0: 기타가 춤추게 하네요, 우리.
2: 에이.
0: 예, 캠디 아까 어깨 흔들더라고요.
2: 맞아요.
0: 들썩들썩.
2: 에이.
0: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캠디가 어깨가 그냥 막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장난 아닙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도 들어볼게요.
1: 아, 이번엔 좀 무겁죠. 네. 노이즈 가든의 기다려라는 곡이고요. 노이즈 가든이라는 1990년대 아주 전설적인 락밴드가 있었습니다.
0: 네.
1: 네, 최근에 다시 재결합을 해서 오랜만에 또 EP도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 노이즈 가든의 중심인 기타리스트가 바로 윤병주라는 분이에요.
0: 와우.
1: 네, 윤병주 씨는 이렇게 묵직한 메탈 같은 이런 리프도 잘 만들지만 홍대 앞에 가면 블루스 잼하는 블루스를 정말 사랑하는 기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다운 30이라는 밴드에서 블루스를 조금 더 현대적인 다른 장르와 섞어서 들려주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윤병주 씨도 큰형님이다. 네, 우리나라 기타리스트의 큰형님 이렇게 불러도 될것 같아요.
0: 이 타이틀들이 왜 이렇게 멋있지?
1: 그리고
2: 기다려.
1: 이 수염과 진짜
0: 야.
1: 무대 위에서 뭔가 이렇게 막몇 톤의 에너지로 질주할 것 같은 그
0: 와.
1: 카리스마가 있죠.
0: 근데 확실히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1: 네.
0: 어느 정도 이 사이즈가 있으시네요. 여기 힘이 좀 있어 보이세요.
1: 그렇죠.
0: 음악이랑 잘 어울린다.
1: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겉으로는 좀 거칠어 보이시지만
0: 네.
1: 또 내면이 되게 여린 분입니다.
0: 역시.
1: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디 심사 끝나고
0: 네.
1: 그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대하 씨 짜장면 한 그릇 타고 가시라고.
0: 진짜요?
1: 그래서 같이 이렇게
0: 짜장면.
1: 계란 후라이 올라간 옛날 짜장 먹으면서
0: 네.
1: 음악 얘기하고.
2: 밥한끼 하셨네요.
1: 그렇죠. 밥한끼 했어요.
0: 진짜 캠디가 제일 좋아하는
2: 이게 이제 진짜로 이뤄진 거잖아.
0: 이뤄졌다.
1: 네.
0: 와, 어떠셨어요? 그 대화 되게 재밌었나요?
1: 밥도 먹고 대화가 재밌어서
0: 네.
1: 네.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2: 다음엔 저희도 불러주세요.
1: 그럼요. 나중에 윤병주 씨 만나면 반드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0: 네.
2: 그 짜장면 계란 후라이 올라간 짜장면 너무 먹고 싶네요.
1: 아, 맛있죠.
0: 맞아.
2: 그러니까요.
0: 그게 있어야 돼.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리세요?
1: 저는 고춧가루 잘안 뿌려요.
0: 안 뿌려요?
1: 약간 순정파예요.
0: 순정 순정파.
1: 네.
0: 저도 사실 뿌린 적이 많이는 없는데 약간 인생에 좀 약간 색깔을 주고 싶다
1: 아.
0: 하면 좀 뿌리는 편입니다.
1: 네.
0: 또 먹는 얘기로 빠져버렸는데 이락 같은 느낌도 확실히 기타의 맛이 사네요.
1: 그렇죠.
0: 네.
1: 단순히 무거운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 아까 느끼셨겠지만 그 느릿한 필이 있습니다. 기타는 현악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딱친 다음에 그 현을 잘 이렇게 늘려뜨리면 피치가 이렇게 휘면서 네. 묘한 필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 맛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0: 아, 맛있네요. 네. 아, 근데 요즘 기타들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기타 하나로 뭐 어쿠스틱이랑 일렉트릭 둘 다 되는 것도 막 있고. 뭐 되게 신기하게. 아, 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있어요. 인터넷에 그 인플루언서 분인가? 뭐 영상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일렉트릭 기타 두 개를 붙였어요.
1: 아.
0: 그리고
1: 붙였어요.
0: 네. 그리고 기타 일렉트릭 기타에 스트럼 안 하고 눌러도 소리가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두 손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거든요. 양손으로 한 번에 이 쌍기타를 와. 하시는데 와, 그 영상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냥 와, 그게 오. 장난 아니에요. 그 진짜 대박입니다.
1: 보통은 우리 젓가락질도 이렇게 오른손잡이는 왼손 잘 못 하는 거죠.
2: 맞아요.
1: 그 기타도 왼손잡이 이렇게 오른손잡이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 양손으로 대단하다.
0: 진짜 그 영상 추천드립니다.
1: 네.
0: 네, 그러면 그 영상 말고 오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CHS의 비치워크라는 곡입니다. 오늘 최대한 좀 다양한 기타, 다양한 기타리스트를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 좀 장르를 갖고 왔는데 CHS는 그 리더분이 기타인데 최현석 씨예요. 그래서 아마 CHS인 것 같고요.
0: 그러네요.
1: 이렇게 좀 이펙터 잔향을 가득 머금은 뭔가 이렇게 해변에서 늘어지게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 이런 걸 진짜 잘 치시는데 원래는 굉장히 헤비한 걸 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음악 스타일 좀 바꿔서 CHS로 조금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분들이 CHS를 워낙 좋아해서 네, 이런 모던한 기타도 좀 가져왔어요.
2: 접니다. 그 요즘 분들.
1: 아, 네, 요즘 땡볕을 좋아하신다고.
2: 맞아요. 땡볕.
1: 노래 맞아요. 제목인데.
2: 맞아요. 7분짜리. 7분짜리.
1: 정말 멋져요.
0: 아, 네. 되게 기네. 진짜... 아까 캠디가 살짝 들려줬죠, 저한테.
2: 네.
0: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던 그룹이에요, CHS. 네. 근데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되게 바닷가.
0: 진짜 바닷가에서 이거를 크게 약간 틀어놓고 옆에 약간 시원한 음료수 한잔하면 네. 여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1: 정말 여름 그룹이죠.
2: 지금 딱 좋죠, 듣기.
0: 야, 근데 진짜 느낌 좋습니다.
2: 네.
0: 예,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그럼 여러분, 여름 느낌 나잖아요, 이거.
2: 네.
0: 자, 그러면 각자 제일 좋아하는 여름의 풍경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해변가 아니면 뭐 계곡. 뭐.
1: 저는 있어요. 밤에 해변가 호텔에서 오. 창문을 열어놓고
0: 오.
1: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거.
0: 이야,
1: 아, 저는 낭만적이다.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자러 갑니다. 일부러 여름에 호텔로.
0: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1: 네.
0: 냄새도 나잖아요. 또 이게 바다 냄새.
1: 낼 수 있죠.
0: 바다 냄새 좀 나고 그 이제 CHS 좀 틀어놓고.
1: 아, 좋네요.
0: 아, 이거 딱 맞네.
1: 네.
0: 좋은데요. 우리 캠디는 어떤 거?
2: 저

0: 바다 좋습니다. 바다 좋고 사실 워터파크도 좋아하고요.
1: 아, 역시.
0: 네. 근데 저도 진짜 이 CHS 노래 들으면서 그냥 파라솔 딱 놓고 이렇게 좀 눕고 하고 싶네요.
1: 그, 태닝 베드.
0: 네, 태닝맨도
1: 그 약간
0: 넣고.
1: 해변가에 있는 거.
0: 네.
1: 아, 그럼 저도 CHS 들으면서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0: 아이스크림
1: 가겠습니다.
0: 진짜 좋아하시네.
1: 네. 저는 여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무인매점 아시죠? 천국이에요, 거기는.
2: 빙수도 좋아하시겠네요.
1: 아, 빙수 너무 좋아하죠. 저뭐 인절미, 뭐팥 인절미 아니면 뭐 두바이 빙수 요즘 두바이 유행이 지났는데 두바이 빙수 꼭 한번 드셔보세요.
2: 아.
1: 네, 그 추가해서 그
2: 아이스크림 추천할 때 눈빛이 좀 달라요.
0: 그렇죠. 이제 뭔가 진짜 대화하는 것 같아요.
2: 네.
1: 아, 근데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0: 좋습니다. 또 이렇게 추가로 세곡더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왕곡으로 들어볼까요?
2: 아무래도 형님 음악을 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형님.
2: 한상원의 서울, 소울, 소울 듣겠습니다.
0: 네, 대화 형님. 그럼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한국이들의 일상의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동 정산소. 장항동 정산소 is the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2: Please tell us how your day went. You can submit your story to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오늘 심판은 바로 저 마카야입니다. 두 분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 캠디 그리고 우리 대화님이 배틀 하시는데 누가 어떤 곡으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되네요.
2: 네.
1: 자, 그럼 사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E-O-N-G님께서 여름이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요. It's hard to fall asleep in the summer heat. 이 열대야 이기는 방법을 에어컨 말고 저희만의 뭐 방법이 있다고 치면 꿀팁 있으신가요?
3: 사실 그... 시원한 등목만큼 가장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 와, 그 최고의 기분.
2: 아니면 주변에 백화점이 있다? 그럼 백화점으로 들어가세요. 백화점만큼 시원한 곳이 없다. 에어컨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1: 아, 진짜 동의합니다.
3: 진짜 시원하죠.
1: 네. 그렇죠. 저는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지 싶기도 그쵸. 해요.
3: 그 넓은 데가.
1: 네. 그렇죠. 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자, 오케이. 선곡
2: 정하겠습니다.
1: 아, 우리 캠디.
3: 아니 별로 승부욕 없어 보이다가 갑자기
1: 불타오르나
2: 될까요?
1: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2: 그냥 들으세요.
1: 오 마이 갓, 예의가 없네 일단.
2: 자, 저 바로 부르겠습니다.
1: 오, 오케이.
2: Let's go.
1: Put it on ice. 아, 이 끝이에요 부르는 거?
2: 네, 자 P1 할머니 ice. 자.
1: 다시 한번 부르세요. 아, 이거 좀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2: Put it on ice.
1: 오케이. 어, 이거 좋죠. 자, 여름에 또 얼음만큼 시원한 게 또 없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요. 저 잠을 네, 얼음을 안고 자세요.
1: 네. 그리고 이 노래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P1 하모니의 아이스.
2: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1: 네, Put it on ice. 아, 맛있죠. 아, 이거 아, 선곡 좀 잘했는데 우리 대원님.
3: 네.
1: 이것도 선곡 부탁드립니다. 이겼다.
3: 아, 저는 노라조의 샤워로 하겠습니다.
1: 오, 샤워. 여름의 샤워.
3: 네, 또 있어요.
1: 네.
3: 김뜻돌이라는 아티스트 있어요.
1: 네. 네.
3: 지금 홍대 앞에서 진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인데.
1: 어, 진짜요?
3: 샤워를 해야 해도 있습니다.
1: 아, 샤워를 해야 해.
3: 네.
2: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 네. 아, 선곡 그 화려.
2: 아이스크림. 자, 연준의 아이스크림. 자, 더워요? 그럼 아이스크림 드세요.
1: 아,
2: 이거 누구한테... 뭘 제일 좋아하죠? 아,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1: 아, 일단 이건 아이스크림한테 보낸 거고요.
3: 네.
1: 대원님한테도 제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아, 샤워 귀찮아! 아, 샤워가, 아, 요즘 제가 문제인 게 뭐냐면,
3: 귀찮대.
1: 샤워가 귀찮아요.
3: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것도 귀찮잖아요.
1: 근데 그거는,
3: 네.
1: 그것도 귀찮긴 하네.
2: 괜찮아. 그래. 내가 사갖고 올게.
1: 오케이, 여기서 아이스크림 얻어냈고요. 아, 근데 이게 샤워가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밖에서 뭐 회사에서 레슨하고 들어와요.
3: 네.
1: 일단 더워요. 물론 몸이 이게 찝찝해요.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키잖아요.
3: 그거 뭔지 알아요?
1: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 땀이 식어.
1: 네, 못 일어나겠어. 그래서
3: 그냥 자게 돼.
1: 아, 근데 샤워도 좋지만 이 아이스 랑 아이스크림이 스크림. 좀 세네요.
2: 마이 갓. 너무 완전 완벽했어 오늘.
1: 아, 죄송합니다 대원님. 오늘은 캔디가 선곡 요정이 이게 됐습니다.
2: 얼마만이야 이게. 어, 감사합니다.
1: 자, 네. 11 이후로
2: 네, 두 번째인 것 같네요. 제 기억으로는
1: 아, 오랜만인 것 같긴 해요.
2: 네,
1: 좋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원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좋은 음악 들려주신 대화님 정말 감사합니다.
3: 네, 즐거웠습니다.
1: 아,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0: 한번 대원님이
1: 네.
0: 심판을 보시고 저랑 캠디가
1: 오, 한번 해볼까요?
0: 네, 재밌을 것 같아요.
2: 빨리 해보고 싶으신 거
1: 네, 저 이거 쳐보고 싶어요.
0: 그치? 이게 생각보다 이 땡치는 맛이 있거든요.
1: 있을 것 같아요.
0: 네, 나중에 그러면
1: 탐납니다.
0: 한번 저희가 오그나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Can't Be Blue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2: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OECD 38개국 중에 36위, 사회적 연결 영역은 3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선뜻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는 건데요. 살짝 좀 쓸쓸한 결과죠. 요즘 우린 점점 화면 속 모바일 메시지 몇 줄로 관계를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바일만으론 연결의 끈이 약하죠. 금요일 저녁 가벼운 술 한 잔, 주말에 반가운 모임처럼 귀찮아도 직접 얼굴 보고 손 잡고 그렇게 만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네, 제가 잘 못합니다. 자, 한동안 뜸했던 친구에게 연락 좀 해보세요. 자,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Darrell London. It's all about you.

TGIF, good evening, everyone. 8월 14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사회적 연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약속 잡으면 조금 귀찮죠? 예,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친구가 먼저 톡이 와 있어요. 야, 나 일이 생겨서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너무 행복해.

0: 해지죠. 그러면서 아니야 저기 괜찮아 했더니 그럼 만날까?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우리 뭐 어디 가니? 또 보면 되지 하잖아요. 자 이게 참이 삶의 피로도 때문 같기도 하고요. 네, 자한분 모셔야죠. 제가 실제로 요즘 제일 많이 만나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못 보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싶어도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우리 매일 만나, 크리스틴 쌤. 아.
1: Good evening. 당장 만나.
0: 당장 만나. 매일 만나. 그쵸? 우리 정말, 제가 최근에, 그렇지 않나요?
1: We're gonna be besties.
0: Right? 매일
1: We are
0: 봅니다.
1: almost besties.
0: 그러니까요.
1: Yeah. You know, really, the more, like the people that you see often are the
0: Right?
1: people that is like your family, your
0: Right?
1: second family.
0: 네, 항상 농담해요. 그래서 오랜만이에요. 막 이러면서.
1: Yeah.
0: 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한줄한 문장도 배워 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 볼까요?
1: For the first time in over 4 years of tracking,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to claim the top spot in South Korea's mobile app user rankings. Driven by the rapid spread of conversational AI like ChatGPT, the country's search market, long dominated by local portals, i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
0: 구글이 통계 집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 챗 GPT 등 대화형 AI의 확산으로 국내 포털 중심의 검색 시장이 거센 지각 변동을 맞고 있습니다.
1: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 Long thought to exist only on paper, this real-world confirmation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
0: 태양 표면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소용돌이 모습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포착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현상이 실제 확인되면서 태양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 Potterheads joined forces to protect the grave of the fictional character Dobby, even steering a massive UK subsea power grid project off course. Despite it not being an actual historical site, fan pushback was so fierce over the filming location's shrine that the energy company ultimately ha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reroute the lines.
0: 영화 해리포터 팬들이 가상 캐릭터 도비의 무덤을 지켜내며 영국의 대규모 해저 전력망 공사 노선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실제 유적지도 아닌 영화 촬영지의 추모 장소를 피해 가라는 팬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전력 회사가 노선을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1: A real-life Rapunzel in India has officially let her hair down all the wa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Stretching past 270 centimeters, her hair wraps around her entire body and sweeps the floor.
0: 현실판 라푼젤이라 불릴 만큼 끝없이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인도 여성이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이 270cm가 넘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몸을 다 감싸고도 바닥에 길게 끌릴 정도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For the first time in over 4 years of tracking,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to claim the top spot in South Korea's mobile app user rankings. Driven by the rapid spread of conversational AI like ChatGPT, the country's search market, long dominated by local portals, i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
0: 구글이 통계 집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 챗 GPT 등 대화형 AI의 확산으로 국내 포털 중심의 검색 시장이 거센 지각 변동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앱 순위 1위가 당연히 엔포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근데 사실 주위에 뭐 MZ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구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단순히 구글 이용자가 조금 늘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쓰는 방식 자체가 좀 바뀌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이 있죠.
1: And so we thought it's interesting because when ChatGPT came onto the scene, everybody was like, "Oh, that's goodbye for Google," right? But what's happening now is that more people are going over to Google and doing their kind of like AI search, right? So we see there's a lot of activity at Google. And here, even in Korea, it hits 47.02 million, overtaking Naver by approximately 170,000 users.
0: 와, 진짜 엄청난 숫자네요.
1: It really is because we have to think, when we think of search engines, we automatically just think of Naver in Korea. I mean, there's no question.
0: 그것도 그렇고 그냥 우리는 예전에는 뭔가 타입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어디 있을까? 뭐 추천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스타일 자체도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대화하는 형식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구글이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찾는 것이 아닌가. 근데 좀 놀랍긴 하죠. 왜냐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검색하면 무조건 그 N
1: For
0: 아닌가.
1: Korea, it's 100%.
0: Yes, yes.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or the first time in over 4 years of tracking,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to claim the top spot in South Korea's mobile app user rankings.
0: 구글이 통계 집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지금 네이버보다 이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뭘 제치고 이겼다 이러면은 뭐 빗을 쓴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나왔어요. 그렇죠? So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1: So,
0: 돌렸어요.
1: They turned the tables, which means that they have kind of change the situation. So when we use this expression turn the tables, it's like you were losing, then you're winning. You were weak, then you become strong. That is kind of the idea of turning the tables.
0: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내가 약한 힘을 갖고 있었고 뭐 쌤이 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테이블을 확 돌려 가지고 이제는 약한 뭔가가 쌤한테 가게 되고 강한이 나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1: That's right. That is right. So it is not only about changing the situation, but it is like you were the loser, I was the winner. Let's see now. I'm the loser and you're the winner.
0: 아, 이제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느낌. So A turns the tables on B 이렇게 하게 되면 A가 B에게 혹은 B를 상대로 형세를 역전시키다, 판도를 뒤집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게 보통 좀 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Driven by the rapid spread of conversational AI like ChatGPT, the country's search market, long dominated by local portals, i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
0: ChatGPT 등 대화형 AI의 확산으로 국내 포털 중심의 검색 시장이 거센 지각 변동을 맞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스타일로 단순하게 무슨 포털 사이트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궁금한 걸 넣고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한테 맡기듯이 대화하듯이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데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Tell me
0: 질문을.
1: more. It's
0: 뭔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local portals가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long dominated by local portals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1: That's right. So if you dominate, especially like a market, or if you dominate a certain area, it means you kind of have the control. You have the influence, a strong influence over that.
0: 거의 뭐 독점하는 거네요.
1: Yeah, and here it's long dominated. Mm-hmm. So they have had this control for a long time.
0: Right.
1: They've had the monopoly.
0: 실제로 뭐 사실 제가 한국

0: 한국에 돌아온 게 엄청 이제는 꽤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나머네이트했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서칭하는 건 당연히 그쪽 아니야? 이렇게
1: That's right.
0: 됐었는데 그만큼 오래된 거죠. So long dominated by 무엇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뭔가에 의해서 독점되다, 지배가 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런 search market 자체가요, it'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shift는 진짜 쌤이 한 5억 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direction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A에서 B 쪽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seismic 한 shift는 어떤 shift일까요?
1: So this is the important thing, a major seismic shift. When we see this word seismic, S-E-I-S-M-I-C, we usually use it in the context of earthquakes.
0: Okay.
1: Because seismic means earthquake activity, shaking.
0: 아, 지각 변동 거의 막
1: So that's right. So if it is a seismic shift, it is a huge thing that happens, major, that kind of changes the entire system.
0: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그렇죠?
1: So in some ways, shift is kind of like a slight change towards the right or the left. But in this case, what it's really saying is that it's undergoing a major change.
0: 완전히 시스템이 다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1: Entire.
0: So seismic shift라고 하는 게 원래 지각의 움직임에서 그러니까 지진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비유하듯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심지어 major가 들어가니까 더 엄청난 게 되겠고요. Right? 자, 그리고 undergo는 참고로 뭔가 go through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나 뭔가 안 좋은 것을 겪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For the first time in over 4 years of tracking, Google has turned the tables on Naver to claim the top spot in South Korea's mobile app user rankings. Driven by the rapid spread of conversational AI like ChatGPT, the country's search market, long dominated by local portals, is undergoing a major seismic shift.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Queen with Under Pressur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 Long thought to exist only on paper, this real-world confirmation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
0: 태양 표면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소용돌이 모습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포착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현상이 실제 확인되면서 태양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태양 표면에 소용돌이가 이제 춤추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뭐 그 소용돌이? 그러니까 왜 보면 뭐 영화든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스월스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원래 그냥 불이 왔다 갔다 하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엄청난 대단한 발견인 건가요?
1: Yes. Because it was the highest resolution ever.
0: Okay.
1: So basically, it's because of the high resolution, we can actually see the patterns.
0: Right.
1: As small as like 19 kilometers on the sun's surface.
0: Mm-hmm.
1: So basically, we see these swirls. And scientists have thought they have made... You know, according to their calculations,
0: right.
1: You know, they knew that there were these massive solar explosions. And then when they saw it, they realized, ah, okay, what we thought actually does happen.
0: Okay.
1: That's why this is so significant.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나 이게 계산 같은 걸 보통 하잖아요.
1: Yeah.
0: 근데 직접 거기 태양에 날아가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특수 장비 옷을 입고 아, 이 소용돌이가 이렇게 되고 이거 만져보니까 이러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론상으로 존재하던 현상이었던 건데 그게 진짜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 여기서 핵심이네요.
1: So they always thought that the sun's, well, they knew that the sun's outer atmosphere is hotter than its surface.
0: Okay.
1: But why? They didn't know.
0: Okay.
1: This is what they figured out.
0: 아,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가 에너지를 이제 막 모아서 엄청난 그런 태양 폭발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낸 거고요.
1: Yeah.
0: 그리고 표면보다 겉 대기가 더 뜨거운 태양의 오래된 수수께끼를 이제 풀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네요. 진짜 영상을 보면 와,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1: It really is.
0: 이렇게
1: It is.
0: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돌면서.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
0: 태양 표면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소용돌이 모습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포착됐습니다. 라고 얘기가 났어요. So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춤을 췄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실제로 막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1: Yeah.
0: 자, 근데 intricate swirls 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도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1: Right. A swirl is a bit of a twisting pattern. So when I think of a swirl, I think of like an ice cream cone.
0: Oh. 생각에 들으시는
1: you know, the soft cone.
0: 청취자분들이 아이스크림에서 이미 해결됐어.
1: You know, there's a swirl.
0: All right.
1: That's a swirl.
0: 그렇죠. 우리가 soft.
1: Soft ice cream.
0: 아이스크림을 보면 이렇게 빙빙빙빙빙 도는 소용돌이 무늬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swirl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0: 하는데 intricate한 거는 어떤 정도의 이 소용돌이를
1: Detailed?
0: 얘기를 할까요?
1: Yeah, so intricate, they're very, very detailed, very fine. And if something is intricate, it's very complex. Things that are very like detailed and complex.
0: 굉장히 정교하고 막 세세하고 그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로 뿅 하는 게 아니라
1: No.
0: 그 움직임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도 왔다 갔다 조금 더할수 있는 거고요. 그쵸? So intricate하다는 건 여러분들 복잡하고 뭔가 정교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swirls 한마디로 소용돌이 무늬가 지금 그 태양의 표면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고 그게 잡혔어요. 근데 그냥 잡힌 게 아니네요. 그쵸? Right? The swirls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으로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 잡힌 게 아니네요.
1: No, absolutely. And of course, resolution is a hot word because, our TVs, they have high resolution. So you can see, when you see TV dramas,
0: Yes.
1: like you can see everything.
0: 모공이랑 다 보이잖아요.
1: Yeah, the pores,
0: Yes.
1: every blemish. Yeah, right? That's not such a good thing for actors. But
0: Right.
1: for us, it's clarity.
0: All
1: It's
0: right.
1: basically how sharp is the picture.
0: So 결국에는 resolution이라고 하는 게 해상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unprecedented 이러면 전례 없는 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최고 해상도로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resolution 하잖아요. 그럼 New Year's resolution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1: Yes.
0: resolution이 실제로 어떤 다짐. 그렇죠? 특히 새해 다짐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겠죠.
1: Yeah.
0: 엄청난 해상도로 잡혔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Long thought to exist only on paper, this real world confirmation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
0: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현상이 실제 확인되면서 태양의 비밀을 풀 단서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On paper로만 존재를 했으면 그거는 뭐 진짜 서류, 뭐 이론으로 만 존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이제는 실제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it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라고 얘기를 했네요. unlock을 썼네요. 뭔가 무슨 잠긴 것처럼.
1: Because and usually we use this with science and history, things that we don't know.
0: Right.
1: We kind of have an understanding, but there's much more to discover. So
0: Okay.
1: if you're unlocking something, it means you are discovering.
0: Okay.
1: You are, what was hidden,
0: Mm-hmm.
1: finding out
0: 와,
1: what is underneath.
0: 무슨 예술적이에요.
1: It
0: 그러니까
1: is.
0: 자물쇠에 잠길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착착 잠겨 있다가 그것을 unlock, 풀어냈다. 결국에는 discovery나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So unlock 한다는 건 여기선 뭔가 비밀이나 신비 같은 것을 풀어낸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tricate swirls dancing across the sun's surface have been captured in unprecedented resolution. Long thought to exist only on paper, this real-world confirmation could help unlock the sun's deepest secrets.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Coldplay with Yellow.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Potterheads joined forces to protect the grave of the fictional character Dobby, even steering a massive UK subsea power grid project off course. Despite it not being an actual historical site, fan pushback was so fierce over the filming location's shrine that the energy company ultimately ha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reroute the lines.
1: 영화 해리포터 팬들이 가상 캐릭터 도비의 무덤을 지켜내며 영국의 대규모 해저 전력망 공사 노선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실제 유적지도 아닌 영화 촬영지의 추모 장소를 피해가라는 팬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전력회사가 노선을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해리포터 덕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유적지도 아닌데
3: yeah.
1: 이 대형 공사 설계도를 다시 짰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팬들의 힘이 아닌가.
2: Well, it 와. is the power of Harry Potter. It 와. really, really is.
1: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2: Oh,
1: 물론
2: yeah.
1: 해리포터 팬들이 많은 거는 알았는데 저는 사실 모든 시리즈를 보지 못했거든요.
2: Oh, you didn't.
1: 보셨나요?
2: Yes.
1: Yeah, yeah. Every single one of them.
2: Every single
1: oh
2: one.
1: Oh my.
2: Yeah. It's kind of,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you have to.
1: Okay.
2: Because you have to see the ending.
1: ah, okay. like, 시작해 봐야 되겠네요. 저도 약간 빈지 워싱을 해봐야겠어요.
2: Yeah. Okay. So basically, the British Energy firm National Grid, mm-hmm. they had this like project, power grid project,
1: right.
2: and a lot of very expensive.
1: Mm-hmm.
2: So this project would go through or would pass through a Welsh beach.
1: Mm-hmm.
2: And this beach was special because this is where they filmed Harry Potter, mm-hmm. one of the Harry Potter series. And this is where a character named Dobby, he's mm-hmm. like this elf,
1: right.
2: He dies.
1: Okay.
2: Trying to protect Harry Potter.
1: All right. 잠깐만. 스포일 약간 한 것 같은데요. 느낌 자체가.
2: 네. Oh, it's already there.
1: Okay.
2: And so basically, you know, they put like a little, you know, shrine for him there.
1: 와, 팬들에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영국 에너지 기업 내셔널 그리드가 그러니까 전력망

0: 공사를 추진을 하는데 그 공사 노선이 웨일스 해변을 지나간다. 근데 그곳이 지금 그 가상 캐릭터 도우비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거는 리스펙트가 아니다. 이렇게 바꾼 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회사도 아, 알겠습니다. 노선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사도 대단한 것 같아요.
1: Right. I
0: 예.
1: mean, this is incredible.
0: 아하. 근데 더 놀라운 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새로 바꾼 노선이요. 실제로 진짜 청동기 시대 유적지 근처로 지나가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막상 바꿨더니 거기에 실제 그 유적지가
1: Oh,
0: 있었다. 아,
1: dear.
0: 이게 참
1: Oh, boy.
0: 아이러니하네요. 네.
1: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Potterheads joined forces to protect the grave of the fictional character Dobby, even steering a massive UK subsea power grid project off course.
0: 영화 해리포터 팬들이 가상 캐릭터 도비의 무덤을 지켜내며 영국의 대규모 해저 전력망 공사 노선까지 바꿨습니다. 라고 했어요. Potterheads joined forces. 뭐 이렇게 얘기를 힘을 합쳤다라고 했는데요. Potterheads 딱 들으면, 어? Potter? Harry Potter?당연히.
1: Yes.
0: 근데 뒤에 heads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heads가 들어가면 뭔가 뜻이 바뀌게 될까요?
1: Well, here's the thing. Heads was kind of used around my time.
0: Okay.
1: It's an older expression, but if you add head there, it means like fanatic.
0: Okay.
1: It's kind of like the fandom.
0: 그냥 팬도 아니라 엄청난 팬인
1: Oh,
0: 거죠?
1: like completely.
0: Okay.
1: So Potterheads meaning like complete, ultimate fans of Harry Potter.
0: 와, 뭐 요즘에 물론 무슨 crazy, 무슨 nut, 뭐 이런 것들도 쓰지만
1: Sure.
0: head를 쓰게 되면 뭔가에 대한 엄청난 열혈 팬을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선 당연히 해리포터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힘을 막 합친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엄청난 전력망 공사 노선까지 바꾸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Even steering a massive UK subsea power grid project off course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off course로 steer 시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basically, imagine them driving a certain way,
0: Right.
1: or you know, like whether it's a ship, whatever it is.
0: 코스대로 가는
1: Yeah, they're
0: 거죠.
1: going according to the course. But then, because of this, they're steering off course. They're moving away from the original plan.
0: Okay.
1: So it's like changing routes.
0: 아하. 그러니까 항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코스대로 가고
1: Yeah.
0: 있는데, steer 한다는 게 원래 steering wheel, 이것도 사실 운전대잖아요. 그래서
1: Yes.
0: 조종한다는 뜻인데, 그 코스 밖으로 이탈하게끔 조종을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조종을 하기 때문에 항로를 탈선시키다. 원래 가던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다.
1: That's
0: 심지어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인데요.
1: It's the
0: 진짜
1: I'm telling you. Yeah,
0: 파터헤드입니다.
1: they're real Potterheads.
0: 자, 연결해 볼게요.
1: Despite it not being an actual historical site, fan pushback was so fierce over the filming location's shrine that the energy company ultimately ha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reroute the lines.
0: 실제 유적지도 아닌 영화 촬영지의 추모 장소를 피해가라는 팬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전력 회사가 노선을 우회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팬 푸시백이 엄청나게 fierce 하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fier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열한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fierce competition이라고 하든가 엄청나게 거센이란 뜻도 될 수가 있고요. 자, pushback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왔을 때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뒤로.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항이라든가 반대라든가 이거는 예전에 뉴스에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정을 한 거죠. Okay. We're going back to the drawing board. 자, drawing board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뭘 그리나요?
1: Yes. So originally came from architects. When they, you know, when they start designing a
0: Right?
1: building, they start drawing on the board, right? They have a
0: 설계자들이랑,
1: board, they have a
0: 그쵸?
1: long big desk, and that is the idea. If something went wrong, they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So the idea of going back to the drawing board means to just throw everything away and start all over again.
0: 와, 대단합니다. 그죠? 지금 뭔가를 그리는 board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뭐, 건축가, 뭐, 설계, 뭐, 하는 사람, 기타 등등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하잖아요.
1: Sure.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점, 처음 시작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게 drawing board가 되겠네요. S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라고 얘기를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다가 되겠네요. 정말 엄청난 힘 인정합니다. 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real-life Rapunzel in India has officially let her hair down all the wa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Stretching past 270 centimeters, her hair wraps around her entire body and sweeps the floor.
0: 현실판 라푼젤이라 불릴 만큼 끝없이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인도 여성이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이 270cm가 넘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몸을 다 감싸고도 바닥에 길게 끌릴 정도입니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긴 것, right?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1: yeah.
0: 너무 길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밤에 만약에
1: Actually,
0: 마주친다면.
1: You know, I've 네. seen a picture of her uh-huh. and her hair, right. and it is scary. I it mean, is, really, right. it is. Because I feel like there's another being.
0: 와, 그러니까. 진짜요.
1: It's not just a woman, but there's another,
0: 혹시...
1: like, dark
0: right.
1: entity.
0: Right. Yeah. Right. 그러니까 yeah.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Uh-huh. 근데 270cm면... 이거는 사람 키를 훨씬 넘어가잖아요.
1: Oh, for sure.
0: Right.
1: So basically, she has the record here on the Guinness World Records mm-hmm. with the person with the longest hair. And she can wrap her entire body. Mm-hmm. I think she can wrap it a few times.
0: A few times, huh? Okay, 한 번 감쌀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감쌀
1: yeah,
0: 정도 같다.
1: A few times, okay. yeah. So she's been growing it since 2015 for mm-hmm. 10 years.
0: 10년간 yeah. 기르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1: I guess so.
0: 와, 진짜 이게 인도 문화권에서 긴 머리가요. 아름다움 그리고 좀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1: Well, right. that is true.
0: Right. 근데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또 우린 다가가게 되니까
1: right.
0: 샴푸값, 염색값, 뭐 이거 걷다가 밟으면 어떡하지?
1: Oh.
0: 뭐, 목 디스크 oh, 맞아요.
1: Yeah.
0: 염색.
1: Are you kidding me?
0: Right.
1: You would have like 100 bottles.
0: 한 3일
1: Just...
0: 걸릴 것 같은데요?
1: Yes.
0: 그러니까요. 자,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이제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의미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real-life Rapunzel in India has officially let her hair down all the wa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0: 현실판 라푼젤이라 불릴 만큼 끝없이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인도 여성이 세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 현실판 라푼젤이요. 그녀의 머리를 down 했다. Let her hair down. 심지어 all the way라고 했는데 갑자기 혹시 쌤 그 노래 아세요? Put your record on. Girl, put your record on.
1: I know
0: like
1: that song.
0: Records on or yeah. something like that. 거기서 가사에 뭐 let your hair down.
1: down. Yeah.
0: 이런 부분이 나오긴
1: yeah.
0: 한단
1: yeah.
0: 말이에요.
1: Okay, two things. Literally, if you let your hair down,
0: right.
1: your hair is long, you put it in a ponytail, you let it down.
0: Mm-hmm.
1: That is the real letting your hair down.
0: Okay.
1: But another common way uh-huh. we use this expression is basically you kind of letting your hair down mm-hmm. means, you know, being like casual, mm-hmm. carefree, relaxing, and enjoying yourself.
0: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네요.
1: Yes.
0: 정말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은 머리를 풀어둔다. 실제로 뭐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1: That's right. So imagine mm-hmm. a secretary or a woman who's at work, hair all professional, glasses on. Then she's going out at night.
0: Mm-hmm.
1: She takes off her glasses. Mm-hmm. She puts down her hair.
0: Okay.
1: You know, she lets her hair down and has a great time.
0: 아, 그냥 편하게 막 뭐
1: yeah.
0: 이렇게 머리 묶고 화장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So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et someone's hair down이라고 얘기를 하면 머리를 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긴장을 풀고 좀 쉬면서 즐긴다라는 의미도
1: yeah,
0: 될 수가 있다.
1: Right.
0: 그렇죠? 머리 풀고 있으면 더 편한가요? 긴 머리일 때? 제가 안경을 넣어봐서 알지는 못하겠는데.
1: Well, you know, like when you want to go out and have fun, yeah, it's and you want to look a little sexy, you want to put your hair down.
0: Hair down, 좀
1: yeah.
0: 편하게 입고.
1: Sure.
0: Okay. 자, 그리고 그냥도 아니라 all the way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Yeah. Mm-hmm. All the way. So it means fully, mm-hmm. completely,
0: okay.
1: from A to B.
0: Mm-hmm.
1: So it's emphasizing the fact that Her hair has made it all the way, a long journe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0: 아, 오케이, 오케이. 이 all the way도 생각해보면 방금 let her hair down처럼 두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실제로 굉장히 긴 거리를 얘기할 때도 all the way를 쓰잖아요.
1: Yes.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 drove all the way to Busan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Right.
0: 거리를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는데 그냥 완전히 풀었다.
1: Yes.
0: 이런 식으로
1: Completely.
0: 추상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So all the way 머리를 푼 상태 굉장히 오피셜하게요.
1: Yes.
0: 그래서 결국에는 Guinness World Records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Stretching past 270 centimeters, her hair wraps around her entire body and sweeps the floor.
0: 길이 270cm가 넘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몸을 다 감싸고도 바닥에 길게 끌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쌤이 몇 번이라고, a few times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Wrap around her entire body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래서 랩이라고 하는 게 감싸다라는 의미일까요?
1: Yes, that's right. So like her hair literally can circle her body.
0: Okay. 여기는 figurative한 의미가 없어요.
1: No. 자,
0: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녀의 몸 전체를 감싼다. 와.
1: A few times.
0: A few times.
1: Yeah, it's so long.
0: 그리고 사실은 and sweeps the floor.
1: And sweeps the floor.
0: 네. 머리를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 Yeah.
0: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1: I wonder how she like sleeps at night. Like she must tie it. Because then like you get,
0: you
1: if you're
0: so?
1: sleeping,
0: okay.
1: it, she'd get it all tangled up.
0: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I 자, need to do some research.
0: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real-life Rapunzel in India has officially let her hair down all the way into the Guinness World Records. Stretching past 270 centimeters, her hair wraps around her entire body and sweeps the floor.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대로 그대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off 시켜버리는 거죠. So steer off course라고 하면 원래 가던 방향이나 계획에서 벗어나다.
1: Don't let little distractions steer you off course.
0: 작은 유혹들에 흔들려서 딴 길로 새지 마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Let one's hair down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머리를 풀어두고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긴장을 풀고 편하게 즐기다도 될 수 있죠.
1: It's the weekend, so let's go out and let our hair down.
0: 주말인데 나가서 마음껏 놀고 스트레스 좀 풀자, 편하게 좀 있자, 즐기자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seismic shift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각 변동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undergo a major seismic shift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큰 변화나 대격변을 겪다.
1: Moving abroad caused a major seismic shift in my life.
0: 해외 이사는 내 인생의 큰 변화였어. 그렇죠. 지각 변동이죠. 거의 이민을 가는 건데.
1: Oh, yeah.
0: 그렇죠. 자, 그리고 all the way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거리를 봤을 때 먼 거리, 긴 거리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아까 그것도 완전이란 뜻도 될 수도 있겠지만 긴 거리를 걸쳐서 결국에는 그 기네스로 간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그것처럼 all the way는 끝까지 혹은 먼 길을 마다 않고 내내
1: I'm with you all the way, no matter what happens.
0: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너의 편이다가 되겠고요. 자, turn the tables on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면 or something. 상황을 뒤집어 전세를 역전시키다.
1: We turned the tables on them in the second half.
0: 우리는 후반전에 판을 완전히 뒤집었어.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을 그리는 보드가 있었죠. Drawing board, right? S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라고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1: We must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now.
0: 네,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판을 짜야 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Okay, we're going to have Joanna Wang wrap up part 1 with the song I Love You.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호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동남아로 갑니다. 발리, 코타키나발루, 나트랑, 코사무이. 언뜻 휴양지의 한가진 모습이 떠오르지만요. 오늘 기사는요. 그 휴양지에서 관광객들 덕분에 생계를 이어가는 현지 주민들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해외여행지, 당연히 이제 일본이고요. 가깝다 보니까. 그 다음이 이제 동남아인데요. 근데 요즘은 좀 주위에서 얘기 들어봐도, 나 어디 동남아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1: Well, I mean, with energy costs, you know, the war is still happening.
0: Right.
1: And so fuel prices are still high.
0: Yes.
1: So yeah, and overall
0: airfares too, right?
1: Airfares too. Yeah.
0: 여러모로 이제 비싸다 보니까 국내에 또 머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1: That is true. So, and in interestingly, today's article, basically they're coming from far. So people from other western
0: like
1: countries,
0: Europe
1: okay. or America right. are definitely not
0: 그러네요. 왜냐하면 비행기 표가 그렇게 비싸고
1: sure.
0: 기타 등등인데
1: yeah.
0: 거기까지 지금 갈 우리가 여유가 안 된다.
1: Mm-hmm.
0: 그렇게 되면 동남아에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Yes.
0: Right.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 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Asia's tourist hotspots are missing a staple, Europeans.
0: 아시아 휴양지에서 자취를 감춘 분들, 유럽 관광객, 이런 내용입니다. 자, a staple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stapler 뭐 이게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요? 주식 먹는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단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력 상품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European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내 삶까지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요즘 중동 지역 사정이 많이 불안해지면서요. 전 세계 하늘길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던 두바이나 도하 같은 중간 거점 공항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비행기표 값도 두 배 가까이 껑충 뛰다 보니까 동남아로 떠나려던 유럽인들이 아예 여행을 취소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휴가 계획 조금 바뀐 정도일지 몰라도 관광객을 맞이하며 살아가던 동남아 현지인들에게는 당장 오늘 하루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멀리 떨어진 동남아 마을에까지 불어닥친 이 안타까운 이야기 오늘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1: Many European tourists have canceled trips to these hotspots in favor of holidays closer to home in recent months, travel industry officials said. This has imposed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 on Cohn, 30. Each time he prepared his 7-month-old baby's formula, he said he used one scoop of powdered milk instead of the recommended 2.5, so he could stretch a can from 10 days to 3 weeks.
0: 최근 유럽인들은 멀리 떨어진 아시아 대신 가까운 휴양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콘 씨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의 분유를 권장량인 두 숟가락 반 대신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열흘치 분유 한 통을 3주 동안 아껴 쓰고 있죠. 이번 전쟁 여파가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진짜 가장 큰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남아 관광 산업에 이제 영향을 주는 엄청난 그런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본문에 나온 콘 씨는 사실 그 3륜차 툭툭이라고 하잖아요.
1: 툭툭.
0: 기사인데 그 하루 평균 원래는 $20 정도를 벌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5 벌기도 힘들대요.
1: Yeah, to be honest, I did not realize until I read this article how serious the tourism is being affected by this.
0: Yes.
1: But I remember, you know, I took like a Southeast Asian trip many years ago, like over 20 years ago.
0: Okay.
1: And I remember seeing a lot of Europeans even at that time.
0: Right.
1: And I thought, wow, they actually come here.
0: 이렇게 먼 데까지 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1: Yeah.
0: Right. 동남아에

0: 실제로 뭐 유럽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아닌 거죠.
1: 어,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any European tourists have canceled trips to these hotspots in favor of holidays closer to home in recent months, travel industry officials said.
0: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몇달 새에 많은 유럽인이 먼 아시아 대신 집에서 가까운 휴양지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러피언스들이 취소를 한 거예요. 이 여행 나 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원래 어디로 가는 거였냐면 핫스팟으로 가는 these hotspots. 바로 여러분 핫스팟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던데요. 핫플레이스라고 흔히 말하는 명소라고 하는 곳 그것을 이제 핫스팟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캔슬했다. 자,
1: I also want to mention that depending on the conflict, I mean depending on the context, this can also mean an area that has danger.
0: Okay. 그러면
1: two different, very different meanings.
0: 그거는 완전 컨텍스트에 따라 다를 수가
1: Completely.
0: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쟁 상황 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hotspot, 뭐 conflict hotspot이라고 부르기도
1: right.
0: 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겠죠.
1: No, no, no.
0: 그래서 이 지역의 hotspots로 가려고 하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취소했다고 하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is has imposed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 on Cone 30.
0: 이 때문에 30살인 콘 씨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impose 한다는 거가 뭔가를 부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겪게, 뭔가를 겪게 만들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를 겪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1: Yeah. When something is immense, it means that it's bigger than big.
0: Bigger than big.
1: It's bigger than big and it's overwhelming.
0: Okay.
1: So he's having really hard time financially.
0: 이거 진짜 막대한 수준인 거네요. 그렇죠?
1: Totally.
0: 아, 조금 예전보다 덜 벌어요 정도가 아니라 막대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할 때 immense는 big보다 더 크다. Alright, so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 심각한 생활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Each time he prepared his 7-month-old baby's formula, he said, he used one scoop of powdered milk instead of the recommended 2.5, so he could stretch a can from 10 days to 3 weeks.
0: 아, 그는 생후 7개월 된 딸아이의 분유를 탈 때마다 원래 권장량인 두 숟가락 반 대신 한 숟가락만 넣습니다. 분유 한 통으로 열을 버틸 걸 3주 동안 아껴 쓰기 위해서입니다. This really broke my heart.
1: Oh, this is so heartbreaking.
0: 와, 자, 권장량 기준 대신에라고 할 때 instead of the recommended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것보다 줄였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분유를 주는 양을 줄였는데 so he could stretch a can from 10 days to 3 weeks라고 했습니다. Can을 stretch 한다는 게 진짜 이 캔 자체를 늘린다는 건가요? 무슨 말일까요?
1: Yeah. So basically he's talking about stretching the contents of the can.
0: Okay.
1: So he's basically making it last longer.
0: Mm-hmm.
1: Look, so stretch a can from 10 days to 3 weeks. So originally it's for 10 days, but he stretched it.
0: 와, 2-3
1: extended
0: three weeks,
1: it.
0: 어?
1: Yeah.
0: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줘서
1: yeah.
0: 3주를 버텼다. So 여기서 stretch 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다른 걸 뒤에 또 쓸 수가 있겠네요. 넣을 수가 있겠네요.
1: Mm-hmm.
0: 그래서 좀 억지로 늘려가지고 오래 쓰다 정도 될
1: yeah,
0: 수 있겠죠.
1: You can stretch the food, the groceries.
0: Right.
1: Yeah.
0: Mm-hmm.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Many European tourists have canceled trips to these hotspots in favor of holidays closer to home in recent months, travel industry officials said. This has imposed immense financial difficulties on Cone 30. Each time he prepared his 7-month-old baby's formula, he said he used one scoop of powdered milk instead of the recommended 2.5, so he could stretch a can from 10 days to 3 week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s David Choi with Something to Believ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sia's tourist hotspots are missing a staple, Europeans. 아시아 휴양지에서 자취를 감춘 분들, 유럽 관광객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통계만 보면 동남아 관광이 아주 나빠진 것 같진 않습니다. 이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서 놀러 오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니까요. 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아주 딴판입니다.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시엠립처럼 유독 유럽 관광객이 많이 찾던 지역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손님이 뚝 끊기다 보니 관광객을 직접 만나는 가이드나 택시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공항이나 그 주변 가게들도 영업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공항 근처에서 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Businesses at Siem Reap Angkor International Airport have slashed work hours. Lam Lan, 25, a cook at an airport restaurant, said his shifts had been cut from 30 days a month to around 20 since March. His monthly earnings dropped from $250 to less than $150. After factoring in gasoline costs and debt payments, Lam said he had just enough to buy soy milk for his one-year-old daughter while his wife was pregnant with their second child.
0: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 내 가게들도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공항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0: 일하는 람, 란 씨는 월 근무 일수가 30일에서 20일로 줄고 월급도 $250에서 $15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기름값과 빚을 갚고 나면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돌 지난 딸의 두유를 살 돈만 겨우 남는 수준입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sinesses at Siem Reap Angkor International Airport have slashed work hours.
0: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 내 가게들도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work hours를 slash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뭔가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 예를 들어 budget 같은 경우에도 cut을 많이 쓰잖아요.
1: Yeah.
0: 자, slash는 어느 정도 줄이는 걸까요?
1: Well, a slash, much like a sword, just like whoosh, making a sudden cut, means that it's really a sharp cut. It really is reducing quite a bit.
0: 아,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cut 느낌보다도 slash라고 하면 우리말로도 뭔가 쳐낸다라는 느낌으로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ork hours들을 slash한다는 건 근무 시간을 감축하다 정도가 아니라 대폭 감축하다. 될 수가 있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1: Lam Lan, 25, a cook at an airport restaurant, said his shifts had been cut from 30 days a month to around 20 since March. His monthly earnings dropped from $250 to less than $150.
0: 공항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25세 람 란 씨는 3월부터 월 근무 일수가 30일에서 20일 정도로 깎였습니다. 월급도 $250에서 $15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his shifts had been cu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slash들을 써도 큰 문제는 없겠죠. 왜냐하면 30일에서 20일로 줄은 것은 엄청나게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slashed or cut이 될 수가 있다. 연결해 볼게요.
1: After factoring in gasoline costs and debt payments, Lam said he had just enough to buy soy milk for his one-year-old daughter while his wife was pregnant with their second child.
0: 기름값과 빚을 갚고 나면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돌 지난 첫째 딸아이에게 줄 두유를 살 돈만 겨우 남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So after factoring in gasoline costs and debt payments,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So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얼마 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1: Yeah.
0: 뭔가를 factor in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factor in means to calculate and also to consider.
0: Okay.
1: In this case, it's more closer to calculating.
0: Okay.
1: Because he's, you know, calculating his finances. So he's considering gasoline, debt payments, and then he doesn't have much left.
0: Ah, okay. So factor in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계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actor 자체가 어떤 요소를 얘기를 하니까.
1: Yeah.
0: Okay. 자, 그럼 나는 기름값도 내야 되지. 난 그리고 맞아. 빚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갚아야 되지.
1: Right.
0: 이런 것들을 factor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So factor in something 뭔가를 고려하거나 계산해 넣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he had just enough to buy soy milk for his one-year-old daughter.
1: Yeah. Oh, gosh. It's really, this is really
0: I
1: so
0: know.
1: Depressing. So if you have just enough to do something, it means you barely have it. So you have just the amount needed, but you can't do more. You cannot buy more. You can only do that.
0: Just를 넣은 것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1: Yes.
0: Right? I have, 뭐, someone has enough to do something. 이것과 someone has just enough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 Just가 들어가면서 겨우 요만큼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 Right.
0: 아, 오케이.
1: Yeah.
0: 아, 굉장히 내용 자체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depressing해요.
1: It's very, 네. Yes.
0: 그래서 여기서는 soy milk를 한 살짜리 딸한테 사줄 거 겨우 될 정도로만 남는 수준이다.
1: Yeah.
0: Right.
1: I mean, you know, and this is really hard.
0: Right.
1: Yeah.
0: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Businesses at Siem Reap Angkor International Airport have slashed work hours. Lam Lan, 25, a cook at an airport restaurant, said his shifts had been cut from 30 days a month to around 20 since March. His monthly earnings dropped from $250 to less than $150. After factoring in gasoline costs and debt payments, Lam said he had just enough to buy soy milk for his one-year-old daughter, while his wife was pregnant with her second child.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You Too, With or Without You.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sia's tourist hotspots are missing a staple, Europeans. 아시아 휴양지에서 자취를 감춘 분들, 유럽 관광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현재 상황은 이 캄보디아를 지나서 태국의 유명 휴양지들까지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태국 전체 번돈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요. 유럽 손님 예약이 절반이나 뚝 떨어졌으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예전에 영화 007 시리즈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진 태국 팡응아주의 한 섬마을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적막함마저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 들어볼게요.
1: At Surakul Pier, the main gateway for boat tours to Kakaopingan, an island that featured in a James Bond film, the financial damage was visible. Where a steady procession of minibuses and long-tail boats once carried thousands of tourists a day, dozens of vessels now sit idle, rocking quietly at their moorings.
0: 영화 007 시리즈에 나온 섬으로 향하는 배들이 떠나는 수라쿨 선착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수천 명씩 몰려들던 관광객 버스나 보트 행렬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수십 대의 배만 덩그러니 묶여 홀로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배가 몇 대가 남아가지고 뭔가 지금 락킹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Yeah, it's just sitting there.
0: 삑삑
1: Yeah,
0: 하면서
1: I'm right.
0: 벌써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 우울한
1: Oh,
0: 내용이
1: my
0: 분위기인지
1: dear.
0: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t Surakul Pier, the main gateway for boat tours to Kakaopingan, an island that featured in a James Bond film, the financial damage was visible.
0: 영화 007 시리즈에 나온 섬으로 향하는 배들이 떠나는 수라쿨 선착장엔 그 타격이 눈에 똑똑히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수라쿨 선착장이라고 하는 것이 the main gateway for boat tours라고 했는데요. 이 gateway라고 하면 쌤, 들어가는 입구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1: Yeah, I mean, basically, it is kind of that entry point or kind of that access route. Yeah, so much like you have a gate that opens and you can go in, basically, that's what it is.
0: 뭔가의 길을 열어주는 곳이네요.
1: Yeah,
0: 와, 하고서.
1: welcome. Right.
0: So, main gateway for boat tours라고 하면 보트 투어의 주요 관문, 결국에는 선착장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Where a steady procession of minibuses and long-tail boats once carried thousands of tourists a day, dozens of vessels now sit idle, rocking quietly at their moorings.
0: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을 실어나르던 미니버스나 나무 보트 대열은 사라지고 수십 대의 배만 정박장에 덩그러니 묶여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비어 있다. 이거인데요. Steady procession of minibuses and long-tail boats라고 돼 있습니다. Steady procession. Steady 한 거는 진짜 당연히 끊임없는 거잖아요. 꾸준한 거예요. 근데 pro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1: It's interesting that procession was used in this context because usually it's talking about like a parade. You know, there's like one float after another, a funeral march, or like a royal procession. This is how we use the expression. In this case, it was kind of in a like a dr for dramatic effect. There was like minibuses and long tailboats. It's just like on, continuing, right? As if it's a parade.
0: 진짜 퍼레이드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버스들도 있고 보츠도 진짜 끊임이 없었는데라는 식으로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1: Very
0: 좀
1: dramatic.
0: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So pro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 뭐 줄지어 이동함을 얘기를 하고요. 그게 steady가 들어가면서 정말 끊임없는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곳은 그런 곳이었는데 굉장히 슬프게도 지금 dozens of vessels now sit idl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대의 배가 지금 아이돌한 상태로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1: Okay, the spelling is IDLE.
0: Right.
1: Idle basically just means not moving. However, it should be moving. You expect something to move,
0: okay.
1: but it's just sitting idle.
0: 아, 어떤 뭐 기계든 뭐가 됐든
1: yeah.
0: 아, 원래는 작동을 해야 되는데
1: mm-hmm.
0: 그냥 손님이 없든 쓸 일이 없어서
1: right.
0: 그냥 방치되는 수준인 거네요.
1: In a way, right. Okay. So they should all be busy, but they're just like hanging out.
0: Right.
1: There aren't any tourists.
0: Okay. So idle 같은 경우에는요, 또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1: 아.

0: Deep Dive Daily. Asia's tourist hotspots are missing a staple. European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 사태 속에서 동남아 현지 주민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를 손님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럽 관광객들의 증발이 장기화될 경우에 동남아 국가들의 전체 경기 회복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지인들은 원래 하던 일을 잠시 접고 밤낮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일을 찾아 나서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절박하게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With no clear end to the war in sight, tourism workers are improvising to survive. Some boat operators in Pangnga have returned to fishing or taken farm jobs. In the nearby Thai resort town of Khao Lak, nail beautician Nantipa Yamsantia, 41, said she had begun training to become a masseuse. In Siem Reap, Kon still shows up at the taxi stand every morning, waiting for fares that rarely materialize.
0: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관광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저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태국 팡하의 배 선장들은 다시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근처 휴양지의 네일 아티스트는 마사지 기술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의 콘 씨도 매일 아침 택시 승강장으로 나갑니다. 올 리 없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배워볼게요.
1: With no clear end to the war in sight, tourism workers are improvising to survive.
0: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관광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저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뭔가 clear end가 insight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시야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insight 자체가 시야 안에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죠? Yeah. 그래서 이거 전쟁 언제 끝날 거야? 이런 상황에서 tourism workers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살아는 남아야 되니까 they are improvising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보통 improvise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하거나 그렇죠? 뭐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yeah.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 Right. So it's the same concept. Mm-hmm. If you improvise to survive, it means that you were doing one thing, situation changed. Mm-hmm. Now you got to do something else.
0: Right.
1: That change, do something else. Mm-hmm. So you're kind of constantly like trying to figure out
0: right.
1: ways to survive.
0: Right.
1: Instead so you are improvising.
0: Doing nothing, right?
1: Yeah.
0: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 이게 막혔어. 그럼 빠르게 저걸 해보자.
1: We do it like that. Yeah.
0: 내가 직업이 이거여도 여전히 다른 일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임기응변을 하는 거군요.
1: Yes.
0: Improvise to survive. 자 연결해 볼게요.
1: Some boat operators in Pangnga have returned to fishing or taken farm jobs.
0: 태국 팡하의 배 선장들은 다시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n the nearby Thai resort town of Khao Lak, nail beautician Nantipa Yamsantia, 41, said she had begun training to become a masseuse.
0: 인근 휴양지 카오락에서 네일 아티스트로 일하던 41세 난티파 얌산티아 씨는 마사지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직업이 두 개가 나왔어요.
1: Yeah.
0: 두 개가

0: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는 nail beautician이라는 게 나왔고 masseuse라는 게 나왔습니다.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nail beautician이라고 하는 게 우리 왜 한국에서는 nail artist.
1: Yeah.
0: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1: Well, we can say nail artist too.
0: Okay.
1: But we can also say nail beautician.
0: Mm-hmm.
1: Yeah. And for some reason, I feel beautician right. sounds a little bit more fancy.
0: 뭔가 화려한 느낌이 들긴 해요.
1: Yeah.
0: 심지어 nail technicia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Right. Mm. 그리고 masseuse는 뭐라는 사람이죠?
1: Well, this is the female massage therapist.
0: Oh.
1: And we call them masseuse.
0: Ah, masseuse. Mm-hmm. 이게 masseuse라는 말이 많이 이제 들리기는 하는데
1: yeah.
0: 뭐 스펠링이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sseuse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Masseuse.
0: 네, 그래서 마사지사? 그러면 마사저인가?
1: Massager?
0: 그거는 쓰지 no. 않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Siem Reap, Kon still shows up at the taxi stand every morning waiting for fares that rarely materialize.
0: 캄보디아 시엠립의 콘 씨도 매일 아침 택시 승강장으로 나갑니다. 올 리 없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라고 해요. 일단 일을 하긴 하려고 아침에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택시 스탠드에 나가기는 하는데 fares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뭔가 택시 운전을 했을 때 받는 그런 돈을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이 fares가 that rarely materialize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ah. Now the word material... Right? It's something that we can touch usually.
0: Right.
1: So here, when we use it as a verb to materialize, it means that it becomes a reality.
0: Mm-hmm.
1: It becomes something that you can touch.
0: Right.
1: But here, it's rarely materialize,
0: oh, no.
1: which means that he is expecting and hoping, but it doesn't happen.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어려운 말로 써 있기는 하지만, fares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머니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materialize 된다는 게 실현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Yes.
0: 실제로 구현된다는 건데 내가 실제로 만질 수 없는 돈이 된 거죠. materialize가 거의 안 되는 rarely materialize 되는 그런 fares를 기다리며 택시 스탠드에 서 있다.
1: Sam.
0: 네.
1: Excuse me, could I take a break? Can I go on a holiday?
0: Mm-hmm.
1: So I want to go to one of these places and ride the taxi all day.
0: 도움이 될, 역시 또 우리 쌤이
1: I really do.
0: 마음이 또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진행하는 동안 아까 베이비스 얘기도 나오고
1: I want to buy powdered milk and I want to take a taxi all day.
0: 같이 가실까요?
1: Yeah, let's do it together.
0: 안 되겠습니다.
1: Seriously.
0: 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With no clear end to the war in sight, tourism workers are improvising to survive. Some boat operators in Pang'a have returned to fishing or taken farm jobs. In the nearby Thai resort town of Khao Lak, nail beautician Nantipa Yamsantia, 41, said she had begun training to become a masseuse. In Siem Reap, Kon still shows up at the taxi stand every morning, waiting for fares that rarely materialize.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Jess Glynn with Hold My Hand.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아,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의 전쟁이 동남아에 이렇게까지 충격을 줄 줄이야.
0: 요즘 세상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지.
1: 어떤 가족들은 단지 생계를 이어가려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있대. 어떡해.
0: 내 고민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
1: 맞아.
0: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1: No, really. This
0: 진짜로요.
1: is, you know, we should, 아, we are so grateful.
0: 그러니까요.
1: We are so blessed.
0: 우리는 많은 것들을 we kind of, you know, take those things,
1: things
0: for granted.
1: Yeah, that's right.
0: Right.
1: That's right. We just think like, oh, the next big thing. But then you hear about stories like this, kind of brings you back to reality.
0: 조만간에 비행기표 끊으실 것 같아요.
1: I think I will. I will 네. go for the weekend.
0: 아, 느낌이.
1: okay, 네. the weekend.
0: All right.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We can say it's a harsh reminder that everything's connected these days.
0: 네. 뭔가 모든 게 이렇게 요즘에는 연결이 되어 있다. Everything's connected these days 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it's a harsh reminder 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1: right.
0: It's a friendly reminder.
1: Yeah,
0: 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건데요.로 많이 쓰는 그 표현인데요. 오늘은 it's a harsh reminder는 어떤 reminder일까요? 알려주는 거.
1: It's an interesting pairing. The word harsh itself means very kind of strict, strong, right? And a little bit forceful.
0: Okay.
1: Right? So you can have harsh words. But if it's a harsh reminder, it means that it's a very kind of strong and blunt and unpleasant reminder.
0: 아, 그러면 뭔가를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건 굉장히 속상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결국에는.
1: Yes. Yeah.
0: So harsh하다는 게 뭔가 거칠고 막 까칠하고 뭐 아주 냉혹하고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So it's a harsh reminder 하고 나서 뭔가를 쓰게 되면 어떤 거라는 굉장히 뼈아픈

0: 그런 일깨움이다 할 수 있겠네요.
1: So reading about this article today right. is a harsh reminder mm-hmm. of the reality that the world faces these days.
0: 아, 세상이 요즘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1: Everybody 우리에게 is suffering.
0: 아, 뭔가 깨닫게 해주는데 아주 좀 거칠게 그렇죠.
1: Right.
0: 네, mm-hmm. 해준다.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보면요. 크리스틴 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충격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남아에 이렇게까지 충격을 줄 줄이야 라고 했는데요. Shock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1: Yeah. 네. So it was hit hard.
0: Hit hard.
1: Yeah. And in the dialogue, it's hit this hard.
0: Hit this hard.
1: And this word, this, is very key.
0: Uh-huh.
1: You're saying, like, it hit this hard. Mm-hmm. It's like, wow, I didn't expect it to hit this hard.
0: I mean, I knew it would hit hard, but not this hard.
1: Yes, that's right.
0: Okay, so hit hard라는 거는 정말 세게 치는 거잖아요. 그게 큰 충격을 준다라고 될 수가 있고, 방금 this를 넣음으로써 this hard로 만들므로써 이 정도로 충격을 줄지는 나는 몰랐네.
1: Right.
0: 어느 정도는 약간 예상은 했지만.
1: Sure.
0: Right. 자, 그리고 크리스틴 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가족들은 단지 생계를 이어가려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있대라고 했는데요. 자, 이 표현은 진짜 생활용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계를 겨우 이어가거나 뭔가 근근히 살아가거나 이것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1: That's right. So they are cutting back on food just to get by.
0: Just to
1: get by. So the expression is to get by. Mm-hmm. And really, get by is a very strong expression. It's very simple looking.
0: Right.
1: But it means that they are barely surviving.
0: Okay.
1: Yeah.
0: So get by 한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1: Yes.
0: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먹고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어떻게든 하루를 지나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Yeah, right. yeah, they're passing their days and just kind of getting by with the little that they have.
0: Okay. So 생계를 이어가다인데 겨우 이어간다는 뉘앙스가 또 있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I had no idea a war thousands of miles away could hit Southeast Asia this hard.
2: It's a harsh reminder that everything's connected these days.
1: Some families are even cutting back on food just to get by.
2: Man, it really makes my own problems seem pretty small.
1: Oh, so true.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week. We're going to wrap up today's show and the week with a song by Carolyn Krueger, You Call It Love.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Yes, take care, everyone, and let's all be grateful for
0: all
1: that we
0: yes.
1: have.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0: Bye-bye.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제 여름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는 마지막 날이네요.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네요. 많이 덥죠?
1: But it's going fast. We're already halfway through August.
0: 어, 그러게요. 벌써 8월도 14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1: Mm-hmm.
0: 그래서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Summer goes by so fast.
0: 사실 제가 굉장히 여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더워서 이게 여름이 빨리 가면 또 겨울이 오는 게

0: 좀 두려워요. 그래서 여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스타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Summer goes by so fast. 여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Summer goes by so fast. 이 표현을 그러면 이제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Summer goes by so fast.
0: Summer goes by so fast입니다. 자, 여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여기서의 주어는 뭘까요? 나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당신인가요? 아니죠. 바로 여름이죠. 그럼 여름은 영어로 summer잖아요. 그쵸? 그럼 summer가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겠네요. 자, summer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summer, 여름이 어떻다고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죠. 이 경우도 역시 지나가다가 먼저 나오겠네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보통 오니까요. 그러면 summer goes by가 먼저 나옵니다. 자, 지나가다라고 할 때는 go by라는 표현을 써요. go는 가다인데 by까지 붙어서 시간이나 계절이 흘러가는 거를 표현할 때 쓰는 지나가다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summer goes by라고 하면 여름이 지나가요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지나가요? 정말 빨리,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빨리라는 so fast라는 표현을 뒤에 붙여서 summer goes by so fas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Summer goes by so fast.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안 가더라도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은 우리가 또 응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Summer goes by so fast.
0: Summer goes by so fast.
1: Summer goes by so fast.
0: Summer goes by so fas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알려주세요.
1: Okay, our sentence is Summer goes by so fast. We're going to change the word summer for something else. A different time. 무슨 시간 goes
0: 네.
1: by so fast.
0: 그쵸. 그래서 오늘 summer 대신에, 여름 대신에 다른 시간이나 계절을 넣어서, 뭐뭐가 정말 빨리 지나간다. 약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거를 얘기할 때쓸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Okay, well, here's one. Childhood. Childhood goes by so fast.
0: Childhood. 진짜 어린 시절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childhood. 스펠링 알려주세요.
1: Well, it's the word child, child, plus hood, hood.
0: 맞아요. 한 단어고요. Childhood. 이게 어린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1: The weekend goes by so fast.
0: The weekend. 주말. 이 주말을 얘기하는 거죠. 주말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라는 말이죠.
1: I'm sure we've all felt that way.
0: Everyone. Every weekend.
1: Good times go by so fast.
0: 이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ood times. Time에 S 붙었습니다. 좋은 시절, 뭐 즐거운 시간, 요런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이 돼요. Good times go by so fast. 자, 여기서 중요한 게 good times, plural, 복수로 썼잖아요. 그래서 goes가 아니고 go로 써줘야 합니다.
1: You can always remember just have one S. So good times, there's an S, so go, no S.
0: 좋은 포인트네요. 근데 만약에 복수 형태가 S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물론 우리가 8월이지만 12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해볼게요. Oh my gosh. Can you believe it's already December?

0: 벌써 12월이라니 믿어져요?
1: The year goes by so fast.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0: 그쵸. The year goes by so fast.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점점 나이가 더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1: 네.
0: 그쵸. 또 어떤 것들이 빨리 지나갈까요?
1: Well, we said good times go by so fast, but let's maybe be a little more specific. Happy moments go by so fast.
0: Happy moments. 행복한 순간들이네요, 그쵸? 어, 여러분, 순간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go by일까요? Goes by일까요? S는 한 번 쓴다고 했죠? 그래서 happy moments go by. 그쵸?
1: 네.
0: Go by so fast 라고 하면 돼요.
1: Kaylin, have you ever had an extra long vacation? And you thought, oh, I can do so much stuff in this vacation. And then it's already almost over.
0: 아니, 연휴는요, 혹은 뭐 휴가는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연휴는 마지막 때 되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긴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 Long weekends go by so fast.
0: 특히 연휴 중에서도 long weekends라고 하면 왜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빨간 날이어서 주말이 더 길어질 때 그런 것들을 long weekends라고 부르거든요. Long weekends go by so fast. 너무 빨리 business day가 돌아와요. 일하는 날이 빨리 돌아오죠.
1: 맞습니다. Vacation goes by so fast.
0: 그거야말로 진짜 빨리 갑니다. 휴가죠. Vacations go by so fast.
1: This, I felt this. High school goes by so fast.
0: 아, high school.
1: Did you feel that way?
0: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조금 천천히 간 것 같은데
1: 네.
0: 특히 고등학교는 휙 하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High school goes by so fast. What about college? College was longer?
1: Well, I was in college for 7 years.
0: No.
1: So, 나한테 아하. 큰 느낌 안 나왔어요.
0: 아, 7년 동안 대학을 다니셔서. 그렇죠. 또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휴학계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를 수 있겠네요. 개개인별로. What else goes by so fast?
1: Lunchtime. Lunchtime goes by so fast.
0: 너무 공감됐어요, 방금. 점심시간은 같은 한 시간인데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1: 엄청 빨리 가요.
0: Lunchtime goes by so fast.
1: And then all of these sentences, you could just say very simply, time goes by so fast.
0: 맞아요.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냥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time, 시간은 goes by so fast. Time은 단수니까 goes by라고 해야 되겠죠. 그 경우는 so fast.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했던 표현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다 굉장히 주옥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복습해서 다 외우고 많이 써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잭쌤을 또 따라해볼게요.
1: Childhood goes by so fast.
0: Childhood goes by so fast.
1: The weekend goes by so fast.
0: The weekend goes by so fast.
1: Good times go by so fast.
0: Good times go by so fast.
1: The year goes by so fast.
0: The year goes by so fast.
1: Happy moments go by so fast.
0: Happy moments go by so fast.
1: Long weekends go by so fast.
0: Long weekends go by so fast.
1: Vacation goes by so fast.
0: Vacation goes by so fast.
1: High school goes by so fast.
0: High school goes by so fast.
1: Lunchtime goes by so fast.
0: Lunchtime goes by so fast.
1: Time goes by so fast.
0: Time goes by so fast. 저는 특히나 Start English라면서 Time goes by so fast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lunch

0: time goes by so fast는 진짜 매일매일 쓸수 있잖아요. 점심시간 때마다 꼭이 문장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1: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져?
2: 정말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
1: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2: 그러자. 무슨 계획 있어?
0: 네, 아까는 제가 12월이라니 믿겨져? 뭐 이렇게 예문을 드렸었는데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져?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그 질문을 응용해서 8월 중순이라는 표현만 좀 바꿔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8월은 영어로 뭐죠, 여러분? 8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외우고 계시죠? 8월은
2: August.
0: August이죠. 정말?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네.
2: 아하.
0: 자, 정말 요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여러분, 이미 영어로 말씀하셨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라고 했어요. 자,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요거는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까요? 일단 남은 시간, 요렇게 아예 시간 타임이 들어간 표현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힌트인데 그게 더 어려운가요? 네, 조금 이따가 영어 표현 나올 때.
2: 최대한
0: 최대한.
2: we need a most or best 같은
0: 그쵸.
2: 단어
0: 맞아요, 맞아요.
2: 들어갑니다.
0: 그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자. 그러자. 한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무슨 계획 있어? 라고 질문할 때는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요 표현들을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화 영어로 듣고 올게요.
1: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3: No, summer goes by so fast.
1: Let's make the most of it.
3: Agreed. Any plans?
0: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져?
1: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2: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0: 네. Can you believe?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믿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It's already. 벌써 뭐뭐라는 것을 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it's를 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요일이나 달, 날짜를 얘기할 때는 it's를 쓰죠. 그래서 Can you believe it's already 뭐뭐? 요 뒤에는 요일, 날짜, 월 이런 게올수 있어요. 자, Can you believe it's already 뭐뭐? 벌써 어떤 시기라니 믿어져? 라는 뜻이고요. 8월 중순이라는 표현 영어로는 mid-August라고 했어요. 자, August는 8월이고요. 그 앞에 MID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middle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mid라고 했고요. 중간이니까 중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8월 초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초.
2: Well, then you would say early August.
0: 맞아요. early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early를 썼으니까 8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early의 반대말은 그렇죠. late를 쓰시면 됩니다.
2: Late August.
0: Early August, Mid August, Late August.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2: You can do that with seasons too. Early summer, midsummer, late summer.
0: 맞아요. 정말,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
3: No, summer goes by so fast.
2: No, summer goes by so fast.
0: 자, 우리말로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요거를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지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우리말로는 정말 이렇게 대답했지만 영어로는 아니, 안 믿어져. 요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no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라고 했는데 바로
2: Summer goes by so fast.
0: 이 문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1: Let's make the most of it.
2: Let's make the most of it.

0: time이라는 표현 없죠? Let's make the most of it 라고 했어요. 여기서 it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1: Summer.
0: 그쵸? Most of 뭐뭐는 make the most of 뭐뭐라는 표현 자체를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뭐뭐의 최선을 다하자 아니면 최대한 잘 이용하자 활용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즐기자의 의미로 여기선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Make the most of 뭐뭐. 뭐뭐 이 대신에 let's make the most of summer라고 해도 되고요. Let's make the most of August.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요. 그거 대신에 그냥 it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Let's make the most of it. 이렇게 말하면 남은 여름을 최대한 즐기자. 뭐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무슨 계획 있어?
2: Agreed. Any plans?
1: Agreed. Any plans?
0: 자, 그러자라는 표현을 agreed라고 했잖아요. Mm-hmm. 동의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러자라고 한 거고요. Any plans? Do you have any plans? 지만 그냥 뒤에 것만 써서 무슨 계획 있어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 들어봤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2: No, summer goes by so fast.
3: Let's make the most of it.
2: Agreed. Any plan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Summer goes by so fast에서는요. F 발음 주의해서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돼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만큼 거침없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는 통에 가족이 입을 열 때마다 불안해지죠. 어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폭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오늘은 74쪽에서 뵙고 있습니다. Mm-hmm. 14일 금요일인데요. Mm-hmm. 자, 다시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Uh-huh. 염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색이 wow. 많이 빠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Mm-hmm. 그렇다면 컬러 전용 샴푸라는 게 있어서 That's 그걸 right.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1: 색깔이 좀 빠졌다라고 한 표현이 네. 뭐 아웃일까요? 이런 표현보다는 fad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0: Fade요.
1: The color faded.
0: The color faded.
1: Yeah, because you, I guess when you do something for a long time, the color slowly disappears and it fades.
0: 아, 우리가 yeah. 무슨 촬영, 영상 촬영 같은 거 할 때 fade out.
1: 맞아요. 네,
0: fade out 이런 말을 흔히 요즘

0: 들을 수가 있는데요.
1: At the end of the movie, it fades out to black, right? And then the end.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점점 화면이 이렇게 흐려지면서 이제 검게 변한다라고 한다든지
1: 점점 꺼지는 거죠.
0: 꺼진다.
1: 네,
0: The
1: 그렇죠.
0: fade out, FO로 쓰게 됐던 거를 기억이 납니다.
1: That's right.
0: 자, 여기서는 바로 그 fade를 쓰는 건데 색이 바래지고
1: Right.
0: 색이 옅어진다라고 할때 fade를 쓴다는 거죠. 자,
1: Right.
0: 하지만 그 아쉬운 상황에서 샴푸를 잘 쓰는 게참 중요하다는 말을 오늘 하게 됩니다.
1: 이런 샴푸도 있네요.
0: Color
1: Color-safe shampoo.
0: safe shampoo.
1: That's right.
0: 네, 그렇죠.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갈색 염색이 좀 빨리 빠졌네요.
1: 네, 특히 머리 끝부분이요.
0: 그럼 컬러 전용 샴푸를 쓰시면 도움이 돼요.
1: 샴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어요.
0: 실제로 색을 더 오래 유지해줘요. 그래요. 그래요.
1: 어디 프랑스에서 오신 우리
0: 아니, 지금,
1: 뮤티션이신가요?
0: 아니에요. 저는, 아니, 그렇잖아요. 네.
1: 그렇지 않소?
0: 안 쏘아. 자,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제 고객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갈색으로 했던 그 염색이 좀 빨리 빠졌다라는 거예요.
1: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0: 네. 자, 생각보다 좀 빨리라는 말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라는 말, than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라는 뜻이군요.
1: 그거보다 빨리니까 faster than expected.
0: Faster than expected.
1: Right.
0: 그렇군요.
1: 가끔 운전하다 보면 기름 이렇게 채운 지 며칠 안 됐는데 my gas went down or we used up our gas faster than expected.
0: We used up our gas faster than expected.
1: 뭐
0: 우리가 좀 가스랜다. 가스를.
1: gas fuel.
0: 네, 연료를 생각보다 좀 빨리 다 써버렸네.
1: 내가 얼만큼 운전한지는 아무도 생각 못하면서
0: 그렇죠,
1: I've
0: 맞아요.
1: been driving all day for several days. Oh, wait, our gas meter is going down faster than expected.
0: Our gas meter is going down faster than expected. 자,
1: Yes.
0: 가스 미터기의 바늘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1: That's right.
0: it's going down.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안 해요.
1: 그래서
0: 네.
1: 맞아. We love public transportation.
0: We love it.
1: That's
0: 자,
1: right.
0: 그래서 the brown color faded. 아까 말씀드렸던 fade의 과거형입니다. FADE로 쓰는데요. 거기다가 D를 하나 더 붙여서 faded가 되면 이렇게 색이 바래졌다, 빠졌다라는 말이 되죠.
1: That's
0: The
1: right.
0: brown color faded. 근데 어떤 식으로? 더 빠르게, a little faster, 약간 더 빠르게.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than expected라고 하네요.
1: So you're expecting it to last much longer, but it faded much faster.
0: 그렇습니다. 그냥 the brown color faded fast라고 해도 돼요?
1: 일반적으로 빨리 페이드가 됐네. 라고 표현한다면 괜찮죠.
0: 그렇죠. 그게 내가 말하려는 의도라면
1: Sure.
0: 그렇죠. The brown color faded fast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비교를 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는 굉장히 흔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1: Right.
0: 비교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빠르게라고 해서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이라고 한다는 거죠.
1: 이 염색한 게 최소한 3, 4개월 갈것 같았는데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페이드 해버렸어요.
0: 그렇죠.
1: It's fading much faster than expected.
0: 그렇죠. It's fading much faster than expect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1: Right.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급 문장을 만들면서 뒤에 than, than으로 쓰는 거,
1: Right.
0: than expected가 붙게 되면 예상보다,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뭐좀더 개인적인 나는 이렇게 빨리 빠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색이 빠졌다고? Then I thought 해도 되나요?
1: Oh, that's perfectly fine.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I thought.
0: 그렇죠.
1: Than I
0: 그
1: thought.
0: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1: Right.
0: Then I thought. 근데 그에 비해서 then expected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상을 할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하게
1: Right.
0: 됩니다. Then expected. 저기서는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이라고 했더니 네, 맞아요.

0: 특히 머리 끝부분이 그렇더라고요.
1: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0: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자, especially 나왔습니다.
1: Especially, 특히.
0: 네.
1: All the other areas, you know, they're fading normally, but 특별히, like especially focusing on the ends. Especially near the ends.
0: 그렇죠. 다른 데에도 사실 fading이 되고는 있는데,
1: right.
0: 특히 더 그런 부분이라고
1: right.
0: 말할 때, especially를 쓴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말씀드리지만 especially하고 specially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대학원을 가서.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뭐 또 창피해. 외국어인데 그럴 수도 있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자, specially는 특별히라는 말이 되고
1: 스페셜하게
0: 그렇죠 스페셜하게 네. 맞습니다. 근데 especially 하면은 쭉 그냥 비슷하게 가다가 특히 이 부분이 두드러진다라고 할 때
1: right.
0: especially를 쓰더라고요.
1: Especially is something that really stands out. Everything is normal except for one.
0: Right.
1: 근데 그것도 스페셜할 수도 있죠.
0: 네, 그 스페셜할 수도
1: 평범한 있죠. 학생들인데 보양 쌤만 스페셜해.
0: 어쨌든 뭔가 특이해.
1: 특이해. 그렇죠. 근데 그냥 아주 특별하다, 특별하게는 special이고 정말 특히 뭔가 하나 두드러지게는 especially.
0: 그렇습니다. Yeah. 예를 들어서 우리 주치 선생님을 위해서 이 스튜디오를 특별히 꾸며봤어요. 할 때 the studio was specially designed for 주치 선생님.
1: Yes.
0: 이렇게 말하면 okay. 특별하게 그분을 위해서라는 말이 되는데 especially 하면은 all the EBS studios are really nice and clean and big, especially this one.
1: 특히 여기.
0: 네, 모든 스튜디오가 다 크고 좋고 깨끗하고 한데 특히 여기가 더. 할 땐 especially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우리가 엊그제도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 split ends.
1: Split ends.
0: 네, 그 갈라진 머리카락 끝이라고 해서 끝이 갈라졌다라고 할 때 I've got some split ends. 제가 갈라진 끝을 좀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1: Right.
0: 근데 ends라는 말이 끝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near the ends라고 하니까 머리카락 끝부분 쪽으로 갈수록 가까이에 right. especially 더 그 부분이 그렇다. 네.
1: 여기 ends에다 꼭 s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0: 아, 네네.
1: 하나 머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0: 아.
1: all the ends, right?
0: 네.
1: especially the ends.
0: especially near the ends.
1: 끝 부분들.
0: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조금 슬플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1: one 네. hair.
0: 네. 자, 여기까지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있었고요. especially near the ends. 특히 유념하면서 들어보세요.
2: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3: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0: 네, 자 그랬더니 컬러 전용 샴푸를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1: Using color 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0: Using color 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자 여기서는 뭐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은는
1: right.
0: 이가 정도로 해석이 되는 이 주어 자리에 온 게 오늘 좀 많아요. 단어 수가. 그냥 하나 뭐 color safe shampoo라고만 해도 사실 될 것 같은데
1: yeah.
0: color safe shampoo를 쓰는 것 자체가
1: right.
0: 주어가 돼서 using color safe shampoo까지가
1: right.
0: 하나의 주어가 되고요. 그것이 can help 도와줄 수 있어요. With that, 그 문제에 대해서.
1: Right. This is interesting. Color safe. If something is color safe,
0: 네.
1: when you use this shampoo, it doesn't affect your color. You just got your hair done, it's dyed, or you got it blonde.
0: 아.
1: You use color safe shampoo, you can maintain the dye, maintain the color, right?
0: 그래서 color safe shampoo라고
1: safe.
0: 하는구나.
1: 안전하다는 뜻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1: That's
0: 그런
1: right.
0: 샴푸다라고 yeah. 해서 color safe shampoo 하면은 염색한 모발에 안전한 샴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그걸 이제 컬러 모발 전용 이렇게 많이 우리말로 하는 경우 있거든요.
1: That is color safe shampoo.
0: 그렇죠. 자, 그걸 쓰면은 using color safe shampoo가 도움이 될 수 있다. Can help. 그다음에 with that가 돼서요. With 다음에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명사가 이어져요.
1: Right.
0: With that. 그것을 해결하는데라는 사실 그런 말이 되죠. With that.
1: Yeah, with that.
0: 네.
1: It can help you with that. It can help with that.
0: 네.
1: So I think this when you're sensitive about skin and your hair, you should always use products

0: 자체. 그
1: 그렇죠.
0: 도움 자체겠죠.
1: 네, 그게 바로 with로 영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딱히 좀 길게 풀어서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Right.
1: 여기서는 using color safe shampoo, 자, 이게 주어고 can help with that,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것이라고 하는 건그 your color fades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그 얘기를 하는 거죠.
0: Color fading. That's
1: 그렇습니다.
0: right.
1: 자, using color 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들어보실까요?
2: Using color 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1: 네. 자, 그랬더니, 오, 그래요? 샴푸 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네요.
0: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1: I didn't know. 저 몰랐는데요.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자, 샴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네.
0: This is an interesting expression. Make a big difference or
1: Make a big
0: make a
1: difference.
0: difference.
1: Make a difference.
0: 그런데 여기서 such가 나왔어요.
1: 네.
0: Made such a difference. Made a huge difference. A
1: 아.
0: big difference.
1: 아.
0: 엄청난 큰 차이죠.
1: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란 말로 거기서 좀 걸려요. Much 해야 될지, many many 해야 될지, big 정도 괜찮겠죠. Big difference.
0: Big difference,
1: 그렇죠.
0: sure.
1: 근데 여기서는 such a difference.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라는 뜻으로 말할 땐 such 라는 말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it made such a difference. 상당히 커다란 그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거 몰랐다는 거네요.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라고
0: Right.
1: 하네요.
0: 근데 여기서 difference는 변화잖아요. 다른 점이잖아요. So basically what it means is using that kind of shampoo is a huge help, right? So the another way of saying it was a big help, it made a big difference.
1: It made a big
0: Made
1: difference.
0: such a
1: 그렇게 내가 샴푸를 바꿔서 해봤더니,
0: difference.
1: 차이가 크더라고요.
0: Right.
1: 라고 할 때, it made a big difference. It made such a differenc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0: Yes.
1: difference라는 말 자체가 차이점, 차이라는 뜻을 가리키니까요. 자,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자, 그랬더니 이제 미용사분은 실제로 색을 더 오래 유지해줍니다.
0: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1: 네,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자, 여기 아까는 이제 help with that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helps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사, 여기서는 이제 보호하다라는 뜻의 protect가 나왔는데 이때는 protect 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It actually helps shampoo, 아니다.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0: Right. 근데 왠지 여기서 help 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1: 네네.
0: it actually
1: Protects.
0: protects the color longer.
1: 네.
0: 그거조차도 괜찮아요.
1: 네.
0: That's okay. 근데 protect를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highlight 하기 위해서, we use the word help. Help you study better.
1: 그렇죠.
0: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1: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help you study better 하게 되면 당신이 공부를 더잘할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말이
0: 더
1: 되는
0: 잘.
1: 거고, 더잘할수 있게. 원래도
0: 그렇죠.
1: 잘하시지만 여기서도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여기서는 그 color를 더 오랫동안 protect, 유지하게끔 보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It actually helps. 그걸 쓰면 도움이 됩니다. It actually helps. 그렇군요.
0: 얼마 전에 이제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다른 영어 공부 많이 해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Easy English 공부하면서 it made such a difference.
1: 진짜요?
0: Yeah, they said because it's simple and you explain things in a way they understand simply. She said it made such a difference. So I hope so.
1: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 Absolutely.
1: 맞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 I hope so. I'm really glad you said that.
0: I'm glad it helps.
1: 네,
0: I'm
1: I'm
0: glad we
1: glad it
0: can help.
1: helps. 그렇죠.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기 멀리 원양어선 타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남극에서 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자, help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끝부분 들어보죠.
3: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2: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1: 네,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2: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0: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1: Using color-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0: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1: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자, 같이 말해보세요.
4: Let's go.
2: 생각보다 갈색 염색이 좀 빨리 빠졌네요.
5: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4: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2: 네, 특히 머리 끝부분이요.
5: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4: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2: 컬러 전용 샴푸를 쓰시면 도움이 돼요.
5: Using color-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4: Using color-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2: 오, 샴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죠.
5: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4: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2: 실제로요. 색을 더 오래 유지해줘요.
5: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4: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2: Yay! 정말 right. 많이 쓰셨어요.
4: Good job.
2: 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4: And this was Juge.
2: 영어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nglish.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요리사 강아지가 있다는 게 사실일까? 중세 유럽에서는 꼬챙이에 끼워 구워먹는 바비큐가 유행했습니다. 귀족들은 하인 소년들에게 꼬챙이를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죠. 이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요리사 강아지였는데요. 쳇바퀴를 잘 돌리는 강아지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턴스핏독으로 불리는 이 강아지들은 꼬챙이와 연결된 쳇바퀴에 들어가 쉼없이 달려야 했죠. 다행히 이 역시 동물학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귀족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바비큐를 먹었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직 노예라는 슬픈 전설이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소설의 중심에 낭만적 사랑을 놓고 인물들이 사랑을 추구하다 무언가 거대한 것에 도달한다고 하면 독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왜 이러한지, 그런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 사랑을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발견의 행위가 아니라 향수에서 비롯된 행위일 것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해리 스타일스의 세털라이트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엘리에서 펴낸 비비언 고닉의 비평 에세이예요. 연애 시대의 종말 속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홍한별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비비언 고닉의 에세이는 우리 북카페에서 사나운 애착도 다룬 적이 있고 해서 비비언 고닉이 약간 위트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니컬한 그 생각들을 또 보여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연애 시대. 가 아니라 연애 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에서 이 책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 책은 비비언 고닉이 지난 세기에 그러니까 1997년 그때 이제 처음 낸 출간한 책이고요. 그것이 지금 한 30여 년 지나서 이번에 다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보면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정말 인간에게, 특히 여성에게, 사랑은 진정 최고의 구원이라고 할수 있을까? 사랑이 삶의 완성이라거나 아니면 사랑이 삶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외치는 그 문학 작품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딱 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는 책입니다. 굉장히 신랄하다고 느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문장 카페에서 깔아드린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의 좀 뒷부분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랑을 우리가 오늘날,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30여 년 전인 거죠. 이 책이 쓰일 때. 사랑을 우리가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발견의 행위는 이제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미 발견되어서 얘기할 만큼 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랑을 은유로 언급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뭘까를 짚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향수라는 거죠. 전 여기서 쿵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주의자예요. 그렇지만 비비언 고닉의 이 에세이를 읽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사랑의 힘을 조금 더 단단하게 의심해보고 더 다독여보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사랑 이야기를 읽고 또 쓰고 하는 이유가, 아, 향수구나.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계속 놓지 못하는 행위구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에서 이렇게 깔아드렸고요. 한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애시대에 정말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박세별의 세상의 모든 인연, 박원이 함께한 곡 띄워드리고요.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내일이 우리 광복절입니다. 하루 앞두고 이번 주 일상의 해방이란 주제로 일간 카페인 만나고 있고요. 오늘은 바로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6월 19일 오전 11시 부산진역. 한 부부가 열차에 오릅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을 태운 열차는 대구와 수원을 지나 경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성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은 시베리아를 횡단할 것이고 그 후엔 파리와 런던을 거쳐 미국까지 다녀오는 세계 일주를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이 여행은 신문에 기사가 날 만큼 화제였습니다. 헤드라인은 조선 여성 최초의 세계 일주. 때는 19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이었고 여행의 주인공은 화가 나혜석이었습니다. 나혜석이 쓴 여행의 기록들을 모은 책,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 이 책엔 99년 전 자신의 꿈을 찾아 기꺼이 처음이 됐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여성으로 불리긴 했지만 세 아이와 노모를 두고 1년 넘게 그림 공부를 하러 떠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나혜석은 꼭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그림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20개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나혜석은 수많은 박물관과 묘지, 영감을 주는 장소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술가로서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는 생각에 분주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강렬했던 건 자유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나혜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서양 옷을 입고 스케치 박스를 들고 연구소를 다니고 책상에서 프랑스어 단어를 외우고 때로는 사랑의 꿈도 꾸어보고 장차 그림 대가가 될 공상도 해보았다. 각국 대신의 연회석상에도 참가해보고 혁명가도 찾아보고 여성 참정권론자도 만나보았다. 실상 조선 여성으로서는 누리지 못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장애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나혜석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예술가로서, 여성으로서 왜 이렇게 가로막히는 것들이 많은 것일까? 그 의문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죠. 분명 잘못됐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나혜석은 꿈을 다 펼치지 못한 채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나혜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탐험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길은 영원히 못 살 것이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에디트 피아프의 아니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띄워드렸습니다. 일상의 해방이란 주제로 우리 이번 주 이렇게 1카 5편 오늘까지 만나봤는데 어떠세요? 오늘은 나 해석의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러나 또 수고로울 수도 있지만 짜릿한 일인가라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해방의 움직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것들 놓치지 않고 한번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이어갈게요. 릴리 미올라의 버터플라이, 아델의 Set Fire to the Rain까지 두 곡입니다.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코끼리와 얼룩말, 오랑우탄과 하이에나, 그리고 벵골 호랑이까지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인도의 폰디체리 동물원. 파이는 이 동물원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동물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파이의 원래 이름은 피신 몰리토 파텔. 어이없게도 파리의 어느 수영장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었죠. 발음 때문에 놀림당하는 게 싫었던 소녀는 파이 파텔이란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고, 그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선 3.14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파이가 16살이 됐을 무렵, 파이의 가족은 동물원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을 팔거나 넘기는 대신 거대한 화물선에 함께 싣고 태평양을 건너기로 했죠. 다행히 동물들은 좁은 우리 안에 갇힌 채 바다를 건너는 것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파이는 갑판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저 먼 바다 어딘가에서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무섭게 울부짖기 시작하면서 파이 가족이 타고 있던 큰 배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구명보트에서 홀로 눈을 뜬 파이. 그런데 다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살아남은 게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얼룩말,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하이에나, 그리고 동물원에서 오렌지 주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오랑우탄 한 마리. 마치 오랜 이웃을 만난 듯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보트 밑바닥 방수포 아래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이가 무심코 그쪽을 들여다본 순간 거대한 무언가가 튀어나왔죠.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 폭풍우 속에서 함께 바다에 던져진 그 호랑이는 젖은 몸을 웅크린 채 사나운 눈빛으로 보트 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은 금세 거대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좁은 보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잔인한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파이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얼룩말과 굶주린 하이에나, 그리고 언제 자신에게 달려들지 모르는 벵골 호랑이와 함께 망망대해 한가운데 갇혀버렸다는 것.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파이는 눈을 감고 자신이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OST에서 마이클 데나 봄베이 자야슈리의 음악 파이스 럴러바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 꺼내든 책, 얀 마트레의 소설이죠. 파이 이야기입니다. 망망대 한가운데서 홀로 눈을 떴는데, 그런데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절망감을 느낄 새도 없이 좁은 보트에서 굶주린 동물들, 그것도 맹수와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 어떤가요? 상상만 해도, 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16살 소년 파이의 그 피루기를 따라가는 여정. 자신이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절박하게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시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파이의 작은 보트로 다시 가볼게요. 파이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좁은 보트 위는 살벌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한 하이에나가 다리를 다친 얼룩말에게 달려들었고, 뒤이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던 오랑우탄마저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리처드 파커가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키더니 한순간에 하이에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파이는 그 참혹한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8미터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보트 위에 남은 것은 이제 16소년 파이, 그리고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마주하게 된 파이는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자기 안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간절한 욕구가 무섭도록 강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파이는 살아남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구명보트에 실려있던 생존 지침서를 밤낮 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이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함께 공존하는 법을 익히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파이는 뗏목처럼 작은 구조물을 만들어 보트 옆에 매달고 그 위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파커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절대 보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호루라기를 불어 그에게 규칙과 영역을 조금씩 가르쳤습니다. 낮 동안엔 지침서에 나온 방법대로 낚싯대를 만들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했지만, 리처드 파커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자신을 사냥감으로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빗물을 받아 갈증을 달래고, 뜨거운 태양 아래 살갗이 타들어가는 걸 견디며 하루를 보내다 밤에는 파도 소리와 함께 리처드 파커의 낮은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는 파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파이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정신도 아득해져 갔습니다. 그 무렵 초록빛으로 뒤덮인 섬을 발견하고 잠시나마 허기와 갈증을 채우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리는 거대한 식인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작은 구명보트에 오른 파이는 리처드 파커와 함께 망망대해를 표류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야위어갔고, 정신은 자꾸만 흐려졌죠. 그렇게 얼마나 더 흘렀을까요? 마침내 저 멀리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진짜 육지였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 227일이 되던 날, 파이의 구명보트가 마침내 멕시코의 어느 해안에 닿았습니다. 모래사장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파이와 달리 리처드 파커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곧장 정글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달을 함께 사투를 벌이며 생사를 나눈 사이였지만 리처드 파커는 마치 파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파이는 안도감보다 먼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별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한 채 헤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한없이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찾아왔을 때 파이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처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그들에게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훨씬 더 참혹한 이야기를 말이죠. 훗날 조사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테만큼 오래 살아남은 조난자는 지금껏 없었다. 무엇보다 벵골 호랑이와 함께 생존한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0: until the sun is a new day's rise.
1: 호세 곤잘레스의 Stay Alive 들려드렸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얀 마틀의 소설 파이 이야기 꺼내봤어요. 정말 세상의 끝에서 이 책을 다시 펼쳐보게 되면 이게 소설로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남겨둔 생존 지침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이야기의 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겹으로 읽는 맛이 아주 놀라운 그런 소설입니다. 이야기가 두 가지 버전으로 읽힐 수 있어요. 끝까지 다 따라가면 동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딱 내밀면서 이 파이가 얘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믿고 싶으시냐라고 묻는데 카페인 분들은 어느 쪽이실까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너무 제가 이 소설을 좋아해서 너무 빠져가지고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버전이 나왔을 때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계속 나는 리처드 파커와 그 오렌지 주스와 그렇게 등장하는 얘기를 믿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카페인 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좀 더 와닿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책 펼쳐보시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도 함께 나눠주시죠. 여러 질문을 남기는 소설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 오늘 만나봤고요. 이제 2부로 건너가면 김신지 작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존 앨런의 In Your Light 들려드릴게요.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0: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이 계절에 들으니까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얼른 그 펭귄 뒤막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절규 박사 김신지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신지 작가님은,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 그 얘기를 활용해서, 왜 우리 예전에 뭐 20살이면 지금은 뭐 마흔 정도다. 예전에 서른이면 지금은 뭐 쉰이다. 이런 식의 그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세요?
1: 그렇죠.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0: 네.
1: 늘어났으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 워낙 나이에 집착을 많이 하는 풍토가 있어서 또그더 젊고 싶은 마음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옛날로 치면 지금 몇 살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렇게.
1: 네.
0: 젊은데 좀 기대고,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네, 현실 포착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0: 당의 고령자 인구가 20% 이상이 돼서 초고령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 연령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1: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을 이 노인복지 정책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큰 흐름은 1980년대 초반부터라고 해요. 이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게 1981년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을 규정했던 게이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그때쯤은 이제 생애 후반부로 보는 사회적 인식도 강했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필요해지는 나이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81년이라고 생각하면 십수년 흘렀어요, 지금.
0: 그러니까요. 십수년? 지금 몇십 년이 그쵸?
1: 맞아요.
0: 흘렀습니다.
1: 그래서 2026년이니까 이 말한 것처럼 평균 연령 자체도 높아졌고 사실 100세 시대를 넘어서 지금 120세 시대 이야기를
0: 맞아요.
1: 하잖아요. 그러다
0: 맞아요.
1: 보니까 고령층 보호하기 위한 복지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조금은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딱그 시점에 살고 있죠, 저희가.
0: 진짜 전문가들 우리 북카페에 모셔고 얘기 나눴을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120세로 설정하고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득하죠? 진짜
1: 아득해요.
0: 지금 생각하실 때?
1: 지금 좀 잠시 아득해지면서 아직 그러니까 느낌상 거의 반절을 살아오는 것 같은데 아직 3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의 그 일과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죠.
0: 그렇죠. 이미 뭐좀 소진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1: 맞아요. 그리고 또이 고령화 사회 이야기할 때 주변 지인들하고도 돌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0: 그쵸.
1: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어떤 식의 병환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치매 질환 앓고 있어서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돌봄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이제는 정말 자주 하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되어서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모이면 꼭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1: 맞아요.
0: 돌봄에 대한.
1: 그리고 저희도 이 시간 통해서 몇번 이제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 이런 거 했을 때도 그 에세이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더 디테일한 상황까지 많이 들어가 보곤 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 초고령화 사회와 노인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음악을 듣고 그러면 신지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제철 산문 열어볼게요. 정미조의 라비의 인생이란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신지 작가, 오늘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1: 네, 오늘은 미요시 하루키가 쓴 두근두근 노인 돌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이 동력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두근두근 노인 돌봄. 그리고 창조와 국리, 희망이 난무하는 노인 돌봄 입문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림도 좀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고요.
1: 그쵸, 그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을
0: 네.
1: 목욕시키고 있는 듯한 그 장면이 표지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0: 네.
1: 뭔가 그 지금 읽어주신 제목부터 부제까지 노인 돌봄이라는 어떤 단어에 앞뒤에 잘 붙지 않는 표현들이잖아요.
0: 두근두근해서 깜짝 놀랐어요.
1: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노인 돌봄에 대한 사안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때 묵직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0: 그리고 준비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씁쓸하고 착잡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1: 맞아요. 근데 그 제목 자체도 두근두근 노인 돌봄이고
0: 네.
1: 그 표지부터 또 부제까지 이 책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노인 돌봄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책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에 읽게 되었고요. 또 카페인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0: 네.
1: 일본은 우리보다 20여 년 앞선 2007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0: 맞아요.
1: 그만큼 상대적으로 고령자 돌봄에 대한 선진적인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은 고령자 돌봄의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온 이 미요시 하루키 고령자 돌봄의 전설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0: 네.
1: 네. 그의 이제 돌봄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24세 우연히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는 특별 양호 노인홈이라는 노인 돌봄 시설에서 일을 하게
0: 네.
1: 되면서 고령자 돌봄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고요. 돌봄 일의 매력에 빠져서 50년 가까이 이제 돌봄 현장에 몸담아 왔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출발해서 고령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간적인 돌봄은 무엇일까? 또 치료가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돌봄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직접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을 해온 인물이고요. 그래서
0: 네.
1: 일본에서는 고령자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식은 또 무엇인지
0: 네.
1: 같이 생각하면서 이 여정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역시 이 초고령화 사회 올해부터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제철 독서로 적당하지 않은가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0: 진짜 24세 노인 돌봄 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50년을
1: 네.
0: 현장에서 보냈다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진짜 전설이 많네요.
1: 맞아요.
0: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책으로 돌봄론에 대해서 묶어냈다고 하니까, 진짜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회도 우리보다 더
1: 맞아요.
0: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좌충우돌이 있고, 아마 그 개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몸으로 그것을 체감하고 또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1: 이게 사실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초고령 사회에
0: 네.
1: 진입을 했다면 그 좌충우돌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뒤늦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여지가 많겠죠. 이제
0: 그쵸.
1: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더 도움이 되는 독서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한 부분 만나볼게요. 어디 읽어주실 건가요?
1: 네, 이 저자가 처음 돌봄 노동에 뛰어든 계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1970년대에 이제 24시던 때
0: 네.
1: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함께 독서 모임을 하던 목사님으로부터 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 양호 노인홈에 다니게 돼요. 여기서 특별 양호 노인홈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0: 네.
1: 일본에서 이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표현이 조금 다를 뿐
0: 네.
1: 한국의 이 국공립 요양시설처럼 대기자가 되게 많다고 하고요. 1963년

0: 2008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시설이고요.
1: 네.
0: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양로원은 양호노인홈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1: 오.
0: 양호노인홈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가 입소하는 시설로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1: 네.
0: 입소하는 주거 중심 시설이고요.
1: 주거
0: 네,
1: 중심.
0: 이 특별 양호노인홈은 노화나 장애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만을 또 따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곳에 처음 일하게 되었을 때이 저자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사회를 바꾸고 싶다.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는 마음은 젊은 시절 한때 품는 헛된 꿈으로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령자 돌봄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근무 첫날부터 벌거벗은 할머니 열댓 명을 씻기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그전에 제가 생각하던 사회란 자본주의 사회, 일본 사회의 후진성, 과 같은 말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이루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회는 내 가까이에 있지 않고 아무래도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봄 현장에서는 그런 사회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쁜 정치, 문제가 있는 제도 등을 비판하고 활동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할머니를 씻기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정치는 나쁩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고령자 돌봄에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양호 노인홈에 있는 노인들은 한 주에 두 번만 목욕합니다. 근무하는 직원 수가 애초에 적으니까 한 주에 두 번만 목욕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밖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면 제 눈앞에 할머니는 한 주에 두 번조차 목욕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제대로 노인을 목욕시키는 게 사회를 바꾸는 일이 아닐까? 추상적인 말로 된 세계에 있던 제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물론 노인을 목욕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욕시키는 일을 싫은 내색하지 않고서 하는 것. 이것은 돌보는 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노인들은 돌봄받는 일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남한테 폐를 끼칠 바에는 살지 않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노인에게 싫은 표정으로 돌봄을 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돌봄이 노인의 살아갈 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곤해도 노인 앞에서는 방긋 웃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노인에게 화를 풀지 않습니다. 아, 돌봄 현장이 사회가 바뀌는데 선구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머릿속의 추상적 사고와 현실에서 몸을 써서 피부를 맞대고 일하는 제가 교차했습니다. 마치 합선이 난듯 순간 불꽃이 튄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별 양호 노인홈은 한때 노인이 버려지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처음 생길 때는 주로 외진 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설도 하루에 세 번밖에 다니지 않는 버스 종점에서 다시 산길을 10분쯤 올라가야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자리한 시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뇌졸중으로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은 그 사람답게 살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재활이라는 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인생 끝이라고만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시설은 노인이 버려지는 곳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설이 산 속에 있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무지나 오해 때문에 생긴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알맹이였습니다. 이런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나답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고령자 돌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시설이 곧 노인이 버려지는 곳이라고 여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노인시설이 도심 한가운데에도 세워지고 재활 기회도 훨씬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돌봄이 없다면 결국 노인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 몽니의 노인 띄워드렸습니다. 미요시 하루키의 책 두근두근 노인 돌봄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뛰어든 세계에서 돌봄의 알맹이가 결국에는 이 돌봄 시설에 대한 어떤 그 판단, 노인분들의 판단까지도 좌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이 글의 제목이 내 눈앞에 있는 할머니가 바로 사회라는 이제 글인데요. 전 사실 목차에서 이 제목 보고 이 제목에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앞에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작가가 여러 직업을 전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중퇴, 정확히 말해서는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저자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1969년이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인데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거리 시위를 하고 같이 시위했던 친구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처벌하지 말라면서 학교 측과 교섭하고 교장실을 점거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사회운동 함께할 정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 역시 내부 분열로 이제 와해가 되면서 갈 길을 잃은 상태로 이 20대 초반에 여러 직업을 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를 바꾸고 싶다.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이 한창 커다랗게 부풀었던 청년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좌절이 되던 그런

0: 회사에 이 노인 돌봄 시설에서 우연찮게 일을 하게 됐는데, 아, 사회를 바꾼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 눈앞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분한 분이 사회인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함의가 이 일에서 우리가 새로운 논의와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사회를 바꾸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1: 맞아요.
0: 깨달아가는 과정이 담긴 글이어서 오늘 낭독을 해봤습니다.
1: 진짜 그러네요. 여기서 그냥 정치, 바깥에 있는 정치를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노인분들이 주몇 회씩 이제 목욕을 할수 있는 거, 이걸
0: 맞아요.
1: 같이 나란히 늘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더 와닿았어요. 이분이
0: 맞아요.
1: 강조하는 메시지가.
0: 또 혹시나 들으시면서 일주일에 목욕을 두 번이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 문화에서 매일매일 목욕을 하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샤워, 그러니까 몸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하는
1: 그쵸.
0: 거겠죠.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1: 고려해서 그 상황을,
0: 고려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또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요. 2004년부터 일본에서는 치매 대신 공모를 통해서 채택한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치매가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매자를 쓰잖아요. 사실
1: 그쵸.
0: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의가 활발하긴 합니다. 이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으니까 다른 용어로 고쳐 쓰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살펴보면 대만은 실지증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은 뇌퇴화증, 미국에서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 등으로 용어를 바꿔서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여러 용어가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용어 확정되지 않아서 이 책에서는 치매 또는 인지증으로 번갈아 옮기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 노인 요런 표현도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돌봄 곤란 노인 요런 식으로 약간 뭔가 말을 언어를 좀 다르게 규정하고 바꾸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0: 맞아요. 이게 문제 노인이라고 하면 그 노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1: 그렇죠 문제야
0: 생각하게.
1: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런 얘기를 책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돌봄 곤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하는 입장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혹은 다른 방식을 쓸수 있는데 그것을 아직 완전히 찾지는 못한 상태 정도로 양쪽 모두에게 이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가 되잖아요.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그건 그냥 말 바꾸기 아니야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고 나면
1: 그쵸.
0: 학생들이 더 어긋나가게 되는
1: 더
0: 거죠.
1: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것처럼 문제 노인이 아니라 문제 행동을 하는 노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돌봄이 곤란해진 상태를 명확하게 이제 지시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1: 이런 섬세한 언어들을 다루는 것조차도 이 돌봄에 대한 그 진실 어떻게 접근하고 싶어 하는가가 좀 보여가지고
0: 맞아요.
1: 귀한 논의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사실 이 운명적인 것 같은데요. 이 저자가 처음 일하게 된 특별 양호 노인홈은 당시에만 해도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던 곳이라고 해요. 이 1971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곳의 돌봄 방침 가운데 하나가 노인을 누워만 있게 하지 않는다였는데 당시에는 이게 놀라운 되게 드문 방침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노인을 그대로 눕혀둔 채 정성껏 돌보는 게 착하고 좋은 돌봄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였고요. 근데 저자는 이 강요된 안정으로는 결코 노인의 심신이 안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던 그런 돌봄의 방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착하고 좋은 돌봄이라고 당시엔 불렀지만 노인을 누워만 있게 한다는 거는 결국 노인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욕창을 만들던 그냥 그런 돌봄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는 항상 그 노인들이 조금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이 저자가 고민을 했다고 해요. 대체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의사 간호사나 이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서 더는 회복이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오게 된 곳이었는데 왜 우리 시설에 와서 기운을 차릴까? 를 곰곰이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 이제 돌봄을 같이 한 아주머니들을 자세히 살펴본 거죠. 근데 병원에는 없지만 우리 시설에만 있는 게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건 딱히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병원에서는 하지만 우리 시설 직원들은 하지 않는 게 뭐지? 로 생각을 해봤더니 노인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다는

0: 식이었다고 해요. 그게 노인들을 결국 기운나게 했구나 하는 걸이 저자가 깨닫게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지금
1: 네.
0: 2026년까지 이어지는 저자의 돌봄론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게 다야 할수 있지만, 이 단순한 것을 실천하려면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낭독은 바로 이 어떻게 노인 돌봄에 창조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1: 네.
0: 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진짜 두근두근해지는데요. 이 책을 읽는데도 계속 궁금한 게 너무
0: 그죠.
1: 많아지고.
0: 되게 한편의 영화처럼
1: 네.
0: 펼쳐지는.
1: 그러면 낭독 통해서 그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든 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따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욕을 거부하는 노인은 정말 많습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목욕이 싫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씻겨주는 목욕을 싫어하는 거예요. 더욱이 특수 목욕이나 기계욕은 정말 무섭습니다. 돌보는 이가 직접 해보면 금방 알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목욕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아 그렇습니까? 하고서 1년 내내 목욕을 안 시킬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면 신체적 청결함은 유지할 수 있어도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상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노인과 돌보는 이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를 잃게 됩니다. 특히 인지증이 있는 노인들은 왜 목욕을 하는지, 돌보는 이가 왜 목욕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당한다는 느낌만 남아있기 때문에 차분히 목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이 싫어하지 않고 목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을 이용합니다.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때로 노인을 속이기도 합니다. 개호복지사 이시희 씨는 목욕하기 싫어하는 할아버지의 집에 흰 가운을 입고 갑니다. 가족이나 헬퍼가 씻겨주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의사처럼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시희 씨는 저는 의사입니다. 목욕하면 좋아지니 목욕합시다. 라고 잘 권유해서 할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다 벗고 같이 욕조에 들어갑니다. 의사가 목욕을 시켜주니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저는 이것을 코스프레 돌봄이라 부르고 있지요.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주간보호센터나 시설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다고 합시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야 해. 애가 울고 있어. 라고 하소연합니다. 물론 할머니의 자녀는 이미 어엿한 성인입니다. 하지만 그걸 설득해봤자 오히려 역효과이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약을 먹여서 그런 할머니를 얌전하게 만드는 돌봄 현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약을 먹이면 이런 문제 행동조차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효가 과하게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나옵니다. 며칠씩 다리에 힘이 풀려 있다가 쉽게 넘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먹은 노인은 아, 약을 탔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흐릿해지니까요. 그러면 노인의 불신은 약을 처방한 의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약을 먹인 돌봄 종사자를 향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좋은 돌봄을 하겠다는 건 애당초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물 같은 화학물질로 노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설득하거나 힘으로 붙잡아 두지 않는 대신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나아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로 노인이 정말로 호소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치매 돌봄이 시작되고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0: 허회경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미요시 하루키의 책 두근두근 노인 돌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조력,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었네요.
1: 여기서 코스프레 돌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0: 네.
1: 부분이 정확한 예시인 것 같아요.
0: 그쵸.
1: 대체로 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조금 더 따르는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0: 네.
1: 가운을 입고 이 돌봄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면 제가 의사다. 그럼 의사가 나를 목욕시켜주네에 기뻐하면서 그걸
0: 네.
1: 받아들이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예시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진 않았는데 집에 가야 된다. 아이들이
0: 네.
1: 울고 있다 하고 하는 할머니의 사례는 어떻게 이 책에서 돌봄을 하냐면 여기 있으셔야 돼요. 집에 가실 수 없어요라고 설득하는 건이 창조력과 상상력이 없는
0: 네.
1: 방식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같이 갈까요? 하고 손을 잡고 시설의 복도를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는다고 해요. 그러면 할머니 표정에 점점 여유가 생기고 또 주변에서 말 거는 다른 이제 동료들에게 말도 거시고 이렇게
0: 네.
1: 하면은 할머니 방 앞으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다녀와서 다음에 그럼 또 산책해요 하면 할머니가 조용히 또 자기 침대로 돌아가는 그런 예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지증 환자들은 오직 순간순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0: 네.
1: 분명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같이 나섰던 길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산책

0: 다음에 또 합시다 하면, 아, 내가 산책하던 중이었구나 하면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실 치매가 있는 사람의 말을 정정하려고 하는 건
1: 네.
0: 이 환자에게 맞춤한 이 돌봄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말로 자신의 상황 안에서 이것이
1: 네.
0: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호소를 하는 건데
1: 그쵸.
0: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시설이에요라고 하는 말은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로 전하고 싶어 하는 게 뭐지? 이 사람이 지금 왜이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를 생각해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다 하면서 저자가 중국의 오래된 불교 격언을 빌려서
1: 네.
0: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한다. 라는 격언을 인용을 하면서요. 달이 참 곱다 하면서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가리키는 사람에게 그 손가락만 보고, 아, 손을 안 씻었네. 손을 씻겨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돌봄 방식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되묻고 있어요.
1: 굉장히 이 돌봄 방식을 지금 책을 통해서 접하니까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대하면서도 조금 여유를 잃지 않는 느낌이 있네요. 믿음
0: 맞아요.
1: 같은 거.
0: 맞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처음 일하게 된 그곳에 같이 일하던 동료
1: 네.
0: 아주머니들이 특별했던 점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맞춤 방식으로 돌봄을 했던 거죠. 이 노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 단순해 보이는 말 한마디
1: 네.
0: 안에 이런 창조력, 상상력, 그리고 연기력까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1: 진짜.
0: 있어요.
1: 맞아요. 책에 보니까 러시아에 가겠다는 사례도 있고 되게 많네요. 지금
0: 맞아요.
1: 이런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0: 그래서 아, 그 사례에서도 아, 지금 러시아는 잠시 자리를 비웠대요 하는 아, 러시아
1: 네.
0: 지금은 없대라고 하면서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는 사례가
1: 그러니까,
0: 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치매가 있는 사람은 100명을 돌봐도 101명째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 아.
0: 같은 사람도 낮과 밤이 다르고
1: 네.
0: 불과 5분 전과 후가 다르고 그래서 정해진 돌봄 방식이란 게 사실 있을 수가 없고요. 근데 다만 시간의 흐름이 멈춰서
1: 네.
0: 지금 지금 지금만 있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감각에 맞춰서 이 돌봄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식은 아닌가 하고 묻고 있어요.
1: 정말 맞춤 돌봄 맞네요.
0: 네.
1: 여기 이런 것도 정말 대화를 한다는 것이, 아,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게, 보니까 지금 1927년이요. 아, 나도 1927년생이에요 하면서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그게
0: 맞아요.
1: 귀한 것인가가 여기 하나의 에피소드에도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가까운 기억부터 지워지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먼 기억은 더 디테일하게 또 기억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1: 그쵸.
0: 그런 이야기들이 책 전반에 걸쳐서 나와서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와닿는데
1: 네.
0: 돌봄을 하는 이들은 생각하는 지팡이다.
1: 생각하는 지팡이다.
0: 네. 노인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몸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전바, 지팡이가 되어주는
1: 네.
0: 역할인데 생각하는 지팡이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들게 해주는 게 노인 돌봄의 이유여야 되지 않는가를 물어요. 그래서 이 책의 처음에 낭독했던 글처럼 사실은 사회를 바꾼다는 게이 돌봄 현장에 있지 않을까라고
1: 네.
0: 했었잖아요. 이게 그런 내가 살아있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없는 게 비단 노인만이 아니라, 물론 일본 사회를 예로 들지만 어린 시절의 학대라든지 학교 내에 만연한 괴롭힘이라든지
1: 그렇죠.
0: 직장에서 안 좋은 관계로 우울증에 내몰린 사람들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좋은 돌봄 현장에는 이런 현대인의 문제에 응답할 수 있는 좋은 답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해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내 눈앞에 노인이 사회라고 했는지
1: 네.
0: 그 시작과 끝이 맞물리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이 노인 돌봄, 꼭 노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거나 돌봄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이
0: 맞아요.
1: 책 열어보면 좀 힘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신선하게 느낀 그 대목처럼
1: 네.
0: 이것을 너무 진중한 논의로 끌고 가기보다 저자의 이 돌봄론의 사실 핵심이 그렇잖아요. 상상력, 창조력, 연기력에 있다는 것은
1: 그렇죠.
0: 왜 두근두근이라는 말을 붙였는지도 이해가 되고 결국 복지라는 것의 전체적인 방향이 내가 살아있어서 괜찮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방향이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책입니다.
1: 그큰 북극성 같은 그 메시지를 주네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일 용기를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희은 악뮤가 부른 나무, 그리고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제철 산문 김신지 작가님이 골라오신 책은 미요시 하루키의 두근두근 노인 돌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책 얘기 들으시고 와 바로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책 읽고 나서 이 관심을 좀 계속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1: 이 일본 작가의 책을 소개했으니 그러면 네. 한국의 책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연결 도서로 떠오른 것은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 1, 2권이 있어요.
0: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
1: 네. 오. 이 인스타툰 펀제이시툰으로 유명한 네. 그 엄유진 작가님이 네. 쓰고 그린 만화인데요. 이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네. 담고 있어요. 그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가 이 순간만을 살게 된 그 엄마를 뜻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하면서 뇌졸중으로 좀 몸이 불편해지거나 혹은 네. 치매에 걸리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사실 노인들을 가장 기운 빠지게 하는.
0: 맞아요.
1: 왜냐하면 이제는 끝인 것처럼 말하는 인식들 때문에 사실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금 방금 이야기한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 같은 책도 앞에 풀어진 이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비탄에 빠진 분위기가 등장을 할 것 네. 같잖아요. 근데 워낙 농담과 유머를 좋아하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네. 그 병에 적응해 나가는지 그래서 가족들의 울고 웃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되게 아름다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를 꽃고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0: 이런 꽃고독도 좋습니다.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할 때 또 신지 작가님에게 던져주신 그 다음 또 책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산책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라면 이제 8월 이제 약간 하반기로 접어드니까
1: 제가 가을 바람과 함께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0: 그러네요, 진짜. 근데 네. 가을을 논하기에 아직 8월은 너무 이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요.
1: 네.
0: 마음은 조금 더 선선해졌으면 좋겠다 바라게 됩니다.
1: 네, 어차피 좀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제철 산문을 들고 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좋네요. 네. 우리의 책으로라도 미리 좀.
1: 아니면 꽁꽁 얼려버리라.
0: 과하게 완전 냉동 상태의 책으로 어떤 것일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승환의 화양연화 오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달력의 빨간 숫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덩달아서 행복 지수도 올라갑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기에 얼른 연결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매주 주말이 3일이면 정말 좋겠다 이런 행복한 꿈을 꾸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 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밤이네요. 바다님이 기분 좋은 만큼 정승재의 경청, 오늘은 더 힘차게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태연의 위크엔드 들으면서 8월 14일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원래도 금요일 밤은 좀 특별하잖아요. 일찍 잠들기 좀 아쉽기도 하고, 왜? 곧 주말이니까. 그런데, 와, 주말에다가 더하기 하루가 더 있네요. 쉬는 날이. 얼마나 좋아요. 주말은 은근히 금방 가는데, 그쵸? 그런데 3일을 쉬면 하루는 친구 만나고 또 하루는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또 나머지 하루는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도 또쓸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3일이니까 여행도 떠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는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라서 분명히 저 이번 연휴 때 성적을 올려야 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할 겁니다. 며칠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잠시 힘듦을 내려놓으시고 같이 수다 떨면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45 문자.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들고요. 반디앤 메시지는 당연히 무료고요. 알고 계시죠? 오늘은 금요일 밤이네요. 좋은 음악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케이신인가 함께하는 이 노래를 들어요. 바다에 관련된 주옥 같은 노래가 파도처럼 밀려들 겁니다. 준비 단단히 해주시고요. 잠시 후 함께 즐겨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우린 그걸 팁이라고 불러요 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연휴잖아요. 이런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와, 좋은 영화 한 편쯤 멋지게 보고 막 이렇게 개운한 느낌으로 탁 그 자막 올라간다 그러나 그거 쫙 그 배우 이름 탁 올라가고 막 이렇게 스텝 이름 올라가고 탁 그러면 한동안 탁 일어서질 못하는 그 아름다운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 그런데 OTT에서 영화 목록만 보는데 3시간째 고르고 고르고

다가 지쳐서 이제 꺼버리고 그냥 휴대폰으로 쇼츠 보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고르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신상품을 출시할 때 기업에서 색깔 종류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안 팔린대요. 그래서 두개 정도나 세개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휴대전화도 출시하면 보통 색깔이 한세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일부러 조금 만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뭘 볼지 고르느라고 시간 낭비하게 돼요. 이런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이 시간에는 이거 틀어주고 다음 시간에는 저거 틀어주고 이렇게 쭉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우, 그러면 고를 필요도 없이 그냥 보면 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남겼더니 그 밑에 댓글에 님아, 텔레비전 영화 채널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린 그런 시스템을 옛날부터 TV라고 불러요.

아주 웅장한 노래, 펫분의 The Exodus Song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주말의 명화 시작할 때, 이렇게 촥, 시그널 음악으로 쓰였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웅장하죠, 그쵸? OTT 서비스 중에 아주 유명한 거. 맞아요, 거기. 그거 아시죠? 거기에 실제로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24시간 동안 콘텐츠가 방송되는 채널을 운영해 볼까? 이런 느낌. 그럼 진짜 편성표가 생기겠죠. 텔레비전처럼. 텔레비전은 예전부터 있던 전통적인 미디어고, OTT는 새로 생겨난 서비스인데,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걸볼수 있다라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였는데, 그런데도 예전에 그 텔레비전 형식, 불편했던 그 형식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게참 인상적인 얘기죠. 뭘 볼지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선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얘기랑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선 이어폰의 시대잖아요. 어느 날줄 이어폰을 보고, 신문물이다. 어떻게 충전을 안 해도 되고, 와, 잃어버릴 염려도 크게 안 해도 되고, 감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생각의 재료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번 연휴를 집에서 보내는 바다님들은 3일 동안 뭘 볼지 결정을 하셨습니까? 또 고르는데 몇 시간 또 고르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 안 골라도 되게 제가 직접 선곡한 노래입니다. 라이즈의 노래입니다. Love 119.

어려운 것 빼고는 무엇이든 다 물어봅니다. DJ 생선님의 질문을 덥석하고 물면 선물이 우수수 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맛있는 여름 음식에 대한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음식과 아주 관련이 깊은 단어 몇 개를 얘기해 드릴 건데요. 그걸 잘 듣고 어떤 음식인지 정답을 유추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쉬워지니까 빨리 맞힐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잘 모를 때 딱 올리면 그거 당첨되기 쉬우니까 첫 번째 힌트 듣고 맞추면 무조건 당첨입니다. 첫 번째 힌트 두 줄. 어? 한 줄도 아니고 세 줄도 아니고 두 줄. 무슨 음식일까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강원도. 강원도에 뭐가 유명한지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입니다. 하모니카. 아쉽습니다. 쉬워졌습니다. 마지막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수염입니다. 수염. 와, 정답 나왔죠.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노래입니다. 팝콘.

도경수의 팝콘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여름 음식에 관한 퀴즈였어요. 힌트를 단계별로 드렸는데 강원도에서 이게 참 유명하고요. 이걸 먹는 모습이 하모니카 부는 것 같고 수염도 났고. 맞습니다. 정답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그럼 힌트 중에서 두 줄이 뭐냐고요? 와, 이런 동요가 있는데 옥수수알 길게 두줄 남겨가지고 우리 아기 하모니카 불고 있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힌트는 두 줄이었습니다. 찰 옥수수, 초당 옥수수, 옥수수 종류도 많은데 찰과 초당이 합쳐진 것도 있나? 찰옥수수 되게 맛있잖아요. 거기에 단맛까지 있으면 참 맛있으니까, 그죠? 오늘도 네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당첨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내 이름, 내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싶으면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K씨님 오시면 여쭤봐야겠어요. 옥수수 좋아하시는지, 우리 김밥이 최애 음식이라고 한두 알만 드신다라는.

새파란 빛깔은 청량함을 더해주고요. 쏴쏴 하는 파도 소리도 안정감을 주죠. 백사장 모래는 발가락을 간지리고 소금기 가득한 냄새도 있는 곳. 이처럼 바다는 우리의 오감을 기꺼이 만족시킵니다. 오늘은

0: 바다 하면 생각나는 노래, 바다에서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우리 바다님들과 나누고 싶은 노래와 함께합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우리 바다님들은 듣고 계시고 제가 생선이라면 금요일에 코너지기자 파도를 담당하고 계신 케이씨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우.
1: 파도 케이씨입니다.
0: 파도예요.
1: 네.
0: 파도님 나오셨어요. 우리 방금 바다님들이랑 네. 옥수수 얘기했는데 옥수수 좋아하세요?
1: 아,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네. 사랑해요. 옥수수.
0: 아, 사랑해요. 정말. 네. 김밥 좋아하시잖아요. 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김밥이 더 맛있긴 하죠.
1: 여름엔 옥수수.
0: 여름엔 옥수수 좋아하세요?
1: 네, 옥수수 좋아요.
0: 옥수수를 어떻게 드셔요?
1: 옥수수요? 끝에를 예. 일단 아가가가 다 와고 먹어서 손잡이를 만들고 그러고 아가가가 계속 먹어요.
0: 아, 양 끝에를 그 들고 이렇게.
1: 네.
0: 아, 그게 더 편하겠구나.
1: 끝에를 아가가가 해가지고
0: 예.
1: 손잡이 만들어서 먹어요.
0: 진짜로 진짜로.
1: 네.
0: 그거를 어떤 분들은 하나씩 손가락으로 떼서 먹는데 그러면 맛이 안 난다? 그렇게 이로 이렇게 우정
1: 그러니까,
0: 먹어야 되는데
1: 그 중간에 그 즙 같은 게 나오잖아요.
0: 즙 나오지.
1: 그런 거 이렇게 쭉쭉 먹어줘야 되죠.
0: 그렇죠.
1: 아 너무 먹고 싶다.
0: 그리고 어떤 거 완전 탱탱 막 그 막 이렇게 탱탱한 거 좋으세요? 약간 쪼글거리는 게 약간 들어 있는 거 좋아하세요?
1: 아, 전 완전 탱탱한 거.
0: 아,
1: 그래서
0: 좋아하세요?
1: 전 약간 그 살짝 까만 옥수수 있잖아요. 노란 옥수수 말고
0: 그거는 너무
1: 탱탱하잖아요.
0: 단맛이 없는데?
1: 전 그것도 좋아요.
0: 그게 찰옥수수인가요?
1: 네,
0: 그거 좋아요. 거 좋아하시는구나.
1: 약간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이비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0: 있죠.
1: 그,
0: 아, 있어요.
1: 색깔.
0: 맞아요.
1: 그거 너무 좋아요.
0: 수염이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1: 너무 맛있어.
0: 편의점에서 옥수수 이렇게 그 비닐에 들어있는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1: 못 먹어봤어요.
0: 저도 안 먹어보다가 최근에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1: 진짜요? 무슨 맛이에요?
0: 거기에 군 옥수수 판다 그러면 군 옥수수를 딱 사서 그냥 네. 먹으면 맛없어요. 그게 냉장고 칸에 있거든요.
1: 신나.
0: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셔야 돼요. 그런데 먹으면 진짜
1: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진짜
1: 신나.
0: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1: 맛있다.
0: 가운데 있는 심까지 먹고 싶을 만큼 맛있어요.
1: 진짜요?
0: 진짜 그래서 저 깜짝 놀랐네요. 정말.
1: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진짜로.
0: 예, 그래야 됩니다. 정말. 옥수수가 여름의 별미라면 여름하면 바로 떠오르는 여름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역시 오늘의 주제인 바다입니다. 바다에 관련된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주제를 결정하는 데 영감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지수 바다님이 보내주셨어요. 경청에서 바다가 되고 나서 보니까 바다에 관련된 노래가 참 많네요. 사람들은 바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 바다 좋아하세요?
1: 저 바다 좋아해요.
0: 산, 바다. 하나, 둘, 셋.
1: 바다!
0: 바다. 맞아. 바다가 참 좋아.
1: 바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물을 그냥 다 좋아해서.
0: 아, 수영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1: 수영도 좋아하고. 맞아, 전 물만 보면 그냥 진짜 막 헥헥거려요. 물개처럼 진짜. 막 너무 좋아서.
0: 네. 그렇구나. 바다에 해수욕도 하세요?
1: 해수욕도 하죠.
0: 수영을 하세요?
1: 수영도 해요.
0: 오, 진짜.
1: 네, 수영도 하고, 근데 이제 거의 그냥 튜브 위에, 이제 그냥 그.
0: 누워있어요?
1: 네, 넉실넉실 거리는 걸 좋아해요.
0: 그러니까 발 올려서.
1: 네.
0: 아, 그거 좋아하시죠?
1: 그냥 거기에 맡겨서, 그냥 그 파도 타는 거.
0: 그러니까, 수영을 좋아하니까. 저 같은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무서워서 못해요.
1: 진짜요?
0: 파도에 뒤집어지면 저는 곧바로 안녕 할 수 있잖아요.
1: 아니죠.
0: 그래요.
1: 그 몸은 떠요. 사람이 힘 빼면 몸이 뜨잖아요.
0: 힘을 주게 되죠. 저처럼 그
1: 모르는 못하는 사람은
0: 못하는 사람은 힘 주지. 그러면 저기서 그 바다의 왕자님이 저를 향해서 구호해 주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1: 저 멀리에서 안전 요원이 이제 삐삐 하면서.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바다를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0: 맞아.
1: 이게 파도풀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계속 바람을 부는 것도 아닌데 계속 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다 보면 생각도 뭔가 정리가 되고 그냥 뭔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인 것 같긴 해요.
0: 밤바다도 괜찮은데.
1: 밤바다 너무
0: 밤바다에서
1: 좋죠.
0: 밤바다에서
1: 시드 같은
0: 살짝 그 조명이 맞아요. 저쪽에 살짝인데 거기에 살짝 악보 기타 악보가 보일랑 말랑할 때 기타 탁 이렇게 딱 아르페지오로 하나씩 딱 띵기면
1: 땡땡땡땡 이렇게
0: 나 거기에 그냥 파도 소리가 쭈
1: 쭉에 껍질 먹고 캠파이어 해야 되죠 그럼.
0: 아 캠파이어 캠파이어도 너무 좋죠 정말.

0: 아마 제가 작년에 제가 1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10주년 때 팬분들이랑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그 10년 전에 이제 케이시라는 가수를 아무도 모를 때
1: 예.
0: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버스킹을 했었거든요. 앰프 한개 들고.
1: 아, 그 느낌 다시 한번
0: 네, 그때
1: 해보려고.
0: 이제 10주년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전국을 한번 돌자 해가지고 그때도 아마 부산에 한번 갔었어요. 작년에.
1: 무명일 때
0: 네.
1: 버스킹 하시는 분들
0: 네.
1: 많잖아요.
0: 많죠.
1: 그거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서 하시는 거예요?
0: 그쵸. 노래를
1: 그렇구나.
0: 하는 거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좋고 행복한데 그 와중에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제 노랫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춰서 또 시간을 내서 나를 봐주는
1: 앉아서
0: 게,
1: 딱 있으면 그게 딱 노래하면서도 보일 거 아니에요.
0: 느껴지잖아요.
1: 그
0: 그리고
1: 느낌이
0: 막,
1: 너무
0: 막, 그리고 또
1: 좋구나.
0: 그 시간을 잘 즐기시는 거 보면
1: 네.
0: 너무 행복해요.
1: 그쵸. 진짜 그 버스킹만의 그 느낌이 있을 거야. 화려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0: 그쵸. 막
1: 그쵸?
0: 음향이 막 엄청 좋진 않더라도
1: 맞아.
0: 거기서는 대체할 수 없는, 만약 바다에서 버스킹을 하잖아요? 그럼 파도 소리가 이미 제 노래를 도와주고 있고 이러니까 그냥 분위기가 이미 다한 느낌?
1: 우리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면 유럽에
0: 네.
1: 그렇게 노래를 버스킹을 하시면
0: 오.
1: 제가
0: 네.
1: 그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한 2유로 정도씩 이렇게 제가 싹
0: 아니,
1: 거둘게요.
0: 우리 여행 비자로 가는 거잖아. 그 돈을 벌면 안
1: 아, 안
0: 돼요.
1: 되는구나. 큰일
0: 안
1: 나겠다.
0: 되지, 안
1: 안 되지,
0: 되죠.
1: 안
0: 안
1: 되지. 아, 안
0: 돼요.
1: 되네.
0: 여행비자. 거기 벌면 또 거기 어디 딴데 이제 기부하고 오면 안 되죠.
1: 아, 기부하고 올까요? 너무
0: 저
1: 좋습니다.
0: 여행비자로 가는 거잖아요.
1: 여행비자로.
0: 여행비자. 돈을
1: 그것도
0: 벌면 안 돼요.
1: 여행비자도 아니고 아마 90일
0: 그러니까
1: 체류로
0: 그런 걸로 가는
1: 그걸로 갈 테니까.
0: 거라서
1: 그러면 안 되겠다,
0: 안 돼, 안
1: 그죠?
0: 돼. 돈을 벌면 안 돼요.
1: 일단 돈안 버는 걸로 하겠습니다. 버스킹 할때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0: 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뭔가 어울리는 노래들도 막 불러요. 뭐
1: 진짜.
0: 바다에 가서 부르는 건 바다에 관련된 노래도 부르고 계절에 관련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것
1: 남자 노래도 부르세요?
0: 같아요. 남자
1: 남자 노래.
0: 노래 좋아해요. 남자 노래.
1: 진짜.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노래를 오늘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10cm님의
1: 예.
0: 콘서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
1: 어.
0: 들으면 그냥 그 바다 앞에서 조그만하게 버스킹 하던 그 기억들이 생각나요.
1: 왜? 이 노래를 하셨었어요?
0: 아니요, 이 노래 그 가사가 이건 세상에서 가장 뭔가 작은 너만을 위한 뭐 조그만한 콘서트다, 콘서트다 약간 이런 느낌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 상황이랑 그게 맞아서.
1: 그러면 이분이 그 여자친구 있을 때 만든 노래네. 그때는
0: 그러니까.
1: 그뭐 봄이 좋냐라는 노래에서는 다 헤어지라 그래놓고 자기는
0: 아니,
1: 만났네요.
0: 선생님 봐봐요. 그
1: 예.
0: 노래가 다 현실을 그때그때를 반영할 수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1: 그래요?
0: 상상할 수도 있고. 이거 다 믿으시면
1: 그렇구나.
0: 어떡해요, 선생님?
1: 그래요? 반성하겠습니다. 바다에서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 첫 번째 곡, 10cm의 노래입니다. 콘서트 들어볼게요.

0: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라는 가사로 끝났던 10cm의 콘서트라는 노래네요.
1: 맞아요.
0: 좋다. 역시 10cm님의 그 독특한 느낌이 있어. 그쵸? 이
1: 그쵸.
0: 노래도.
1: 맞아요.
0: 그렇게 개성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10cm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은 노래가 바다에서의 버스킹 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었던 노래였다면,
1: 네.
0: 이번에는 바다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상하게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를
1: 맞아요.
0: 가져오셨다고요.
1: 저는 그 빈님의
0: 예.
1: I do라는 노래 있죠. I do, I do.
0: 그막 이렇게
1: 영원히 함께
0: 막
1: 하겠다.
0: 박수치면서
1: 맞아요.
0: 했던
1: 저는
0: 거죠?
1: 뭔가 이 노래만
0: 예.
1: 들으면, 아,
0: 바다 생각이
1: 뭔가
0: 나요?
1: 바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뭔가 이 빈님이 청량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바다 생각이 나요. 이 I do, I do. I
0: B
1: do, I
0: 좋아하셨어요?
1: do. 그럼요. 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0: B.
1: 네. 세븐이냐, 비냐, 약간 파가 날리긴 했었는데.
0: 그때 한창 그랬어요. 그쵸?
1: 그쵸. 저는 비님 파였던 것 같아요.
0: B의 매력이 있다면?
1: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하세요.
0: 그쵸?
1: 그리고 키가 큰데 춤을 잘 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0: 그래요?
1: 왜? 네. 근데 그 추시잖아요.
0: 그러니까. 춤도 되게 멋있게 추는 것 같아.
1: 그러니까요.
0: 그쵸?
1: 약간 좀 멋있어요.
0: 멋있어요. 멋있는 비님의 I do라는 노래. 비님이 선캡을 쓰고 무대에 올랐던 적이
1: 그래서 여름을
0: 있잖아요.
1: 생각하나 봐요,
0: 그런가
1: 제가.
0: 보다. 비님도 아주 청량한 느낌의 비님. 좋아요. 바다에 놀러 갈때좀 이렇게 다들 편한 복장으로 가는 것 같아도 조금
1: 그쵸.
0: 이렇게 신경 쓰는, 공항이랑 비슷한 것 같아. 좀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1: 꾸안꾸.
0: 그치, 꾸안꾸.
1: 내가
0: 너무
1: 꾸민
0: 꾸미면
1: 걸,
0: 이상하잖아.
1: 왜냐면 내가 그만큼 설렌 걸 들키는 기분이거든요.
0: 아,
1: 내가
0: 정말.
1: 막 꾸미면, 야야, 쟤 신났네, 들떴네 싶은 게 들키잖아요.
0: 좀 신나 보이면 어때요, 근데?
1: 근데 이제 그거를, 난 원래 여행 뭐 맨날 가지, 뭐 이런 거 자주 가니까 난 별로 안 들떠,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사람들이 꾸안꾸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0: 바다에 도착했어요. 저쪽에 좀 날이 너무 더워.
1: 네.
0: 빨리 들어가고는 싶긴 해.
1: 네.
0: 그런데 좋아하는 옥수수와 감자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왔어.
1: 먹어야지.
0: 뭔가를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지구축을 해야 돼.
1: 네.
0: 그런데 여기 보니까 8만 원이래. 여기 그 저기
1: 선베드 같은
0: 에 거긴
1: 거,
0: 8만 원이래. 예.
1: 파라솔.
0: 그리고 조그만 살짝 천막 하나 아주 조그맣게 했는데 거기는 5만 원이야.
1: 네.
0: 그렇게 돈을 좀 쓰시는 플렉스를 하시는 편이세요, 바다에서? 아니면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1: 그
0: 이렇게 하시는
1: 누구랑
0: 편이야?
1: 놀러 갔냐 다른 것 같아요. 만약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어른이 좀 속해
0: 아,
1: 있다
0: 그러면
1: 싶으면
0: 좀,
1: 무조건 이제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0: 그렇게
1: 왜냐면
0: 하고.
1: 우리는 바다에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바다에서
0: 그렇지.
1: 계속 놀고 바로 집에
0: 기다려야
1: 가자 하고
0: 되니까.
1: 이제 집에 갈 텐데, 이제 부모님이면 어쨌든 좀 기다리셔야 될거 아니에요.
0: 그쵸.
1: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노시지도 않고 이제 뭐 저희가 노는 걸또 지켜보시기도 하고
0: 그쵸.
1: 또 독서도 하시고 막 약간 이렇게 하려면 편하게 있고, 근데 뭐 친구들끼리 있으면 그냥,
0: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
1: 그냥
0: 가시는구나.
1: 뭐 필요해? 우산이나 하나 피면 되지. 약간
0: 진짜?
1: 이런. 네.
0: 그럼 거의 친구들 중에서도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들어가는 부류가
1: 맞아요.
0: 있으면 들어가는 부류네요.
1: 들어가는 부류고, 무조건 저희 약간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물 무서워요. 한 여섯 명,
0: 그러니까.
1: 대여섯 명 모이잖아요?
0: 한
1: 그럼
0: 명은
1: 걔

0: 비의 노래 I do. 코니 프랜시스의 노래 Stupid Cupid. 야, 이 노래는 정말 유명한 노래. 딱 들으니까 알겠네요. 띠디디다
1: 땅땅땅땅땅땅땅
0: 하는 거. 띠디디다. 그러니까 Stupid.
1: 너무 좋잖아요.
0: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리석은 Cupid 뭐 이렇게 해야 되나?
1: 아, 맞아요.
0: 그쵸?
1: Stupid Cupid? Stop picking on me. 뭔가 나를 찔러보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0: 아, 그래요? 찔러보지 마.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구나. 누가 빡 찔렀나 보네. 아팠겠네요.
1: 아, 아팠겠네. 누가 젓가락을 들고 다녔나
0: 어떡해.
1: 봐.
0: 그러게. 아까 소개해드린 바다님의 사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다를 생각할 때좀 떠올리는 감정, 이미지, 이게 사람마다 좀 많이 다양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나는 좀 저게 좀 아쉬워. 그좀 바닷가에 이렇게 햄버거나 이렇게 음료나 이런 카페, 파스타 같은 거좀 파는
1: 네.
0: 그런 게좀 바닷가 모래 좀 근처에 좀 뭐가 있었으면,
1: 아, 모래 사장에
0: 예, 그런
1: 있으면,
0: 게좀
1: 오,
0: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그쵸.
0: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그쵸?
1: 맞아요. 우리는 막다발 털고, 바람
0: 그러니까.
1: 슉슉 해가지고, 모래 다 털고서는 밖으로
0: 한참
1: 나가서야
0: 나가면
1: 되잖아요.
0: 샤워실 남, 샤워실 여 있고,
1: 그러니까요.
0: 그쵸?
1: 뭔가, 근데 막 우리가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면,
0: 예.
1: 막 이렇게 수영하다가도 나와가지고, 그런
0: 주스
1: 모래사장에,
0: 마시고.
1: 모래사장에서 그냥 햄버거 한개 마시고 서서, 그런 거 먹고 하는데,
0: 그러니까 그게 참 낭만적이고 좋은데
1: 뭔가 그런
0: 그게
1: 법이 안 되는
0: 없어. 그리고
1: 건가?
0: 저거밖에 없어요. 그 화살 던져서
1: 풍선
0: 풍풍성
1: 던져가지고,
0: 그런 거 있고.
1: 곰인형! 그거 다
0: 그래.
1: 여자친구 따준 다음 헤어지면 그거 알죠? 그 수거, 옷 수거함 옆에 곰인형이 처량하게 이렇게 버려져 있잖아. 알지? 다 남자친구가 준 거. 그런 걸로 이제 다트 던지기 해가지고, 아, 우리 대천에서 저거 뽑아줬지.
0: 대천에서
1: 한 다음에 이제 헤어지면?
0: 버려요?
1: 버려, 버려. 그리고
0: 아
1: 그
0: 진짜
1: 애가
0: 헤어지면 버려요?
1: 꼬질꼬질해. 꼬질꼬질해. 그런 느낌.
0: 아 원래 버려요? 헤어지면?
1: 아니, 길 가다가 안 보셨어요, 선생님? 전길 가다가 옷
0: 예.
1: 수거함에 옆에 있는 그 처량한 곰인형을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0: 원래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그 떠올리기 싫어가지고 다 버리는 건가?
1: 그 약간 성향 차이긴 한건 같은데 거의 버리는 것 같아요. 꼭뭐 놔둬서 뭐예요?
0: 근데 그게 인형이 아니고 백이야.
1: 백이요? 아, 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
0: 어쩔 것 같아? 버릴
1: 아,
0: 것
1: 그럼, 아,
0: 같아요?
1: 근데
0: 아니면
1: 저는
0: 엄마
1: 그거,
0: 줄까 그냥?
1: 에이, 그것도 싫을 것 같고,
0: 네, 어떻게 해야
1: 그냥
0: 그러면?
1: 버려야죠, 뭐.
0: 진짜로?
1: 아니, 애초에 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내가 벌어서 사는 그런 기쁨으로 살겠어. 이런 주의거든요, 저는.
0: 진짜로?
1: 네.
0: 그래도 남자친구가 정성껏 이렇게
1: 그럼 나도
0: 사줬는데.
1: 내가 또 그만한 걸뭘 줘야 될것 같잖아요.

0: 아, 또
1: 부담스럽고,
0: 부담스럽구나.
1: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0: 네.
1: 너무 추억을 많이 남기지 말자, 주위.
0: 아, 그러면 만날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1: 뭘 주고, 뭔가 물건을 많이
0: 헤어질
1: 주고받은
0: 생각을
1: 적이
0: 하고
1: 없는 것 같아요.
0: 만나시는구나.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사람 일은 모르는
0: 알겠어.
1: 거니까. 꼭 물질적인 걸 주고받지 않는 것 같긴 해요.
0: 하지만 우리 바다님들은 이렇게 낭만적이십니다.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됐다고 바다님이 추천곡을 주셨어요. 70대 가수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를
1: 어머, 나
0: 부르신다고.
1: 내 미래인가 봐.
0: 그래요. 정미조님의 7번 국도. 이 노래를 1부의 문을 닫는 노래로 선택했고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지금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네, 저는 가수 케이시입니다.
1: 가수 케이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이 노래를 들어요라는 코너는요. 케이시님의 선곡에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좋은 음악 많이 듣는 아주 인기 있는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어떤 노래를 함께하고 계실까요?
2: 네, 오늘은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 하고 바다가 있습니다.
1: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 바다 이야기 많이 했는데 1부 마치면서 7번 국도라는 미래의 케이시님의 분위기가 나는 근데 약간 저 느낌이네요. 그 재즈 느낌.
2: 맞아요.
1: 막 그거 있잖아요.
2: 되게 담백한 느낌이.
1: 솔로 드럼 치는 거, 그죠? 그 느낌. 예, 그 느낌 너무 좋은. 7번 국도가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딱 그 바닷길인가 봐요.
2: 와, 멋지다.
1: 예, 동해안 푸른 바다를 끼고 달리는 그런 바다. 서쪽에서 자라나다가 처음 동해 바다를 보면 그렇대요. 어? 왜 바다가 파란색이지? 이렇대요. 원래 저쪽은 진짜 노란색, 황해라 그러잖아요. 누런색, 그쵸? 네. 그런데 야, 이렇게 새파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동해바다만 보다가 서해 쪽을 딱 넘어가면 뭐야? 왜 물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밀물, 썰물, 조수 간만에 차, 막 이런 거.
2: 진짜.
1: 맞아. 그런 거 딱 보면서 놀란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삼면이 바다. 이거 옛날에 지리 시간에도 항상 맞아요.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2: 네.
1: 근데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서해의 특성, 동해의 특성
2: 다 있는 게
1: 다 있잖아요. 남해는 섬들이 많은 또 특성이
2: 맞아요.
1: 있고. 어느 바다 좋아하세요?
2: 전 동해 좋아해요.
1: 동해.
2: 저는 해 뜨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 좋아해서 해 뜨는 거를 보러 동해를 많이 간 것 같아요. 기운 받으려고.
1: 기운 받으려고.
2: 갓 떠오른 해 기운.
1: 쫙 이렇게 빨갛게 쫙
2: 네.
1: 올라오는 그런 느낌. 정동진도 가보셨어요?
2: 정동진 안 가본 것 같아요.
1: 정동진이 왜 이름이 정동진인지 아세요?
2: 몰라요.
1: 모르죠?
2: 네.
1: 정동. 서울에 거기가 어디래더라? 광화문 쪽이랑 완전히 동쪽.
2: 완전.
1: 그래서 정동진 완전? 그런데요. 그거를 제가 정동진의 기차가 바로 바다 옆에 있거든요.
2: 그건 들어봤어요. 그렇죠. 역도 엄청 예쁘다고.
1: 맞아요.
2: 그 정동진 가서 보는 그 기차 여행이 있던데 유명한 게.
1: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사람 이름인 줄 알았지. 정동진 나와.
2: 정동남처럼요?
1: 그랬었던,
2: 멋지다.
1: 맞아요.
2: 오.
1: 너무 좋습니다. 아직은 방학인 학교가 대단히 많을 텐데 바다에서 추억을 쌓고 있는 바다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2: 진짜.
1: 해보고요. 바다님들은 바다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추천곡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0: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우와. 빠바밤.
0: 빠라밤.
1: 빠바밤. 오, 게임 같다.
0: 그러네요. 삐용삐용 소리 나는.
1: 바나나?
0: 레드벨벳의 노래예요. 파워 업. 아주 깜찍한 보컬들이네요.
1: 기분이 바로 상쾌해.
0: 그러네요. 약간 진짜 게임 소리가 막 나네요. 삐용삐용 이렇게. 원래 삐용삐용 그러면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꽤 많이 나는 소리잖아요.
1: 그래요?
0: 네. 삐용삐용 삐용삐용 하면서 좀 음악 옛날 음악 틀고 막
1: 맞아요.
0: 뽕짝이라 그러잖아요. 자, 다음 노래는, 와,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오. 이 노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죠.
1: 아! 가사는 모르지만 다들 아네.
0: 네. The Beach Boys, 아. Surfing USA.
1: 와, 서핑!
0: 맞아요.
1: 서핑하고 싶다, 해보고 싶어요.
0: 제가 괌인가 사이판에 그, 선셋 크루즈 탄 적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춤추고 그랬었던 기억이 맞아요. 나네요.
1: 와, 너무 예쁘다.
0: 그리고 리메이크 곡도 두 곡 추천을 해주셨어요. 남성 2인조 팀. 와, 듀스라고 아시죠?
1: 네.
0: 원래 듀스의 노래였어요. 여름 안에서를 최윤지 님이 다시 부르셨네요.

0: 안무 있잖아요, 그죠?
1: 그리고 내 곁에 눈비가 있어.
0: 아, 알죠.
2: 따따야. 어, 너무 좋다.
0: 오, 너무 좋아요.
2: 이번에도 리메이크 곡 하나가 더 있어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여름아 부탁해.
1: 짧은 머리 눈이 부신 그대를 채워 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지 않아요.
2: 원곡은 인디고의 노래래요. 여름아 부탁해를 볼빨간 사춘기가 다시 불렀습니다.
0: 와, 볼빨간 사춘기 노래 같아요, 진짜.
2: 어, 그렇죠. 딱 찰떡이죠. 다음 노래는 정승재에게 잘 어울리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바다에 기타를 들고 나타난 까만색 아이가 부르기 좋은 노래.
0: 까만색 아이.
3: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0: 우와.
2: 좋죠.
0: 어쿠스틱 느낌이네요. 그쵸?
2: 맞아요.
0: 원래 댄스곡 아니에요? 싹쓸이?
2: 맞아요.
0: 그쵸?
2: 맞아요. 댄스곡.
0: 아, 원곡을 만드셔서 이 어쿠스틱으로 또.

0: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까지.
1: 오, 너무 좋은데요? 좋죠. 기타 소리가 너무 좋다.
0: 기타 소리요?
1: 랄랄랄라당 할 때 너무 좋죠.
0: 맞아요. 기타 소리.
1: 너무 좋아요.
0: 이번에 기타 소리 좋아하시면 네.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노래 아세요?
1: 언제쯤 사랑을 나눌까요?
0: 아니요. 이번에 아직은 발표 안 된 곡인데 이번에 저의 신곡이거든요.
1: 아, 죄송합니다.
0: 아, 기타 소리 너무 좋습니다.
1: 아, 진짜요? 네. 너 직접 하셨어요?
0: 아, 아니요. 곧 한번 들어보세요.
1: 네네네. 꼭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0: 제가 알려드릴게요. 언제 나오는지.
1: 네.
0: 바다님들의 추천곡 중에서 다섯 곡을 미리 듣기로 살짝 만나봤습니다.
1: 다 너무 좋았다.
0: 바다에서 사랑도 피어나고 힘찬 기운도 얻고 서핑도 하고. 네. 서핑 해보셨어요?
1: 안 해봤어요.
0: 서핑이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1: 저 완전 서퍼인데 진짜. 서핑은 안 해봤는데.
0: 그 근데 마인드가, 어떻게 서퍼예요?
1: 마인드가.
0: 파도를 자유로운.
1: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0: 아니 그게 진짜 중독성 있대요.
1: 하고 싶어.
0: 저는 아니 하시면 되잖아요. 수영 잘하시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서핑이 그렇게 좋다고.
1: 진짜?
0: 예,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1: 도전해볼게요 진짜로.
0: 정말. 이번에는 케이시님이 또 가져온 바다 노래
1: 네.
0: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바다. 밤바다를 떠올렸다 그러면 여수 밤바다인가?
1: 여수 밤바다.
0: 예.
1: 를 생각하는데 예. 뭔가 이제 밤바다에 예.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0: 모닥불
1: 약간
0: 소리.
1: 살랑살랑.

0: 아, 그냥 기분 막 흥에 취해서 약간 살랑살랑 거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1: 정말 공부할 때 듣는 백색 소음 중에서
0: 네.
1: 모닥불 소리도 되게 유명하고
0: 그쵸,
1: 파도 소리도
0: 그쵸.
1: 유명하고
0: 그니까요.
1: 그쵸?
0: 네.
1: 귀뚜라미 소리도 유명하고
0: 그럼요.
1: 아 이런 건 진짜 음악이랑 너무 잘
0: 잘
1: 어울리는
0: 어울리잖아요.
1: 느낌.
0: 그래서 이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라는 노래가 있는데,
1: 예.
0: 약간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캠프파이어 우리끼리 하고,
1: 너무
0: 막 좋은 얘기,
1: 좋지.
0: 나쁜 얘기 다 하다가, 나중에 그 서로 우리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약간 살랑대는 그런 분위기.
1: 막 그러다가 보면 한 10시 너무 춥다? 야, 우리 들어가자. 그런다, 이제.
0: 그럼요,
1: 좀
0: 그럼요.
1: 추워.
0: 추워,
1: 10,
0: 추워.
1: 10시
0: 추워.
1: 넘으면 좀
0: 한강도 한
1: 추워.
0: 10시 되면 추워. 강바람, 밤바람이 차.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나 낭만인 줄 알지? 추워, 추워.
1: 잠깐 낭만이고,
0: 잠깐. 겨드랑이 이제
1: 그다음부터,
0: 손 넣고, 친구 무릎
1: 그러니까.
0: 같은데, 무릎 사이에 이제 무릎에 이제
1: 그리고,
0: 다, 발 넣고
1: 추워가지고
0: 해야
1: 또,
0: 돼.
1: 근데 추우면 뒤에 편의점 있으면 또 거기다 컵라면 먹는 재미도
0: 아유!
1: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컵라면 먹는
0: 꼭
1: 재미가 너무
0: 그렇게 내가
1: 좋아.
0: 먹는다고 할 때, 친구들이 안 먹는다고 해놓고,
1: 꼬마님만 달라 그러고.
0: 그러니까. 한 바퀴
1: 그쵸.
0: 돌으면 나 오면 없어, 이제.
1: 없어.
0: 진짜.
1: 또, 국물 막 마셔가지고 면밖에 안
0: 없어!
1: 남으면 비주얼 꽝이잖아요. 그런 친구들 있다?
0: 그니까요.
1: 아, 이러면서, 잠깐만, 아, 막 이러면서
0: 야, 또
1: 그거
0: 여기서
1: 다
0: 먹으니까
1: 마셔.
0: 맛있네! 막 이러면서. 에? 아까 안 먹는다고 했는데?
1: 그래.
0: 그런 느낌.
1: 아우, 진짜
0: 맞아요.
1: 그거 물 흐를까봐
0: 내가 조심히
1: 조심조심
0: 갔다
1: 거.
0: 왔는데. 내가 뜨거운 그 김을 얹고 왔는데.
1: 그래.
0: 진짜 똑같다. 사람
1: 아우,
0: 사는 게 역시 똑같아요. 그럼요.
1: 똑같아요. 뭐 사람 별거 있어요, 인생.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런데 진짜 모닥불 피워놓고 하는 것도 사실 바다에서 불 피우고 그러면 안 된대요.
0: 안 되죠. 폭죽놀이도 안 되고.
1: 그쵸?
0: 그러니까 불은 안 하는 건데.
1: 암튼 밤바다를 떠올리면서 선곡한 노래 빨리 얘기해 주세요.
0: 또 있어야죠? Dance the Night Away.
1: 아, 그거 얘기하셨어요?
0: 네.
1: 트와이스의 노래?
0: Twice의 Dance the Night Away.
1: 아,
0: 땅땅땅땅땅땅. 이 노래.
1: 얘기하셨죠?
0: 네.
1: 맞아요. 이한곡 가져오셨구나.
0: 네.
1: 암튼 밤바다에서의 추억. 저는 컵라면 먹는 추억, 추웠던 추억, 기타 쳤었던 추억 이런
0: 오.
1: 거 많이 생각이 납니다. 바다는 낮에 햇살이 참 부서질 때도 참 예쁘고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하는데 해가 지고 나면 또 좋은 점이 춥기 직전에는 약간 선선한 느낌.
0: 맞아요.
1: 그것도 참 좋아요. 그렇죠?
0: 기분이 좋죠.
1: 그러면 멀리서 또 들리는 또 이렇게 버스킹 소리까지 들리면
0: 맞아요.
1: 기분도 되게 좋고
0: 맞아요.
1: 파도 소리도 더잘 들리는 것 같고 낮이랑은 또 다른 낭만이 있는 밤바다가 아닌가. 그러다가 배고프면 뒤에서 그 형광등 켜져 있는 횟집 들어가가지고 그쵸?
0: 너무 맛있겠다.
1: 횟집 다 먹으면서
0: 조개구이집 이런
1: 조개구이도
0: 거.
1: 그 딱딱 소리 나면서 그쵸? 그 면장갑 끼고 그
0: 그럼요.
1: 아름다운 바다 내음을 느끼는 마음으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노래 듣죠? Dance the Night Away.

0: 정승재의 경청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트와이스의 노래 Dance the Night Away 들으셨습니다.
1: 오,
0: 상큼한 노래네요, 정말.
1: 그쵸.
0: 그쵸? 그렇습니다. 혹시 그 요술램프에서 지니가 나타났어요.
1: 네.
0: 우리 게이시 참 착한 우리 친구. 내가 손 하나 들어줄게요.
1: 오.
0: 바닷가로 데려다 줄 건데요. 어린이 때로 돌아가서 그때 친구들과 딱 하루만 어린이로 태어나게 해준대요.
1: 와.
0: 아니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로 돌아가게 해준대요. 아니면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게 해준대요.
1: 네.
0: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할래요? 지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1: 바다에서 뭘 할지?
0: 아니? 그때로 돌아가서 바다에서 하루 종일 놀수 있게 해주면
1: 네.
0: 언제적으로 돌아가서 놀고
1: 아,
0: 싶으세요?
1: 어린이, 청소년, 20대 이렇게 할게요.
0: 예.
1: 그럼 전 어린이로 가죠.
0: 어린이?
1: 어린이로 가서
0: 예.
1: 서핑을 배워서 서핑을 잘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0: 그딱 하루인데 그때 계속 그거 배울게요? 그래도 좀
1: 네.
0: 놀아야지.
1: 아니, 그래도 조금 더 키도 작고 제 팔다리가 좀더 짧으면 그 보드 위에서 조금 더 균형도 잘 잡고 하지 않을까요?
0: 진짜. 그래서 그걸 너무 배워보고
1: 해보고
0: 싶구나.
1: 싶어서.
0: 근데 지금도 안 늦었잖아요. 지금
1: 근데 부러긴
0: 배우세요.
1: 키가 너무 많이 컸고 팔다리도 너무 많이
0: 팔다리
1: 길어져가지고
0: 많이
1: 더
0: 길어요?
1: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균형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0: 아, 그렇구나.
1: 몰라, 그냥
0: 근데 긴
1: 생각해봤어요.
0: 팔을 이렇게 쫙 펼치면
1: 네.
0: 그 평균대 위에서 우리 체육 시간에 이루고 했었잖아요.
1: 아니, 근데 파도 위에서 버티는 건또 다르잖아요. 평균대는 멈춰 있잖아요, 선생님.
0: 아, 그래요? 멈춰 있는 게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 그럴
0: 저는
1: 수 있죠.
0: 골프는 안 좋아하지만,
1: 네.
0: 골프는 다 멈춰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치는 게
1: 어렵죠.
0: 어렵다면서요.
1: 그니까요.
0: 저는 2010년도에 한번 열심히, 그렇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저는 골프에는 그게 없는 것
1: 저는
0: 같아요.
1: 그냥 다 유행이라 그래서 안 했어요.
0: 아, 유행이라 그래서 안 했어요.
1: 전 유행을 잘안 따라가가지고.
0: 좋습니다.
1: 네.
0: 우리 어린이 때로 돌아가서 서핑을 배워보고
1: 해보고 싶어요,
0: 싶다라는
1: 진짜.
0: 우리 케이시님과 함께하고 있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제 두곡 남았네요,
1: 네.
0: 케이시님. 두 곡. 어떤 노래가 남아있을까요?
1: 약간 마냥 신나게 듣기 좋은 노래는 이 앞에 했던 것 같아서 이제 밤바다나 이런 거 보면 바다를 계속 보다 보면 생각이 약간 잠기잖아요.
0: 아, 생각해하고 살아야죠.
1: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했는데 전인권님의 물고기란 노래가 있어요.
0: 전인권님 너무 좋죠.
1: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라이브 영상을 보고서는 생각이 많아진 곡이었는데 되게 우리 바다님들이랑 같이 좀 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엄청 인생의 선배가 얘기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사
0: 그래요?
1: 중에 막 세상 끝에 다다르면 숨을 고르고 사랑해온 날들을 위로해야지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0: 근데 아직 그 감성을 느낄 때가 아닌데, 우리 케이시님은?
1: 그쵸. 그걸 완벽하게 막100% 이해하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언젠간 올 날이잖아요.
0: 저한테 왔고.
1: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때 가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참 모자랐구나. 아니면 내 인생이 차고 넘쳤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에도 나와요. 내가 모자랐던, 넘쳤던 모든 걸 내가 안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바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았고, 우리 바다님들도 뭔가 이런 거를 같이

0: 싶었어요. 이 노래가 그냥 뭔가 찡해요. 엄청 찡해요, 뭔가.
1: 바다가 떠오른 노래 마지막 곡은요?
0: 아, 제가 또제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늘 저가 파도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1: 예.
0: 이 노래를 들으면 왜 나를 파도라고 얘기했는지 알려주는 노래예요.
1: 진짜
0: 네.
1: 뭐예요? 어떤 노래예요?
0: 그럼 전 원래 파도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팬들한테 말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파도는 계속 부서지잖아요. 근데
1: 예.
0: 부서져도 좋으니까 난 기꺼이 파도가 되고 싶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안겨서 울어도 내가 큰 파도 소리로 너의 소리를 약간 다 죽여줄게. 약간 이런
1: 근데
0: 마음도 있고.
1: 요즘 같을 때 이렇게 와서 안기면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좀 덥잖아요. 아, 잠깐만, 이럴 것 같은데.
0: 진짜
1: 아, 잠깐만,
0: 티라.
1: 잠깐만, 이럴 것
0: 진짜
1: 같은데.
0: 티랑 말 못하겠네, 진짜. 전 파도잖아요. 전
1: 아,
0: 차가워요. 네, 파도에
1: 파도니까.
0: 앉아라. 이런 느낌, 선생님?
1: 그러네요. 제가 좀,
0: 진짜.
1: 아우, 생각이 짧았네요.
0: 그런 여 선생님 만나시는 분들 포옹하지 마세요, 지금. 싫대요. 싫대요, 더우시대요.
1: 아, 덥죠?
0: 네.
1: 처음 경청에 오신 날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0: 맞아요.
1: K씨님은 파도라서 바다님들이 계신 이 경청에 온게참 운명 같다.
0: 맞아요.
1: 운명.
0: 제가 그때
1: 그쵸?
0: 그랬잖아요. 저 파도예요. 막 그랬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나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K씨님 팬분들도 이제 바다님이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바다님들도 또 K씨님 팬 되셨다고, 너무 재밌다고, 금요일만
0: 감사합니다.
1: 기다려진다는 분 진짜 많으세요.
0: 진짜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더 뜻깊 큰 노래 우리 바다님들에게 그리고 케이시님에게 그런 노래가 아닐까 두곡 들어보겠습니다. 전인권의 물고기, 케이시의 세상의 끝이라도.

전인권의 물고기. K씨의 세상의 끝이라도. 팬들에게. 기꺼이 부서진 파도가 될 테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 좀 많이 사랑해달라. 제가.

0: 아이 될 테니까.
1: 도와줄라.
0: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세상의 끝이라도라는 노래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 케이시님이 추천해주신 여섯 곡을 모두 만나봤네요. 오늘 함께한 한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바다가 관련된 노래가 너무 많아서.
0: 나의 바다야. 야. 이 노래도 알죠?
1: 맞아요.
0: 나의 하늘아.
1: 하늘아.
0: 맞아.
1: 너무 유명한 걸 다 제치고 그냥.
0: 이렇게 여섯 곡을
1: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0: 맞아요. 너무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특히 조금 전에 전인권의 물고기도
1: 너무 좋죠.
0: 제가 곧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했습니다.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큰일 났네. 이거 권리를 주장하면 어떡하죠?
1: 제가요? 네. 안 할게요. 저희 사이에 또 안 할게요.
0: 우리 바다님들이 이런 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케이시님이 또 하루 날 잡아서 좋은 노래 열심히 찾아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짧으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너무 좋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 인별그램, 반디앤 메시지 모두 다 열려 있으니까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시님 보내드리면서 세 곡 바다님들의 추천곡 우리 맛보기만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세 곡 레드벨벳의 파워업, The Beach Boys의 Suffering USA, 최윤지의 여름 안에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중에 세 곡 한번 들어볼 건데 케이시님 하나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최윤지의 여름 안에서,
1: 저는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0: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그러면 세 번째는 저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이렇게 세 곡 들으면서 케이신인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밤 바다님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이야기랑 신청곡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3215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생선님. 저 난생 처음으로 서울에 갔다 왔어요. 사촌 언니가 초대해 줬거든요. 성수동도 가보고 홍대도 가고 좀 더웠지만 한강에서 그 유명하다는 라면도 먹어봤어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강에서 언니랑 같이 들었던 노래 신청해 볼게요. 틀어주시면 제가 서울에 있는 기분이 들것 같아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니까 참 익숙하고 계속 살던 데인데 서울로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안 가본 데 너무 많아요. 서울에. 최근에 북촌, 남촌도 있나? 서촌 이런 얘기 들어봤고요. 저쪽 강북 쪽에 지금 막그 광화문 있고 막 이쪽 얼마 전에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저 서울 안 가본 데 너무 많아서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고 싶다. 카메라 하나 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3.15님은 대학 합격해서 서울에서 또 사실 테니까. 그쵸? 신청해 주신 노래, 삼뽀의 노래, 저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3215님의 신청곡 삼보의 저기요 듣고 왔습니다. 좀 독특한 노래네요. 그쵸? 음색도 아주 독특하고 녹음 방식도 특이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가급적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다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반디 앱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문자로도 가능해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되는 샵 1045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한곡더 들어볼게요. 보이는 라디오 하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바다님들끼리 서로 노래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가우디 가우스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슬픈 노래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 애절함 그 자체인 노래, 김광석님의 사랑한다는 이유로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팽수리님이 역시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신승우님의 오랜 이별 뒤에도 좋아요. 그랬더니 원리님이 가사 하나하나가 제 경험이랑 똑같은 노래, 김광진의 편지는 어때요? 이렇게 세 분이서 이야기 나누던 그 광경이 생각납니다. 바다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노래.

정승재 경청 8월 14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행복하시죠? 이제 3일간의 연휴가 잠시 후 시작이 됩니다.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푹 쉬시고요. 공부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열심히 채우시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 신나게 알차게 보내다 오세요. 바다님들 어디에 계시든 깔깔 웃을 수 있는 재미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는 조정석이 부른 아로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잘 주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그곳은 지금 심각한 물 부족 사태로 신음하고 있답니다. 주요 도시에서 약 20만 가구가 48시간씩 물 없이 지내는 사상 초유의 단수 정책을 감내하고 있기도 하다는데요. 하지만 이 정부의 늑장 대응과 정치권의 침묵 속에 주민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배우 라몬 로드리게스가 진지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의 제목은 통렬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생각과 기도 이상의 도움을 원합니다. 헐리우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몬 로드리게스는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상황은 인도주의적인 위기이고 즉각적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미 정부와 행정부의 비상구호 조치가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나아가 이 물과 전기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조건을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 그런 현실은 부당하고 이는 필수적인 권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시작했고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아티스트 Bad Bunny의 Me fui de vacaciones, 휴가를 갔어요. 라는 제목의 곡과 함께 시작하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120년 만에 푸에르토리코의 주요 도시 산후안의 강수량이 최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도 면적의 약90%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작지 않죠. 그 크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헐리우드 업계,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 전문지에 게재가 됐는데 2017년에 허리케인 마리아가 들이닥쳤을 때는 상당수의 푸에르토리코계와 주변 국가 라틴 출신의 그런 아티스트들이 목소리를 내주었는데 라고 또 그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뭐 유명 스타들의 이름도 호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후로 푸에르토리코의 상황이 그때 타격받은 걸 극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리더십도 그렇고 그 인프라도 그렇고 점점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연방정부에다가 요청할 부분도 상당할 텐데 뭐 재난 뭐, 지역으로 선포한다든가, 뭐, 이러면 지원이 훨씬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연방정부에는 기대할 게 없다? 뭐,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헐리우드가, 이, 뭐, 자주 푸에르토리코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이를테면, 뭐, 촬영지로서, 자주 그곳이 이용이 되는 게 현실이고, 그런 이득만 챙겨가지 말고, 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스타들만이라도 좀 다시 한번 2017년 이후로 더 악화된 그곳의 현실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또 총대를 맨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가 이게 위기라고 인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점점 나빠지는 이 기후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인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뭄이 한반도에도 심각한 그런 올해 상황이잖아요. 뭐, 저도 답답하기만 하네요. 뭐, 푸에르토리코 소식을 전하면서도.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앱으로도 사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DJ 선곡 제가 지난 시간에 콜롬비아, 꿈비아 음악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거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음악 듣죠.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온 아티스트들의 음악입니다. 제니퍼 로페즈, 푸에르토리코 혈통이죠. 그가 부르는 Theme from Mahogany. 1975년 다이애나 로스 주연의 동명의 영화 주연도 맡았었죠. 그 영화의 테마곡을 제니퍼 로페즈가 불렀습니다. 이어서 에콰도르 혈통으로 알고 있는 미국 아티스트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리고 루이스 폰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스타가 함께 부르는 Si no te hubiera conocido,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두 곡도 꼬우죠.

그런 생각이 번뜩, 문득 드네요. 현 트럼프 정부는 누가 누구를 아느냐 이런 커넥션이 정말 중요한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 헐리우드에 대한 호소가 약간 그런 것도 기대하나? 워싱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의 발언이나 뭐좀 전화나 그렇게 좀손좀 써주세요라는 호소인가 싶기도 하고요. 제니퍼 로페즈가 부른 Theme from Mahogany.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o? 먼저 들었고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루이스 폰시의 듀엣곡 Si no te hubiera conocido,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획입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오리지널 주제가 부분의 역대 수상작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8년 제81회 수상작입니다. 스코어 주제가 부분을 모두 석권하면서 한 명의 영화 음악가가 트로피 두 개를 거머쥐었는데요. 그 주인공 인도 볼리우드 음악 거장 A.R. 라만입니다. 수상작은 볼리우드의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영국의 드라마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입니다. 스코어 중에서 오사야 그리고 인도 가수 스쿠빈더 싱이 노래한 주제가 자이호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8년 제81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영국의 데니 보일 감독의 연출 그리고 데브 파텔, 프레이다 빈토 주연이었죠.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 음악을 맡은 볼리우드의 거장 A.R. 라만 그의 스코어와 주제가가 양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A.R. 라만의 스코어 오사야 영어로는 오 섀도우 그런 해석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A.R. 라만이 직접 노래를 했고요. 영국 출신의 래퍼 M.I.A.가 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주제가는 가수 스쿠빈더 싱의 노래로 자이호 승리하라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 사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월요일에는 AR 라만 급은 아닌가? 뭐 양대 산맥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세대, 그렇죠. A.R. 라만의 그 명성을 이제 또 이어받는 제 2의 A.R. 라만. 브리땀. 그가 담당한 2009년 로맨스 코미디 영화 러브 아즈칼, 사랑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 영화의 음악입니다. 샤야드. 그리고 이어서 화요일에 소개한 브라질의 플라비우 벤쥬리니의 90년 음반 시다지 벨로즈에서 피에로 듣고요. 세 번째는 수요일에 소개한 프랑스 듀오 레리타 미츠코 그들의 음악인데요. 이번에는 1988년 발표곡인데요.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미국의 듀오 스파크스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싱글 차트에는 37위였는데 미국의 차트 핫댄스 클럽 플레이 차트에서는 24위 성공했네요. Singing in the Shower라는 곡까지 세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다니 브리앙이 부르는 디모아 말해봐입니다. 튀닌지계 프랑스 가수 그리고 배우 다니 브리앙이 1996년 발표한 앨범 하바나 수록곡인데요. 오랫동안 지켜보며 짝사랑했던 사람이 이별을 하고 상심해 있는 것을 본 화자가 내심 쾌재를 부르며 다가가서 위로하는, 그리고 숨겨뒀던 마음을 꺼내는,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말해보아, 너의 이런 모습 처음 봐. 왜 울어? 아니, 그런 말은 하지 마. 누가 너에게 상처 준 거니? 말해봐, 너와 그 사람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어, 그랬구나. 너도 그도 젊음을 무기로 겁없이 사랑했구나. 그런데 그런 너희가 부러웠어. 말해봐, 삶의 먹구름이 빗물에 반짝이던 너의 아침을 다시 먹빛으로 칠해버린 거야? 별이 반짝이던 밤이 가고 비만 내리는 아침이 된 거잖아. 말해봐, 이젠 혼자가 됐다고? 그래서 외로워? 심장이 산산조각 난 거야? 그래도 너의 곁엔 언제나 친구가 있어. 말해봐, 내 마음을 읽었니? 혹시? 그렇다면 미저지지 않아. 놀랄 준비해. 내 복잡한 속내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는 그 생각을 네가 알게 된다면. 말해봐, 너의 사랑이 산산조각 난 건지.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내 마음속 너를 위해 만든 방으로 들어와.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새 음악이 전한 노래 프랑스 가수 다니 브레앙의 1996년 곡 니모아 말해봐 노래 말과 함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영국의 디스클로셔의 얼티메이텀 최후 통첩 피처링 아티스트는 말리 출신의 푸투마타 디아와라입니다.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브라질 아티스트 파울라 모렐렌바움과 독일의 슈투가르트의 SWR 빅밴드의 연주로 비틀즈 곡이죠. 블랙버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새 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요리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앨범 반장 경청해 주신 그리고 사연까지 올려주신 두 분의 사연 일단 소개하고 갈까요? 지난주에는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아티스트 두 사람의 프로젝트 음반을 소개했었죠. 멕시코의 멕시칸 인스티튜트 오브 사운드 그리고 콜롬비아의 메리디안 브라더스의 올해 발표 음반 루이도 도발 만나봤습니다. AP7176177685님께서 무더위에는 꿈비아가 정답이군요. 듣는 동안은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준다. 늑대 소리 나오는 마지막 늑대 꿈비아도 참 좋았고 주말에는 통째 들어야겠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728님께서 신박하다. 라틴 아메리카 변두리 동네 문방구 앞에 오락기계에서 나올 것 같은 소리랄까요? 저번에 인도 라가 음악 뿅뿅화 사운드도 신박했는데 이번에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기억력 좋으시네요. 차란짓 싱의 일렉트로 라가 음반이었죠. 그 라가 좋아하시면은 그 넷플땡 이 OTT에 좀 나온 지 좀 된 작품이긴 한데 수업시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흘러나오는 라가들이 정말 좋은데 안타깝게도 OST를 발매를 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영화로 감상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앨범 반장은 요즘 한창 그 사랑받는 관심받는 작품이죠. 늘 이 예술가가 영화를 발표하면 관심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오디세우스. 근데 관심이 크다 그래놓고 이 영화 감독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크리스토퍼 놀란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우스 관련해서 성공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관련해서 은연중에 그게 머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음악을 만나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SWR 독일의 그 방송사 재즈 빅밴드와 파울라 모렐렌바움의 음악을 소개를 했는데 관련 있죠. 독일의 쾰른 컨템퍼러리 재즈 오케스트라의 신보나

아니고 2012년 작입니다. 14년 전에 발표된 오디시라는 음반을 들어볼까 하고요. 오리지널 곡들을 이 오디세우스 그리스 신화 서사에 기인해서 이 음반이 발표가 됐고요. 이 서사를 독일의 또 배우가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낭독과 음악이 이 패키지로 2CD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좀 길어요, 곡들이. 평균 한 6분 이상 그런 곡들을 다섯 곡만 선별해 왔습니다. 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들 외우는 것도 참 고역이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주변 지인의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라, 그 진입장벽이 일단은 저에게는 이 수많은 이름들이거든요. 얽히고 설킨 그 리니아지, 뭐, 또 당연히 힘들지만, 오디세우스는 너무나 또 단골로 이렇게 영화화되고, 또 다양한 형식으로 인류의 유산처럼 이렇게 공유가 되는 작품이라 조금 낮긴 합니다. 오늘 트로이에서 이제 출정하는 그 오디세우스의 이제 전쟁을 잘 치르고 이사카를 돌아가는 그 트로이라는 서곡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로터스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으로 또 가서 이 로터스라는 식물이죠. 이걸 먹고 나서 사람이 이제 변하잖아요. 의지가 별로 없어지죠. 귀환의 의지까지 상실하고 뭐 그런 유혹을 또 음악적으로 표현한 그런 곡. 그리고 키르케를 만나게 되잖아요. 키르케의 강력한 마법, 또이 매혹을 음악으로 표현한 트랙, 그리고 사이렌 얘기가 또안 나올 수가 없죠. 너이 소리 들었어? 라는 제목입니다. Did you hear it? 공포감을 좀 섞어서 이 제목은 소개해야 될것 같은데. 들린다. 너도 들었니? 사이렌의 노래를 한 8분여의 길이로 표현을 했는데 이 곡도 참 후반으로 갈수록 압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에필로그 형식으로 이다 마무리하는 Behind the Curtain이라는 마지막 제가 오늘 고른 마지막 트랙까지 전체 음반에서도 마지막이죠. 여정을 마무리하는 오디세우스 신화 전체를 반영하는 결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칼립소도 등장하고 또 헬리오스의 소와 관련한 에피소드도 있고 또 이사카 귀환에서는 거지로 이제 변장해가지고 궁으로 들어가서 활을 쏘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페넬로페가 아 당신이 진짜 진정 나의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가 맞는지. 침대에 관련해서 또 시험을 또 하게 되죠. 뭐 아들 든든한 아들 텔레마코스와 함께 이 떨거지들 구원한답시고 그 눌러앉은 이들을 처단하고 권위를 되찾는 그런 결말로 예뭐 우여곡절이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서사죠. 전 영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 놀란 감독의 뭐 아이맥스로 봐야 한다는 소문은 분분하던데. 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OTT로 들어올 거다. 아무튼 어떻게 어디서 보게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혹시라도 영화를 보셨으면 모르겠고 안 보셨다면 요번에 사운드트랙 곡을 지지난 주인가 저희가 또 소개를 한 적이 있죠. 그 사운드트랙도 참 훌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또 버전 재즈 빅밴드의 연주 버전으로 또 오디세우스를 미리 또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영화를 못 보셨다면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곡이 길어서 말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퀼른 컨템포러리 재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디시 음반에서 다섯 곡 함께 듣고 오죠.

금요일 2부에 만나는 DJ 선곡 요일디의 앨범 반장.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우스 상영 기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워낙 또 대작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최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염두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작품을 좀 찾아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2012년이니까 14년 전에 쾰른의 컨템포러리 재즈 오케스트라가 발표한 음반 오디시에서 다섯 곡 듣고 왔습니다. 낭독은 당연히 빼야죠. 예, 독일 배우의 독일어 낭독이었기 때문에 혹시 독일어 잘하시면 나중에 이 2CD 구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디세우스 신화를 빅밴드 재즈 연주로 들어봤고요. 그 오늘 SWR 슈투트가르트의 재즈 빅밴드의 연주로 2부 시작을 했습니다만, 독일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쾰른 컨템포러리 재즈 오케스트라는 처음 만나는 거지만 NDR 빅밴드가 또 있죠. 함부르크 WDR 같은 쾰른 출신의 아마 WDR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의 역사로 알고 있는데 또 ECM 레이블로 또 음반 협업으로 또 소개가 된 빅밴드가 아마 WDR일 것 같습니다. NDR인가? 그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트로이 서곡 로토스 플레이버 그리고 키르케 사이렌의 노래를 음악으로 표현한 Did you hear it? 너도 들었니? 그리고 마지막 Behind the curtain 장막 뒤에라는 에필로그 음악적 에필로그도 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 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요.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 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스타테, 브루노 마르티노의 칸소네르고 주앙지 벨뚜가 또 재즈 스탠다드로 격상시킨 곡이죠. 오늘은 독일 관악이 대세네요. 독일의 트럼페터이자 프루겔혼 연주자인 틸 브로노의 연주 버전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가게를 발견하기도 하고
1: その土地ならではの歴史や文化に触れたりできます。
0: 何々 ならではの 하면은 뭐뭐 만에 뭐뭐 특유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その土地 ならではの 歴史, 즉 그 지역만의 고유한 역사라던가 문화를 후레르 만지다, 즉 접하다, 문화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1: また謎を解くには 관찰력과 수리력이 요구되는
0: 또한 나소 토크니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관찰력, 관찰력과 수리력, 추리력이 요구된다. 추리력이 필요한 만큼
1: 나카마토 협력시나가라 도전すると 楽しさも倍増するでしょう.
0: 나카마토 協力しながら, 나카마 동료들이죠. 동료들과 협력해 나가면서 조센스루토, 즉 협력해 풀어나가면 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바이소스르 배가 하다. 즉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는다면은 동료와 협력해서 조센스루토 도전하면, 즉 풀어나가면 재미도 바이소스르데쇼 더 커질 것입니다. 先生、先生も今度この名古屋編の謎解き街歩きとか挑戦し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私はでも食べてばっかり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グルメ謎解きなんとかがあったら面白いかもしれませんね。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最近人気観光地を舞台にした謎解き街歩きが全国各地で人気を集めています。
2: 実際に街を歩きながら看板や建物、モニュメント、お店などを手がかりに謎を解いていく体験型イベントです。謎を解くたびに次の目的地がわかる仕組みになっており、観光とゲームを同時に楽しめることから友人同士や家族、カップルまで幅広い世代に人気です。参加者は 専用のキットや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を使って問題を解き進め、ゴールを目指します。所要時間は2から4時間程度が一般的で、自分のペースで街を巡れるのも魅力の一つです。普段は見過ごしてしまうような風景や素敵なお店に出会えたり、その土地ならではの歴史や文化に触れたりできます。また謎を解くには
1: 観察力や推理力が求められるため、仲間と協力しながら挑戦すると楽しさも倍増するでしょう。58ページ、土曜のやりとり。じゃあ、
0: 오늘의 대화입니다.
1: 今日は普通のデートじゃなくて 謎解き街歩きにして正解だったね。
0: 오늘은 普通の 데이트, 일반적인 데이트, 즉 평범한 데이트가 아니라 謎解き街歩き, 수수께끼 풀며 거리 산책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를 正解だったね. 자, 正解다, 정답이다 라는 뜻인데, 그러한 선택이 옳았다거나 잘했다라고 할 때 세이카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리 산책을 하길 잘했네.
1: 一緒に考える時間がすごく楽しかった.
0: 같이 생각하는 시간, 즉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
1: 관광명소だけじゃなくて 가와이 잡가야산도 見つけられたしね.
0: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가와이 잡가야산, 아주 예쁜 잡화점도 발견할 수 있었고, 미츠케루 찾다, 발견하다.
1: 아노미세 콘도 유쿠리 미니이키타이나.
0: 그 가게는 콘도 다음에 천천히 구경하러 가고 싶어.
1: 이츠모노 미나레타 마치나미가
0: ワクワクする冒険の舞台に変わったようで楽しかったな。いつもの평소의즉늘미나레다미나레를여러번봐서익숙한거죠.그래서미나레다마치나미가평소에즉늘보다아주익숙한거리풍경이ワクワクする冒険の舞台설레는모험의무대로変わったようで楽しかったな. 바뀐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웠어. 그러니까 평소라면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보지 않아서 또 익숙한 풍경이라 그냥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호, 오늘 제목은 약간 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제목이 뭐죠?
1: 준비 HSK.
0: 네, 준비 한유 수평 考试 HSK.
1: 这个洪老师讲这个 HSK 考试我觉得也是很有意义的因为从今年 7月份开始 我们的 HSK 3.0 考试 重新开始了，是一个新的开始，跟以前的考试都不一样了，所以说这个准备 HSK 的我们的听众朋友们增加了一点点小难度哦。但是如果你们要准备
0: HSK 考试，它的形式有变化，但是您的基本功还是一样的，基本功永远不变。这个基本功的最好的办法，打好基本功就。
1: 看我们的教材，而且没错，而且啊，这个就是我们的听众朋友们当中，如果有年纪比较大的听众的话，以前还经历过老 HSK 嘛，古HSK，那么可能对这个难度会更熟悉，会觉得跟以前的老 HSK 差不多，所以没有那么难。对，没错。세단어보겠습니다준비하다，准备。
0: 연락하다.
1: 联系,
0: 联系, 외우다, 암기하다,
1: 背,
0: 背, 단어,
1: 단词,
0: 그래서 背 단词라고 하면 단어를 외우다, 단어를 암기하다, 한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1: 泡,
0: 泡, 고생하다, 힘들다,
1: 辛苦,
0: 辛苦, 수고비,
1: 辛苦费,
0: 에이, 辛苦费, 费가 비용이죠, 그러니까 辛苦费, 고된 일,
1: 辛苦活,
0: 辛苦活. 이때 活도 마찬가지로 이때 일이 되는 거죠.
1: 对对对对.
0: 그래서 보통
1: 工作.
0: 우리 그렇죠. 你做什么工作呢?라고 할 때 보통 뭐 干活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힘든 노동을 하는
1: 对对对.
0: 것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1: 体力劳动比较多一些.
0: 그렇죠. 열심히 하다.
1: 认真.
0: 네, 认真, 认真 学习, 认真. 뭐뭐인 셈이다, 뭐뭐로 간주하다.
1: 算是什么什么.
0: 네, 算是什么什么. 이게 뒤에 나오는 걸 간주하다, 셈하다. 뭐뭐한 상태로 조정하다.
1: 调成.
0: 调成. 무음, 음, 속어.
1: 静音.
0: 静音. 소식, 메시지.
1: 消息.
0: 消息, 消息, 消息. 후회하다.
1: 后悔.
0: 后悔. 스트레스.
1: 压力.
0: 压力. 긴장하다.
1: 긴장.
0: 好 긴장. 긴장. 창피하다, 망신을 당하다.
1: 丢人.
0: 에이, 丢人呢, 丢人. 안심하다, 마음을 놓다.
1: 放心.
0: 放心, 放心, 放心. 결실, 결과.
1: 结果.
0: 结果. 나쁘다, 좋지 않다.
1: 差.
0: 差. 不差. 나쁘지 않다 할 땐 不差. 差. 좋은 기운을 받을게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1: 借你吉言.
0: 借你吉言. 아, 吉言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 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借你吉言. 마음대로, 실컷.
1: 随便.
0: 随便吧. 随便. 검색하다, 찾아보다.
1: 查.
0: 查. 자료를 찾아보다.
1: 查资料.
0: 查资料. 资料, 자료죠. 사전을 찾다.
1: 查字典.
0: 字典, 사전이죠. 查字典. 결과를 조회하다.
1: 查结果.
0: 结果, 결과죠. 查结果.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最近怎么都联系不上你? 好久没见了。是啊，我在准备汉语水平考试，每天背单词，周末也泡在图书馆。听起来挺辛苦的，看你这次是真的认真了。算是吧，最近我把手机调成了全静音，消息也都不怎么看。那就对了。 努力过就不后悔，不过也别给自己太大压力。嗯，我是有点紧张，万一没过多丢人。放心吧，你汉语本来就挺好的，又准备得这么认真，结果一定不会差。借你吉言，考过了请你吃大餐，随便你点。
3: 哈哈哈哈，那我可等着了，我现在就去查查哪家贵。
0: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랜만이야?
3: 最近怎么都联系不上你，好久没见了。
0: 오, 对了, 最近 요즘에 怎么都 어째서 왜 联系不上 연락이 안 된다? 联系不上 你. 에이, 어째서 요즘에 연락이 이렇게 안 됐어? 最近怎么都联系不上你? 好久没见了.好久不见. 뭐, 다 좋습니다. 好久没见了. 아, 오랜만이야. 오랫동안 못 만났었어. 그러게. 나 HSK 준비로 매일 단어 외우고 주말에도 도서관에만 있었어.
1: 是啊，我在准备汉语水平考试，每天背单词，周末也泡在图书馆。
0: 是啊，我在准备。 뭐뭐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한위 水平 考试, 그래서 HSK 한위 水平 考试. 每天背单词, 매일 단어 외우고, 周末, 예, 주말에도, 泡在图书馆. 원래 泡는 액체에다가 뭔가를 담그는 거죠. 泡, 이게 지금 글자에도 보면 삼수변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놓는 건데, 이와 같이 파워자의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걸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1: 没错.
0: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여긴 지금 뭐 좋은 얘기죠. 파워자의
1: 泡在图书馆.
0: 근데
1: 你看泡在什么地方?
0: 그렇죠.
1: 你说这个人一天到晚泡在酒吧里边.
0: 안 좋은 거죠.
1: 这个就不太好.
0: 酒鬼, 酒鬼.
1: 酒鬼, 但是泡在图书馆里.
0: 泡在图书馆很好.
1: 哦，学习，学习。
0: 但是你一直泡在你的家，也
1: 不太好，
0: 有点这个不太好了。反正周末也泡在图书馆，계속주말에도도서관에서공부했어라는의미가되겠죠？어이구，듣는것만으로도힘드네。이번엔정말제대로열심히하는것같네。
1: 听起来挺辛苦的，看来你这次是真的认真了。
0: 그러니까요，听起来，듣기만해도听起来挺辛苦的。哦呦，泡在图书馆。 而且周末也在泡在图书馆，听起来挺辛苦的。看你这次是，이번에는 정말로 真的认真了? 정말 열심히 하네, 认真, 열심히 한다. 뭐, 그렇지. 요즘 휴대폰도 완전 무음으로 해놓고 메시지도 잘안 봐.
1: 算是吧，最近我把手机调成了全静音，消息也都不怎么看。
0: 오, 리하야. 算是吧.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认真了. 最近我把手机, 핸드폰을 바짝 구멍이 났죠. 핸드폰을 뭐로 해놔요? 调成了, 조정을 했습니다. 全静音, 무음. 静音, 무음이죠. 전체 다 무음으로 하고요. 消息, 문자, 也都不怎么看. 문자도 잘 보지 않아. 不怎么看, 그렇게 보지 않아. 오, 그게 맞긴 하지. 열심히 하고 나면 후회는 안 해.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 마.
1: 那就对了. 努力过就不后悔，不过也别给自己太大压力。
0: 그렇죠. 나就对了. 그게 맞긴 하지. 나就对了. 努力过, 열심히 노력하고 나야 不后悔. 후회가 없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不后悔. 不过, 하지만, 예,别给自己. 그렇지만 자신에게 太大压力. 너무 스트레스는 주지 마. 别给自己太大压力. 좀 긴장되긴 해. 만일 떨어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1: 我是有点紧张，万一没过多丢人呢。
0: 그러니까요. 예, 我是有点紧张. 조금 긴장한데 万一 만약에 没过 합격 못하면 또 丢人呢. 얼마나 망신이야. 또 丢人. 걱정 마. 너 중국어 잘하잖아. 게다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나쁠 리 없어.
1: 放心吧，你汉语本来就挺好的，又准备的这么认真，结果一定不会差。
0: 그러니까요, 放心吧, 안심해, 걱정 마, 放心, 放心, 放心. 你汉语本来, 너 중국어 本来 원래挺好的, 아주 잘하죠.又准备的，头的都准备的，准备를这么认真,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结果. 결과는 一定不会差. 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을 거야. 不会差. 네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급수다면 내가 한턱 크게 쏠게. 내 마음대로 골라.
1: 借你吉言，考过了，请你吃大餐，随便你点.
0: 오, 借你吉言. 이 표현 참 좋네.
1: 아, 这个话真的太常用了。对方讲的话就是都是祝福的话，好话。
0: 而且对方也好，听起来好听啊。
1: 对呀、啊，因为我说的话是吉话，
0: 吉言吉言
1: 啊，而且您借我的吉言，
0: 对，
1: 然后能成功，哎呀，这个对双方都好。
0: 很好，很好，很好。그래서이표현참좋습니다借你吉言，考过了，만약에시험합격됐어요，考过了。请你吃大餐，내가제대로한그그냥떡쏘게大餐이게자체가이제큰음식이아니라뭐맛있는음식비싼음식
1: 没错，所以请别人请客的时候要谨慎一点用这个词，如果不能随便说我请你吃大餐，那么对方会有很大的期待
0: 啊，
1: 特别是对价格，
0: 그러네요，
1: 有很高的期待。
0: 그냥说请你吃饭，很简单。
1: 对，请你吃饭，到时候贵一点，人家会很开心。
0: 对对对对对。随便你点，네가마음대로원하는거를주문하면됩니다。哈哈，그럼기다리고있을게，바로비싼집찾아봐야지。
1: 哈哈，那我可等着了，我现在就去查一查哪家贵。看到了吧？
0: 贵不一定好吃，但是比较保险，
1: 比较有道理。
0: 不一定好吃，
1: 但是大部分都比较好吃。
0: 当然，当然，当然，当然。那我可等着啦，那그러면내가기다리고있을거야，我现在去바로뭐라죠查查哪家贵。嗯，좋습니다，어느집비싼지찾아봐야지，비싼지찾아봐야지。자58쪽해설을보겠습니다。첫번째，认真，열심히하다，진지하다，성실하다。그는늘숙제를성실하게해서성적이계속좋다。
1: 他每次都认真完成作业，所以成绩呢一直不错。
0: 很好，他每次매번都认真完成作业，열심히숙제를성실하게해서，所以成绩성적이一直계속不错，不错，不错，좋다。내말좀잘들어，휴대폰보지말고。
1: 你认真听我说，别看手机。
0: 아最近这个这种啊有问题，
1: 有问题，
0: 有问题。你认真听我说呀，那边就觉得좀들어，这个很重要啊，认真听我说，别看手机，핸드폰그만보고。그는열심히일한다，
1: 他工作很认真，
0: 他工作很认真，좋습니다。두번째查，자두가지뜻이있는데요，첫번째뜻은查，우리이제본문에나온거검색하다찾아보다，내가휴대폰으로경로랑리뷰다검색했으니까걱정마，
1: 我在手机上查过路线和评价了，放心吧。
0: 哦，很好啊，他在手机上 handphone 로查过路线，경로가는길查过路线和评价了啊，리뷰다평가나온거点评点评点评，그래서评价了，放心吧，안심해。선생님은학생들에게사전을찾아보라고했다，
1: 老师让学生查字典。
0: 查字典是学外语的第一个重要的事。查字典，让学生查字典。확인하다조사하다라는뜻도있습니다。방금은이제查는검색하다찾아보다，두번째는확인하거나조사하는거。아직계란이있는지재고좀확인해줄래，
1: 你查一下库存还有鸡蛋吗，
0: 你查一下，이건이제확인하는거죠，查一下库存재고입니다，还有鸡蛋吗，달걀계란이있는지재고좀확인해줄래，좋습니다。59쪽입니다선생님，心灵鸡汤。
1: 最感动人的不是完成了，而是鼓起勇气开始了。
0: 그러니까요，最感动人的，가장감동적인，사람을감동시키는것不是完成了，다했어요，完成了，완성된것이아니라，而是오호，鼓起勇气，용기를내서，
1: 又开始了，
0: 开始，开始，
1: 新的开始，
0: 对，开始了。좋은말입니다，心灵鸡汤。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最近怎么都联系不上你，好久没见了。
3: 是啊，我在准备汉语水平考试，每天背单词，周末也泡在图书馆。
2: 听起来挺辛苦的，看你这次是真的认真了。
3: 算是吧，最近我把手机调成了全静音，消息也都不怎么看。
2: 那就对了，努力过就不后悔，不过也别给自己太大压力。
3: 嗯，我是有点紧张，万一没过多丢人。
2: 放心吧，你汉语本来就挺好的，又准备得这么认真，结果 一定不会差。借你吉言，考过了请你吃大餐，随便你点。哈哈哈哈，那我可等着了。我现在就去查查哪家贵。
0: 这么说 이렇게 말해요. 60쪽입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와서 좀 긴장돼요.
1: 考试日期快到了，有点紧张啊。
0: 考试日期 그대로 시험 날짜죠. 快到了, 곧 도착. 즉 그러니까 다가와서 有点紧张. 좀 긴장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1: 努力准备了，会有好结果的。
0: 당연, 당연. 努力 준비了,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了, 준비했으니 会有 뭐가 있을 거야. 好结果的, 좋은 결과. 好结果.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정이 더 중요해.
1: 结果固然重要，但有时候过程更重要。
0: 固然, 但, 요것도 일종의 하나의 고정 격식입니다. 그래서 虽然하고 좀 비슷한데요. 물론 뭐뭐 하지만 이렇게 할 때, 结果固然重要, 结果, 결과가 固然 중요합니다. 중요, 但, 하지만 요时候, 때로는 过程 更重要,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
1: 感觉在准备考试的时候，实力提高了。
0: 感觉 뭐뭐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와요. 在准备考试的时候,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力提高了, 실력이 提高了, 향상됐어요. 그렇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시간인 셈이네.
1: 那么，不管结果如何，都是有意义的时间。
0: 이미 提高 水平了,
1: 没错。
0: 对吧? 那么，不管结果如何，不管 뭐뭐이든 간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如何, 都是有意义的时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좋은 말 고마워. 네 말대로 되면 좋겠다.
1: 借你吉言。
0: 借你吉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말 아주 좋은 표현 중에 하나. 借你吉言, 많이 쓰십시오. 많이
1: 没错。
0: 쓰십시오. 你这次面试晚了。哦，黄老师，借你吉言呢。后天入职通知下来，你请我吃饭？
1: 没问题呀，那当然了。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광복절이죠. 광복절을 각자 개인에 맞게 또 기념하고 또 우리는 또 실력 키워서 여러분이 또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애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을 많이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이 연휴가 시작되죠. 15, 16, 17 그래가지고 좀 공부하기 어려운 여건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연휴 이럴 때는 안 움직여요. 보통 그 어디 바다로 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좋은 때지만은 그럴 땐 그냥 학원에서 오히려 조용하게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막 잠수 타고 이런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 올라올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이럴 때 혹시 이제 빈 날이 있으면 이제 그럴 때 이제 휴가를 보내는 거 그것도 이제 방법이에요. 시간이 잘 맞으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내시는 게 약간의 여유를 더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우리 파트 7, 147번부터 같이 봐야 되죠. 문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 이 설명이 어디에 나타날 것 같냐? 그럼 where instructions appear. 요게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 위에 안내는 어디에 나올 만한 글이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8번은 이 안내 설명에 따르면 velvet mousse가 어떻게 하면 그 질감에 있어 더 풍부해지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how velvet mousse 그 다음에 richer in texture 이게 키워드죠. 그리고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는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죠. 위에 게 바로 instruction이니까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는 밑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줄여서 자신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에 밑줄을 긋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연필 지우개는 좋은 거 쓰세요. 이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 지우개 잘 지워져야죠. 그래야 되고 이 인식이 안 되면은 이 냉정합니다. 이 저 컴퓨터 인식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있어요. 제가 여러 이제 경험을 해보는데 다 맞은 것 같아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맞춰봐도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만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뭘까요? 답안지 뭔가 색칠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 맞춰봐도 다 맞았어요. 근데 만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인이 답안지 색칠이라는 기본에 있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 써야죠. 그 5점, 10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을 같이 보시죠. Make a sweet treat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당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달콤한 것을 한번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How to prepare velvet mousse. 그래서 velvet mousse를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데

0: heat the powdered mousse mix from one shachit. 이게 어려워요. shachit이란 게 샤쉣 이렇게 읽어요. 샤쳇도 아니에요. 샤쉣. 요거는 이제 작은 봉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한 개의 작은 봉지에서 이 가루로 된 무스 믹스를 우선 비워서 미디엄 볼, 중간 크기의 그릇에 부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in a separate cup, 별도의 컵에서 measure 220ml of chilled milk. 그래서 이제 220ml의 chilled milk를 측정해 보세요. 이렇게 재가지고. 네, 시원한 밀크죠. 이렇게 됐고. slow beat the cold milk. 그래서 그 차가운 그런 우유를 이제 slowly beat이에요. 서서히 때리세요. slowly가 부사죠. slowly beat. 서서히 때려서 into powder, 파우더로 이제 만들어 주세요. 여기 이제 파우더에 넣는 거죠. 넣는 거죠. until the mixture becomes smooth. 그래서 이 혼합물이 부드럽게 될 때까지 이제 휘젓는 거죠. 휘젓는 걸로 보시고. Then 그리고 place it in the refrigerator for 25 minutes. 그리고 25분 정도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자, 그럼 이 정도 읽어보면 가루로 된 무스 믹스를 사가지고 우유랑 어떻게 섞어가지고 뭘 만드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어디 이런 설명이 나올까요? 우리 라면 끓이는 법, 그 라면 봉투에 나오죠. 라면 봉지에 나오듯이 147번은 D번, on the container of a dessert mix에 바로 이 통에 나오겠죠. 거기 이제 설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컨테이너를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요. 우유 통도 컨테이너, 컵도 컨테이너,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 파우더가 들어가 있던 처음에 그 통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for a richer consistency, 보다 더 풍부한 일관성을 위해서, 즉 아까 뭐 질감을 풍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있었죠. Use 170ml of milk, 우유는 170ml 쓰고, and mix in 50ml of light cream instead. 대신에 50ml의 가벼운 크림을 추가하래요. 그러면 크림을 넣으면 더 풍부한 느낌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148번 정답이 A번, by mixing cream into the dessert. 그래서 이게 A번이 여기서 답이 돼요. 예, 시험장에서는 더 읽지 않죠. 마지막 문장, enjoy velvet mousse를 anytime, 아무 때나 즐기십시오. As a refreshing dessert,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디저트로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트 7도 녹음해드리는 우리 토익 교재.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 뭐 왜 200문제 안 만드냐 뭐 등등도 있는데 그건 여건이 되면 또 노력하면 되고요. 좋은 점 많으니까 애정을 갖고 우선 147-8 본문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봅시다.
1: Make a sweet treat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How to prepare velvet mousse. Empty the powdered mousse mix from one sachet into a medium bowl. In a separate cup, measure 220ml of chilled milk. Slowly beat the cold milk into the powder until the mixture becomes smooth. Then place it in the refrigerator for 25 minutes. For a richer consistency, use 170ml of milk and mix in 50ml of light cream instead. Enjoy velvet mousse anytime as a refreshing dessert.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번 볼까요? 여기 Coastal Route Partnership이 뭘 개발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What Developing Coastal Route Partnership. 이건 뭐 거의 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크레인이 뭘 강조하냐 그러면 이제 Ms. Crane Emphasize 이 정도 밑줄 그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마지막 151번 문제는 인용 문구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여러분, 리딩에 문장 넣기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주의할 점은 관사라든지 이런 거 잘

0: 봐야 돼요. The main page 할때더 동그라미. 그 앞에 무슨 페이지에 관련된 뭔가가 나오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인 페이지는 explains the project's central aims in clear detail.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페이지와 관련된 뭐가 있을 거고, 그 뒤에 이거 들어가면 되겠다. 이걸 더해서 유추해 봐야 돼요. 이 더가 우선 앞에 언급된 걸 이어서 이렇게 이어나갈 때 더가 특정적이 돼서 더를 이제 쓰게 되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Hubbard, 4월 12일 Hubbard. 이게 이제 도시 이름이죠. 도시 이름 날짜가 나오면 이게 기사예요, 기사. 그래서 아트클이란 말이에요. 아트클을 여러분 그 최근에 어떤 시험은 아트클이 엄청 많이 나와서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되고 그런 적이 있고 또 아닌 때도 있는데 아트클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The Coastal Route Partnership은 CRP라고 이제 줄여서 말했는데 이곳은 A Community-Based Organization, 이 커뮤니티를 토대로 한 조직으로서 Dedicated to Promoting Sustainable Local Transport, 친환경적인 현지 교통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는 그런 모임 그룹인데 Has announced progress, 어떤 발전 상황을 발표했어요. On its plan to build an integrated bicycle lane network across 타즈메니아. 타즈메니아 전역의 자전거 도로죠. 자전거 도로 내력의 그 통합된 내력을 지을 그 계획에 대한 어떤 발전 사항을 지금 발표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 뭘 개발하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 그렇죠? 149번 C. Bicycle lanes. 이게 이제 정답이 돼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저도 자전거에는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자전거 도로 이렇게 보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있어요. 짧은 영상인데 그왜 이렇게 우냐 이렇게 보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외국인 보면 막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콜라도 하나 그냥 공짜로 주고 이런 나라가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꽤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 이런 체험은 처음 본다고 막그 식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생한다고 막 사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자전거 도로도 잘돼 있는데 그 같이 자전것도 펑크도 났는데 그것도 고쳐주는 아저씨도 만나서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 좋은 문화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야겠죠. 그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The proposed routes, 그 제안된 노선들은 would stretch for more than 120km. 이게 결국 그 120km 이상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connecting existing cycling path, 현재의 자전거 길을 연결합니다. And 그리고 또한 creating new ones, 새로운 길을 또 만들죠. Through a variety of settings, 다양한 세팅을 통해서. 그래서 from seaside roads 여기서 보면 이제 해변의 도로로부터 to inland town corridors 여기서 보면 이제 내부의 town corridors 이 통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corridor는 이제 복도나 이런 걸 가리킬 때도 쓰는데 통로라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as expected for a project of this scale 이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상된 바대로 a substantial number of volunteers 상당한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is required 요구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그렇게 됐고 그다음 CPR이 has been cooperating with neighborhood groups. 그래서 보면 이웃 그룹과 협력을 쭉 해와서 to encourage wider involvement 보다 더 광범위한 그런 어떤 참여를 권장을 했죠. 그 다음, 멜리사 크레인이라는 The Project Coordinator는 said,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집중해 보세요. We knew this would take a lot of effort. 이게 엄청난 노력이 든다라는 걸 알았죠. But 뒤에 중요한 말. But the support from residents, 이 주민들로부터의 이러한 도움이 has been extraordinary. 너무너무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자,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좀 문제 풀면서가 얘기했죠. 뭘 강조하냐? 이게 저 주민들을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다할수 없어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니까 150번 정답이 뭐죠? B번, 벗다음의 중요한 말, strong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지원. 그거 중요하고 고맙고 뭐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 나왔어요. People want to contribute to something. 사람들은 무언가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That'll benefit future generations. 미래 어떤 세대에게 도움을 줄. 여러분이 benefit 공부해 볼까요? benefit from 많이 외웠죠? 어디로부터 혜택을 얻다에. 근데 benefit이 이렇게 타동사로 나오면은 바로 미래 세대에 혜택을 줄 무언가에 기여한다. 이렇게 타동사로 어디에 혜택을 주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although the initiative is still in its early phase. 이그 단계가 이 계획이 여기서 이니셔티브는 그 이런 그 레인을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 계획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렇게 됐죠. 초기 단계지만 the CPR은 has already outlined several major sections. 벌써 몇 가지 주요한 섹션을 아웃라인 했고 and open the new trial routes. 몇 가지 a few네요. 그래서 몇 가지 시험적인 노선을 열었어요. 개방을 한 거죠. The organization has also launched a website 동그라미 웹사이트. 하여튼 웹사이트는 무조건 중요해요. 여러분 저 파트 2에서 대답 중에 웹사이트 들리면 답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이 웹사이트 뒤에 답의 단서가 나와요. 그래서 또한 웹사이트를 시작했어요. To inform the public.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 웹사이트가 바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151분의 그 웹사이트에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main page 이 웹사이트의 그 메인 페이지가 explains the project's central aims in clear detail. 아주 분명하고 상세하게 이 프로젝트의 중심적인 목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가면 설명이 잘 나온다. 그래서 4번에 들어가면 딱 좋겠다 이겁니다. 알았죠? To learn more, 더 알고 싶으시면 visit 블라블라를 방문해 주십시오. 자, 이런 문맥을 파악하시면서 전체 149에서 151 함께 들어보시죠.
1: Hobart, 12th of April. The Coastal Route Partnership, CRP, a community-based organisation dedicated to promoting sustainable local transport, has announced progress on its plan to build an integrated bicycle lane network across Tasmania. The proposed routes would stretch for more than 120 kilometres, connecting existing cycling paths and creating new ones through a variety of settings, from seaside roads to inland town corridors. As expected for a project of this scale, a substantial number of volunteers is required. The CRP has been cooperating with neighbourhood groups to encourage wider involvement. Melissa Crane, the project coordinator, said, "We knew this would take a lot of effort, but the support from residents has been extraordinary. People want to contribute to something that will benefit future generations." Although the initiative is still in its early phase, the CRP has already outlined several major sections and opened a few trial routes. The organisation has also launched a website to inform the public. The main page explains the project's central aims in clear detail. To learn more, visit www.coastalroutepartnership.org.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실 8, 9월 보충자료 200선 2번입니다. Submit a resume by tomorrow. 배달 완료에 바이라 그랬죠. 예문 봅시다. Please submit a resume by Monday. 이 submit이나 send가 배달, 보내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바이랑 잘 어울려요. 지속지연의 until과 비교하십시오. Submit a cover letter,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다, 자소서. Cover letter가 자소서인 거 알아야 돼요. Applicants should submit a cover letter. 지원자들은 자소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admit a mistake. 실수를 인정하다. The manager admitted a mistake. 실수를 이 매니저가 인정했습니다. Contact the office. 사무실에 연락하다. Please contact the office for details. 상세한 설명을 알기 위해서 사무실에 연락 주십시오. 이 자료 어디서 나왔을까요? 최근에 시험 보고 한 세트에서 5, 6, 7, 200단어를 뽑아드린 겁니다. 좋은 자료니까 애정을 갖고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are you ready?
1: Oh, ready to do what though?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조금 off였네요.
0: 그러게요.
1: 네, 한 주 또 열심히 여러분 하셨는데요. 이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0: No.
1: 이렇게 머리에 들어간 거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입으로, 손으로 mm-hmm. 소리 내서 써봐야 됩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그렇다면 우리 Monday부터 가볼까요?
0: Let's head on over to Monday. So on Monday, we took a look at part one for the summary for Legally Blonde.
1: 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Mm-hmm. 그 summary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은 핑크색 옷과 쇼핑에 집착하는 패셔너블하고 명랑한 대학생이다. 자, 엘은 패셔너블하고 명랑한 대학생이다.
0: L is a fashionable and bubbly college student.
1: 핑크 의상들과 쇼핑에 집착하는.
0: Obsessed with pink outfits and shopping. L is a fashionable and bubbly college student obsessed with pink outfits and shopping.
1: 네, 여기서 obsessed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꼭 정말 말 그대로 집착해 있다라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정말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
0: yeah.
1: 될 수도 있겠죠.
0: For example, that guy is obsessed with K-pop.
1: 아하, 그러면 정말 K-pop을 정말 정말 좋아한다.
0: Yeah.
1: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Mm-hmm. 그렇죠?
0: 선생님, mm-hmm. I know that you're obsessed with socks.
1: Oh, yes. 저는 양말에 집착해요.
0: Yes.
1: 양말을 새 거 신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Oh. 다만 디자인을 실패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0: Oh, I see. 네.
1: 자, 그리고요. bubbly 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쌤?
0: It's someone who is very positive.
1: Uh-huh.
0: Sometimes like high-pitched.
1: Uh-huh.
0: Speaks fast,
1: okay.
0: right?
1: Uh-huh.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항상 흥분돼 있고 신나 있고
0: yes.
1: 쾌활한 느낌을 yes. 얘기를 할 때 bubbly라고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차이면서 그녀의 세상은 무너진다. 자, 그녀의 세상은 무너진다.
0: Her world collapses.
1: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찰 때
0: When her boyfriend dumps her. Her world collapses when her boyfriend dumps her.
1: 네, dump한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버린다라는 느낌이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찬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발로 차는 거는 kick이지만 mm-hmm. 버린다, 남녀 사이에서 버린다라고 할 땐 dump를 쓰는 게 맞죠.
0: 맞아요.
1: Right.
0: He dumped L.
1: Right.
0: 그렇죠?
1: 자, 세 번째 문장은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다짐하며 L은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노력한다. 자, 마음먹은 채
0: determined
1: 그가 틀리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0: to prove him wrong
1: L은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0: L tries to get into Harvard Law School determined to

0: prove him wrong, L tries to get into Harvard Law School.
1: 네. 이런 표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Prove someone wrong. 이러면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다라는
0: 맞아요.
1: 덩어리죠.
0: Yes.
1: Right.
0: 영화에서도 자주 볼수 있잖아요. I'm gonna prove him wrong. I'm gonna
1: 오.
0: prove you wrong.
1: 내가 당신 틀린 거 증명할 거야.
0: 예.
1: 기대해. 막 이러면서. 자, 그리고 어딘가 입학한다라고 할 때, get into 어디라고 해서 뒤에 이제 학교 이름을 써주면 또 되겠죠.
0: Yes.
1: Alright.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summary.
2: L is a fashionable and bubbly college student obsessed with pink outfits and shopping. Her world collapses when her boyfriend dumps her. Determined to prove him wrong, L tries to get into Harvard Law School. At Harvard, people judge her by her appearance and assume she's out of her depth. However, she gradually turns heads with her unexpected intelligence.
0: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part 2 of the summary.
1: 네, 자, 금발이 너무의 part 2 summary 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패션을 사랑한다고 해서 깊이가 없거나 무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 자, 그녀는 증명한다.
0: She proves
1: 패션을 사랑하는 게 누군가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0: that loving fashion doesn't make someone
1: 얕거나 무능하게
0: shallow or incapable. She proves that loving fashion doesn't make someone shallow or incapable.
1: 네, 여기서 shallow라고 하는 게 진짜 물이 깊 얕다, 뭐 얕다 할 때 얕다, 얕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0: 맞아요.
1: 사람의 뭔가 깊음
0: mm-hmm.
1: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깊이가 없어 라고 얘기할 때도 shallow하다고 표현한다고
0: 맞아요.
1: 했었죠.
0: Yeah, right. someone who just, you know, talks about vain things and doesn't really talk, doesn't find deep things that interesting.
1: 맞아요. 뭔가 가치 있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바라본다기보다는 겉에서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든가.
0: 네.
1: 자, 그리고 무능한이라는 incapa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 capable 하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거거든요.
0: Yeah.
1: 할 수 있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이 간과한 세부 사항들을 포착해 중요한 법정 사건을 해결한다. 자, 그녀는 중대한 법정 사건을 해결한다.
0: She solves a major court case.
1: 네, 세부 사항들을 알아챔으로써
0: by noticing details.
1: 다른 모두가 간과한
0: everyone else overlooked. She solves a major court case by noticing details everyone else overlooked.
1: 네.
0: 네, 간과하는 거는 overlook입니다.
1: 그렇죠. 정말 쓱 대충 뭔가 집중하지 않고 슬쩍 보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0: 맞아요.
1: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0: 그냥 그 위로 그냥 넘어가는 느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1: 대충 넘어가는
0: yeah.
1: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notice 한다는 것은 알아채는 게 될 수도 있고 주목하는 거, 더욱더 이제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원어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 그 길을 따라
0: Along the way,
1: 그녀는 워너의 인정을 쫓는 걸 멈춘다.
0: She stops chasing Warner's approval.
1: 그리고 그녀만의 자기 가치를 발견한다.
0: And discovers her own self-worth. Along the way, she stops chasing Warner's approval and discovers her own self-worth.
1: 네. 여기서 워너의 그 approva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해도 돼라는 허락이 아니라 여기서 approval이라고 하는 건 인정입니다.
0: 맞아요.
1: 당신 똑똑한데 당신 괜찮아. 이 정도의 느낌의 것을 approval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0: Yes.
1: 네. 자, 그리고 self-worth라고 하는 게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0: Yeah,
1: 그래서
0: that's right.
1: 어떻게 보면 자존감에 좀 가까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Right. Self-worth.
1: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She proves that loving fashion doesn't make someone shallow or incapable. She solves a major court case by noticing details everyone else overlooked. Along the way, she stops chasing Warner's approval and discovers her own self-worth. The movie reminds us never to judge a book by its cover. Sometimes, the person everyone underestimates ends up stealing the show.
0: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L and Warner.
1: 네,

0: 선을 넘어버린 남자친구라는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0: L, 자기는 멋지긴 한데 내가 정계에서 성공하려면 더 진중한 사람이 필요해. 자, L, 넌 멋져.
1: L, you're amazing.
0: 하지만 난더 진지한 누군가가 필요해.
1: But I need someone more serious.
0: 내가 해낼 거라면
1: If I'm going to make it
0: 정치에서
1: in politics, L, you're amazing. But I need someone more serious if I'm going to make it in politics.
0: 네.
1: 네, 뭔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 전치사 in을 주로 쓰죠.
0: 맞아요. 그래서 in politics라고 해서 정치 앞에 in을 붙였네요.
1: Yes, you and I, we work in education.
0: Education. 맞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뭐
1: 네.
0: 어떤 특정 분야 앞에는 in을 붙인다는 거.
1: Yes.
0: 자, 그리고 해낸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해내는 거, 뭐 살아남는 거, 성공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Make it.
0: Make it. 두 번째는요. 뭐? 내가 패션을 사랑한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건 아니야. 자, 뭐?
1: What?
0: 단지 내가 패션을 사랑한다고 해서
1: Just because I love fashion
0: 내가 얕다는 뜻은 아니야.
1: doesn't mean I'm shallow. What? Just because I love fashion doesn't mean I'm shallow.
0: 네. Just because A doesn't mean B의 전형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해서 B는 아니다. A라고 해서 B라는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1: Yes.
0: 오케이. 자, 세 번째로 아무도 자기를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난 메릴린 같은 여자가 아니라 재키 같은 여자가 필요해. 자, 아무도 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1: No one will take you seriously.
0: 난 재키 한 명이 필요해.
1: I need a Jackie.
0: 메릴린 한 명이 아니라.
1: Not a Marilyn. No one will take you seriously. I need a Jackie, not a Marilyn.
0: 네. 여기서 만약에 I need Jackie, not Marilyn 이러면 주위에 어떤 여자를 보면서 바람을 피는 듯한 오해를 또할 수가 있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Jackie가 진짜 아는 사람, 혹은 Marilyn도 진짜 본인이 아는 사람이 되는
0: Right.
1: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보다는 Jackie 같은 사람, Marilyn 같은 사람.
0: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관사
1: 네.
0: 하나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L, you're amazing, but I need someone more serious if I'm going to make it in politics.
3: What? Just because I love fashion doesn't mean I'm shallow.
2: No one will take you seriously. I need a Jackie, not a Marilyn.
3: Wow, you really crossed a line there. So you're saying I'm not intelligent enough to fit your image. That's very condescending.
1: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L and a friend at Harvard named Mayu.
0: Yes. 왜
1: I
0: 그러죠?
1: don't remember a Mayu in this movie, but okay.
0: 저기 있습니다. 있어요.
1: Okay.
0: 슥 지나가는 있어요.
1: 네.
0: 자, 한번 가볼게요.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처음엔 네가 하버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자, 불쾌함은 아니야.
1: No offense.
0: 하지만 처음에는
1: But at first,
0: 난 생각하지 않았어.
1: I didn't think
0: 네가 하버드에 어울린다고?
1: you belonged at Harvard. No offense, but at first I didn't think you belonged at Harvard.
0: 네, 여기 많은 게 굉장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No offense라고 얘기를 하면 불쾌하려고 하려는 건 아닌데 그런 의도는
1: 맞아요.
0: 아닌데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belong at이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럼 어딘가에 어울리다라는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1: 이거는 소유하다는
0: right,
1: 뜻은 아니잖아요.
0: belong to와 관련이
1: 네.
0: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심지어 at first도 나왔어요.
1: 음흠.
0: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엔 좀 생각이 바뀌었어라는 뉘앙스 있죠.
1: 맞아요.
0: 자, 두 번째는요. 예전이었다면 아마도 너의 말에 동의했을 거야. 자, 한참 전에는
1: Well, a while ago,
0: 난 아마 동의했을 거야.
1: I probably would have agreed
0: 너와
1: with you. Well, a while ago, I probably would have agreed with you.
0: 자, 여기서 보면 I would have agreed with you. w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뭐뭐 했을 텐데, 했을 거야. 괄호치고 실제로는 안 했지만이라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 Yes.
0: Right. 자, 세 번째는요. 왜 갑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거야? 자, 무엇이 널 만들었니?
1: What made you
0: 갑자기 바꾸고 싶게
1: suddenly want to change
0: 너의 인생을
1: your life? What made you

0: suddenly want to change your life.
1: 네.
0: What made you want to 동사 원형 하면 왜 뭐뭐를 하고 싶었어? 라는 질문이에요.
1: 네. 이걸 사실 motivate로 바꿀 수도 있겠죠.
0: 맞아요. What motivated you to suddenly want to change your life?
1: So, 사실 why did you want to로 해도 되는데 임팩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계기를 물어보는 느낌이 강해지죠.
0: 맞아요.
1: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2: No offense, but at first, I didn't think you belonged at Harvard.
3: Well, a while ago, I probably would have agreed with you.
2: What made you suddenly want to change your life?
3: I wanted to stop trying to be who everyone expected me to be. The second I started believing in myself, things finally started falling into place.
0: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Sebong and her boyfriend, Chef Mayu.
1: 네, 뭔가 상상해보는 부분이었어요.
0: I know.
1: Sebong이, 내가 만약 하버드 로스쿨에 간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라고 했는데, 뭔가 반응이 굉장히
0: yes.
1: 특이했죠.
0: She didn't get the answer she wanted.
1: 그리고 이해도 못했어요.
0: Yes. 네.
1: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넌 생각해.
0: Do you think?
1: 내가 살아남을 거라고.
0: I'd survive.
1: 하버드 로스쿨에서.
0: At Harvard Law School. Do you think I'd survive at Harvard Law School?
1: 네. 같은 학교 맞죠? 네. 여기 지금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 will 아니라 I would를 쓴 것은 사실 가정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정이니까.
0: 맞아요.
1: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도 가정인데 survive 하는 건 더 가정이겠죠.
0: Yeah. So 선생님, do you think I'd survive at Harvard Law School?
1: Oh, yes, definitely.
0: Oh, really?
1: You're intelligent.
0: Aww.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That is so sweet.
1: 제 생각에는 Mayu University에서도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Maybe I should apply there. I'm sure they'll give me a full scholarship.
1: 아니에요. 쉽게 보시면 안 돼요.
0: 아, okay.
1: 두 번째입니다. 금발이 너무 애를 봤군요. 자, 넌 금발이 너무 애를 봤어.
0: You watched Legally Blonde.
1: 그랬지 않니?
0: Didn't you? You watched Legally Blonde, didn't you?
1: 네.
0: 네, 여기서는 선생님 왜 질문인데 didn't you가 아니죠?
1: 이 부분은 확신을 한다는 어떻게 보면 평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0: 맞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뭐 하잖아. 맞네. 이런 식으로
0: 그랬지.
1: 확신할 때는 didn't you. 근데 만약에 여기서 didn't you?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전에 너한테 보라고 했었잖아. You watched it, didn't you?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0: 네.
1: 그렇죠?
0: So right. tone matters.
1: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해두죠. 한 번은 당신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차갑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적 있죠. 자, 내가 그걸 너에게 둘게.
0: Well, let me put it to you.
1: 이런 식으로.
0: This way.
1: 넌 한 번은 아이스크림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어.
0: You once microwaved ice cream.
1: 그게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0: Because it was too cold. Well,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You once microwaved ice cream because it was too cold.
1: 네. 자, 여기서 put it to you, 너에게 둔다, 그것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깔아볼게.
0: 맞아요.
1: 그런 느낌.
0: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1: 뭐 비유, 이게 뭔가 비유를 하던
0: 네.
1: 더 쉽게 줄이던
0: 맞아요.
1: 기타 등등 될 수 있겠죠?
0: Yes.
1: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Do you think I'd survive at Harvard Law School?
4: You watched Legally Blonde, didn't you? Well,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You once microwaved ice cream because it was too cold.
0: What's that supposed to mean? Are you saying I'm dumb?
4: I'm saying you're creative. Most people think outside the box, but you don't even realize the box exists.
5: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6: Writing!
0: All right, that is a wrap for this week.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한 주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입영작으로 또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Yes, that's right. Okay,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Bye for now.
1: Bye.

0: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3: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Kwitty 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썼던 다섯 개 기사를 다시 한 번씩 들어보면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기사는 이제 AI 수요 폭증에 의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기술주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South Korean Technology Equities. 이 equity라는 자체가 주식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3: Mm-hmm. An unprecedented boom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has driven South Korean technology equities to historic valuations.
4: 쉽게 말하면 그냥 South Korean technology stocks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3: Mm-hmm.
4: Historic valuations는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지속해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3: 네.
4: 문제는 너무 일부 주식에 두 개 기업의 주식에 이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 상당히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죠. Spark domestic market volatility.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희가 강조를 했었죠.
3: Some cautious financial analysts warn that such heavy corporate concentration might eventually spark domestic market volatility.
4: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5: Surging AI demand pushes Korean semiconductor stocks to historic highs.
6: An unprecedented boom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has driven South Korean technology equities to historic valuations. The prominent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witnessed its total market capitalization comfortably cross the $1 trillion mark. This remarkable stock price rally directly reflects an intensifying global appetite for specialized high-bandwidth memory hardware. The enterprise has successfully carved out an indispensable role as a primary vendor for the international computing giant NVIDIA. This strategic partnership effectively cements the hardware producer's central position within the current digital supply chain. Meanwhile, its domestic rival, Samsung Electronics, also reached an identical corporate milestone following a similar wave of heavy institutional investment. Together, these twin industrial giants now command a massive portion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Some cautious financial analysts warn that such heavy corporate concentration might eventually spark domestic market volatility. Nevertheless, experienced investment strategists remain highly confident that underlying commercial fundamentals still look exceptionally robust for both firms.
4: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약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 있으신 분들은 빈칸 넣기 한번 해보세요. 갑니다.
3: Surging artificial intelligence demand has propelled SK Hynix and Samsung Electronics to historic market valuations.
4: 자,

0: 두 개의 기업의 기업 가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propelled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요. 우리 프로펠러 할때
1: 그쵸.
0: 뭔가 하게끔 만들었다. 힘을 제공했다의 의미로 propelled. 오케이?
1: Yep. And the second word, valuations, S까지.
0: 그렇죠. 시장 가치를 말하겠죠. 즉, 기업의 기업 가치를 말하는 말. 자, 두 번째 요약문 갑니다. The semiconductor giants.
1: The semiconductor giants heavily influence the benchmark index, despite analyst concerns regarding domestic market volatility.
0: 그렇죠. 첫 번째 단어는 benchmark index라는 말을 합니다. 그 코스피 지수를 부르는 말 중에 하나예요.
1: 그렇죠.
0: 기준 지표라는 의미로 benchmark가 들어가야 되고.
1: And the second word, volatility, 변동성.
0: 그렇죠. 오늘 가장 강조했었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죠.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요일 기사는 그 데이트 관행에도 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데이트 비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그런 기사였어요.
1: Yeah, and the phrase in the start there, widely labeled as dateflation.
0: 심지어 이제 데이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말이 나와서 회자될 정도라는 얘기예요.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his ongoing phenomenon, widely labeled as dateflation online, covers everything from personal grooming and transportation to actual venue receipts.
0: 연애를 하기 위해서 뭔가 치장을 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교통비, 현장에 가서 장소에서 쓰는 비용 이런 것까지 이제 모두 포함해서 이제 그 데이트플레이션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그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bearing the heaviest financial burden이란 문구가 나왔었죠.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Furthermore, younger generations such as millennials are bearing the heaviest financial burden, spending more on average than any other age group.
0: 좋습니다. 전체 기사 내용을 그럼 집중해서 한번더 들어보고 요약문 만들어 볼게요.
2: Rising inflation sparks financial strain across American dating habits. Skyrocketing consumer prices have begun taking a heavy toll on romanc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 recent comprehensive financial index highlights that courting expenses have dramatically outpaced general inflation rates. This ongoing phenomenon, widely labeled as dateflation online, covers everything from personal grooming and transportation to actual venue receipts. Sociologists observe that these compounding expenses are actively shifting behavior, prompting single people to go out much less frequently. Many individuals now deliberately pass up high-risk dinner meetups, opting instead for significantly cheaper alternatives to protect their personal savings. Furthermore, younger generations, such as millennials, are bearing the heaviest financial burden, spending more on average than any other age group. This economic uncertainty also complicates traditional relationship expectations regarding who should ultimately foot the bill. Experts warn that polarized social media algorithms often worsen the situation by framing romance as a stressful financial power struggle. Consequently, modern couples find themselves forced to scale back expectations as affection continually shrinks to fit tight household budgets.
0: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할게요.
1: A comprehensive financial index reveals that surging inflation heavily impacts American dating habits.
0: 뭔가 지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financial index 앞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comprehensive. 뭔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1: Yeah, 급등하는 의미로 surging inflation.
0: 그렇죠. Surging inflation.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요약문 갈게요. Rising costs.
1: Rising costs force couples to opt for cheaper activities while complicating traditional bill paying expectations.
0: 복잡하게 만들다에 해당하는 complicating, ing 형태로 첫 번째 빈칸 넣어주시면 되고요.
1: And the second word, traditional bill paying expectations, S까지.
0: 그렇죠. S가 들어가야 약간 기대치. expectation 자체는 S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Bill paying expectations. 좋습니다. Moving on to Wednesday.
1: Where we talked about Ferrari and how their stock price has declined thanks to their first ever electric model.
0: 첫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주가 폭락했죠. 자, 페라리의 첫 전기차 모델 출시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기술적으로

0: 도약이면은 분명해요. 그래서 a major technological leap forward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Named the Luce, this pioneering vehicle represents a major technological leap forward as the company officially enters the battery-powered market.
0: 그렇죠. 배터리 구동 전기차 시장에 공식 진출하는 그런 순간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온 거고. 다만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페라리의 어떤 엔지니어링 가치를 퇴색시켰다, 희석시켰다. Diluting traditional engineering values.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1: Despite optimism, internal friction arose when a former executive publicly criticized the vehicle for diluting traditional engineering values.
0: 그것도 전직 회사 경영진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다 이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Ferrari suffers stock market decline after launching first electric model.
3: The iconic Italian sports car manufacturer Ferrari recently faced a significant stock market drop after debuting its highly anticipated electric model. Named the Luce, this pioneering vehicle represents a major technological leap forward as the company officially enters the battery-powered market. However, equity values plummeted sharply immediately following the public unveiling ceremony in Rom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trongly defended the strategic rollout, asserting that the innovative platform respects core mechanical heritage. The sleek design, crafted in collaboration with a prominent design agency, purposely deviates from the brand's classic combustion engine silhouette. Despite optimism, internal friction arose when a former executive publicly criticized the vehicle for diluting traditional engineering values. Market analysts attribute the financial pullback to investor anxiety surrounding high research expenditures amidst cooling global luxury demand. Competitors have notably scaled back their alternative energy programs, leaving the premium brand more exposed to commercial risks. Ultimately, the immediate trading volatility underscores how heavily the automotive sector must fight to win over skeptical enthusiast circles.
0: 자, 그러면 요약문을 두 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Ferrari.
1: Ferrari suffered a sharp stock decline after debuting its first electric model, the Luce.
0: 자, 동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Ferrari suffered. 뭔가 좀 안 좋은 걸 경험했을 때 쓰는 말이죠.
1: 그쵸.
0: Suffered a shock stock decline. 첫 번째 단어는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1: And the second word, debuting.
0: 그쵸. 뭔가 출시했다 의미로, 첫선을 보였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말이죠. Debuting, ing 붙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약문.
1: The negative market reaction underscores investor anxiety regarding high expenditures and shifting brand identity.
0: expenditures까지 해서 S를 붙여야 되죠. 자, 고액의 혹은 큰 금액의 어떤 지출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 요소, 리스크로 본다는 얘기예요.
1: And the second word, brand identity.
0: 그렇죠. 자, 목요일 기사는 페라리와는 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회사죠. 람보르기니 이야기였습니다.
1: Yeah, and they have opted for the hybrid strategy. And it was described like this. They dodged a major public relations disaster.
0: 그렇죠. 뭔가 대규모 이미지 실추 위기를 좀 모면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Dodge가 피하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he Italian automaker Lamborghini dodged a major public relations disaster by completely cancelling its battery-powered vehicle plans.
0: 그쵸. 완전히 전기차 이제 모델은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철회를 했고요. 계획 자체를. 자, 그 대신에 scaling up advanced plug-in hybrid powertrains. 첨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쪽으로 이제 확대하는 것을 회사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1: Instead, the company focused its massive resources on scaling up advanced plug-in hybrid powertrains.
0: 전체 기사로 한번 들어볼게요.
2: Lamborghini defends hybrid strategy amid fierce market conditions. A prominent alternative engineering strategy has recently paid off handsomely for the iconic supercar manufacturer Lamborghini. The Italian automaker dodged a major public relations disaster by completely canceling its battery-powered vehicle plans. This timely pivot came about right before a major domestic rival Ferrari faced intense market criticism over a highly controversial product launch. Lamborghini's CEO openly

0: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Hello and thanks for joining us for our weekly review. I am Jennifer Clyde.
4: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가족들에 대한 주제가 많았었고요. 그 고속도로에서 아찔했었던 네. 그런 경험에 대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Mm-hmm. 아들의 군입대 소식도 있었고요.
2: 네.
4: 자, 첫 번째 월요일 사연은 이제 새 도시에서 나와 그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입지영을 듣고 있다.
2: 아빠 빼고.
4: 아빠는 이제 조만간에 입문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남겨주신 yeah.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복습해볼게요.
5: Three cities, one program. Ip Tiong is a special way for our family to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My little sister lives in Incheon and listens to the program at a cafe before work while reading the e-book. My mother is in Daegu, and she listens to it during her lunch break with the printed book. I live in the U.S., and I study with the e-book in the evening. We all study at different times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but we still share the same content every day. The first person in our family to study with the program was my sister. She listened to it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during her long commute. She recommended it to me after I moved to the U.S., and this year my mother joined in too. Every weekend, my mother reviews past lessons and prepares for the next ones. Even in the middle of our busy lives, the program helps our family learn and grow together and keeps us close to one another. I think it's time for my dad to start too. He gets really nervous about English. Next year, I hope our whole family can meet in the U.S. and make use of all the expressions we've learned.
4: 자, 입지영을 먼저 공부한 건 동생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몇 년간 꾸준히 공부해왔다.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2: She listened to it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4: Mm-hmm. 자, 그 회사는 몇 년간 계속해서 훌륭한 제품들을 출시했다.
2: 네, 함께 해보세요.
4: Mm-hmm.
2: The company has produced excellent products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4: 그렇죠.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좋은 제품들을 계속 출시해왔다. 자, 그 다음. 바쁜 일상 중에 in the middle of one's busy life.
2: Even in the middle of our busy lives, Ip Tiong helps her family learn and grow together.
4: 그렇죠. 우리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그 문장을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하루하루 너무 바빠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있었다.
2: In the middle of my busy life, I had forgotten how important my family is.
4: I had forgotten how important my family is. 그렇죠? 얼마나 가족이 소중한지를 잊었었다. Forgotten. 자, 바쁜 일상 중에는 운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It's not easy to exercise in the middle of my busy life.
4: Okay. 운동할 시간을 내야 되죠. 찾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연락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지내다. Keep in touch with. 입지영의 하나의 이제 가족 간에 연락할 수 있는 뭐 소재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2: That must help you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4: 음흠. 자, 그 시절에는 사람들과 연락을 계속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어려웠다.
2: It was much

0: The experience made me want to study economics and pursue my dream of work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1: 자, 여러분 교재 82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할 때 have a big advantage. 이 어는 더 특정해서 너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2: It has the big advantage of letting people invest in many companies.
1: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큰 장점이 있다. 그럴 땐 너고요. 일반화시켜서 그냥 장점이 있다. 그럴 땐 엡니다. 자, 그 제품은 다른 경쟁 제품들 대비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That product has a big advantage over its competitors.
1: 그 호텔은 공항에서 가깝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2: The hotel has the big advantage of being close to the airport.
1: Being close to the airport. 좋습니다. 자, 비교적 적은 금액, a relatively small amount.
2: You can invest in many companies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1: 그렇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얘기였고요. 자, 회원들은 비교적 적은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2: Members only have to pay a relatively small amount.
1: 나 처음에는 큰 금액을 막 투자한 게 아니라 비교적 적은 금액만 투자했다. 투자는 이제 조금씩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금액을 늘리지만 I invested
2: only a relatively small amount at first.
1: 오케이. 자, 그다음 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다. Explain all about.
2: She explained all about ETFs to me when she got back.
1: 그렇죠. 갔다 와서 ETF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주었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상세히 설명해 줄게.
2: I'll explain all about it the next time we meet.
1: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 그대로 전치사 없이 the next time we meet 붙이면 되겠죠. 덩어리로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다음번에 볼 때 뭐 해줄게. 수업을 듣고 나면 너도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야.
2: After the class, you'll be able to explain all about it.
1: One more time.
2: After the class, you'll be able to explain all about it.
1: 좋습니다. 자, moving on to Thursday. 자, 세 자매가 워낙 가깝게 지내고 있고 각자 아이들 키우면서 따로 살고는 있지만 셋이 이렇게 여행을 같이 오붓이 갔다 오시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해주셨어요. 뭐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뭉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음식 취향이라든가 mm-hmm. 아니면 여행 스타일 이런 것이 얼마나 여전히 똑같았는지 거기서 좀 놀랐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Sisters trip to Japan. My two sisters and I are each raising children in different cities. Seoul, Suwon, and Gangneung. The three of us recently took a trip to Osaka, Japan. Our parents and husbands took care of the kids, so we were able to enjoy a fully packed 4-day trip. We went shopping, ate delicious food, took in the sights, and made the most of our time together. Sharing our thoughts and life experiences during the trip made it feel even more meaningful. We've all lived separately since becoming adults, so it was amazing how similar our habits, food preferences, and travel styles still were. The trip reminded me of the strong bond between us as sisters. It gave me a lot of energy to return to everyday life.
1: 자, 풍경이나 어떤 전망을 좀 충분히 감상하다, 만끽하다. Take in 구동사 한번 연습 다시 할게요. Take in the sights.
2: We went shopping, ate delicious food, and took in the sights.
1: 아름다운 전망 혹은 풍경을 감상했다. 자, 첫날은 우리가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보냈습니다. I spent the first day
2: taking in the sights.
1: Taking in the sights. Okay? 자, 그다음 뭔가 전망을 감상하기에 정말 날씨가 좋다.
2: The weather is great for taking in the sights.
1: 감사해요.
2: The weather is great for taking in the sights.
1: 날씨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디 구경하고 그럴 때는. The weather makes or breaks your sightseeing experience. Okay. 자, 그다음 음식 취향. 자, food preferences. 주로 복수 형태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갑니다.
2: It was amazing how similar our food preferences still were.
1: 자, 모든 사람의 음식 취향을 고려해야 했다. 모임 같은 걸 주선할 때 그렇죠. 네. 사람들의 음식 취향.
2: I had to consider everyone's food preferences.
1: I had to consider everyone's food preferences. 나는 음식 취향이나 입맛이 남편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영어로?
2: My food preferences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my husband's.
1: From 동그라미. Different from my husband's. 끝에 S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on this fine weekend.
0: The weekend is when we review.
1: Right.
0: 네, 주말에는 우리가 복습을 하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름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우리 여름 하면 미국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을 하나요? Usually you go out a lot, right?
1: Yeah, a lot of times you do things that are outdoors, like ride bikes.
0: 자전거 타는 거요. 공원에 가고.
1: Go to the swimming pool.
0: 수영장도 가고.
1: Have cookouts or picnics.
0: Cookout이라고 하면 밖에서 야외에서 요리를 하거나 뭐 피크닉을 하거나 바베큐 파티도 많이 하잖아요.
1: Mm-hmm. 네. Right.
0: 특히 집에 보면은 미국 집들은 많은 경우 마당이 있잖아요. A lot of the houses have backyards.
1: Mm-hmm.
0: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backyard barbecue party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barbecue party 할 때 보통 뭘 많이 구워 먹어요?
1: Well, usually on the grill, you mm-hmm. have hamburgers, hot dogs, maybe chicken and steak, but definitely hamburgers and hot dogs.
0: Oh, 햄버거와 핫도그. 우리 잭쌤도 바베큐 잘 하나요? 그릴 잘 구워요?
1: 오, 오랜만이에요.
0: 아, 최근에 한 건 언제예요? Too long ago? 너무 오래됐나요?
1: Yeah.
0: 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미국에서는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 시즌에 가장 큰 행사를 하죠. The 4th of July.
1: Right.
0: 7월 4일이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불꽃놀이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번 미국 가시면 이런 활동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이제 바로 복습해볼까요? Mm-hmm. 자, 월요일에는 어떤 표현을 배웠나요?
1: On Monday, we learned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오늘 정말 덥네요 라는 표현이었죠. It's hot 까지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표현인데 so hot 정말 덥다 so를 넣어서 강조를 해줬고요. today 이렇게 시간도 뒤에 붙여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시면 82쪽 보시면 되고요.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노트북이나 종이에 들리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2: It's so hot today.
3: I know. The sun is brutal.
0: 오늘 정말 덥네.
1: It's so hot today.
0: 네, it's so hot today. 기억나시죠? 그러게.
1: I know.
0: 네, 그러게 이렇게 동의할 때 나는 알아요 라는 의미도 되지만 네, 이렇게 동의할 때도 I know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햇빛이 너무 강해.
1: The sun is brutal.
0: The sun is brutal. 자, brutal 스펠링은요?
1: B-R-U-T-A-L
0: 그쵸. 그래서 brutal이라고 하면 너무 강한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무리해볼게요.
2: Let's go back inside.
3: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1: Let's go back inside.
0: Let's go back
1: inside. I-N-S-I-D-E.
0: 그쵸. Inside. 뭐 안으로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좋아.
1: Good idea.
0: 네,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뭐 이런 뜻이고요. 에어컨이 필요해.
1: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네, 빈칸에는
1: conditioning. C-O-N-D-I-T-I-O-N. ing.
0: 그렇죠. ing가 들어간 air conditioning이라는 표현이 여기 빈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의 대화 다 봤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It's so hot today.
3: I know. The sun is brutal.
2: Let's go back inside.
3: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Now let's move on to Tuesday.
1: Okay, Tuesday we learned,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let's로 시작하고요. Get some ice cream이라는 표현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get 자체가 뭐 먹다, 가다, 먹으러 가다 뭐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먼저 앞부분 듣고 올게요.
3: I'm melting out here.
2: Let's get some ice cream.
0: 나 여기서 녹아버리겠어.
1: I'm melting out here.
0: I'm
1: melting. M-E-L-T-I-N-G.
0: 네, melt가 녹다이고요. 지금 녹고 있는 중인 것 같아이기 때문에 ing 형태로 썼습니다. Out here는 이 바깥에서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1: Let's get some ice cream.
0: 네, 이 표현이 바로 핵심 표현이었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Let's get some ice cream.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2: Of course, chocolate.
0: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1: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0: I was
1: gonna. G-O-N-N-A.
0: 네, 이 표현은 뭐 사전을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문어체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1: 맞아요.
0: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going to를 줄여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I was gonna, I was going to 다 똑같은 표현이죠.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Say the same thing. 같은 것을 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무슨 맛? 요거는
1: What flavor?
0: 빈칸에는
1: flavor, F-L-A-V-O-R.
0: 그렇죠. So flavor, F 발음과 V 발음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당연히 초콜릿이지.
1: Of course, chocolate.
0: Of course,
1: chocolate. It looks like chocolate. C-H-O-C-O. L-A-T-E.
0: 맞아요. 그래서 조금 late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코, C-H-O-C-O-L-A-T-E. 그렇게 스펠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의 대화도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3: I'm melting out here.
2: Let's get some ice cream.
3: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2: Of course, chocolate.
0: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1: Okay, Wednesday's expression was, I need to cool down.
0: 자, I need to cool down. 여기서 down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더위 좀 식혀야겠어요 라는 말이었죠. 더울 때도 쓸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도 열이 나잖아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열을 좀 식혀야겠어요 라는 말로 I need to cool down 쓸 수 있어요. Then what about when you have a fever? 열이 날 때도 쓸 수 있을까요?
1: Sure.
0: 네, 열이 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에 실제로 열이 났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럼 수요일에 우리가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0: I need to cool down.
1: There's a fountain nearby.
2: 더위 좀 식혀야겠어.
3: I need to cool down.
2: I need to cool down. 이 표현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근처에 분수가 있어.
3: There's a fountain nearby.
2: There's a
3: fountain. F-O-U-N-T-A-I-N.
2: 그쵸. Fountain이 바로 분수라는 뜻이고요. Nearby가 근처에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뭐뭐가 있어라고 할 때는 there is 뭐뭐 하나를 얘기할 땐 there is죠. 그리고 분수가 하나라서 a fountain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1: You read my mind.
2: 그럼 거기 가서 시원한 음료를 사자.
3: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2: 자, 일단 그럼 거기에 가자까지만 하면
3: Let's go there.
2: 빈칸에는
3: there, T-H-E-R-E.
2: 그쵸, let's go there.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사자.
3: And get a cold drink.
2: Get a
3: cold, C-O-L-D, drink.
2: 그쵸, 그래서 cold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let's 뭐뭐 and 뭐뭐라는 요 형태도 잘 보시면 돼요. 원래는 let's의 문장 두 개인데 붙이면서 let's는 한 번만 써준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0: 네, 스펠링은 똑같지만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읽어줘야 되겠네요. 그쵸? You read my mind가 아니고 you read my mind. 왜냐하면 이미 읽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말은 내 마음을 읽었네. 영어로는 you read my mind. 뭐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을 합니다. 수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1: I need to cool down.
2: There's a fountain nearby.
1: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2: You read my mind.
0: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3: Okay, Thursday,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뭐뭐는 뭐뭐를 피하세요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stay out of the sun이니까 햇빛을 피하세요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또 대화를 들어볼게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1: I'm heading out for a jog.
2: Stay out of the sun.
1: It's fine. I have my hat.
0: 조깅하러 갈 거예요.
3: I'm heading out for a jog.
0: I'm
3: Heading. Heading.
0: 네, head out. 라는 표현이 나가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I'm heading ou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ng 형태 꼭 써줘야 되고요. For a jog 이 표현이 조깅을 하러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I'm heading out for a jog. 나 지금 조깅하러 나가고 있어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내가 햇빛을 피해요 라고 말했어요.
3: Stay out of the sun.
0: 네, stay out of the sun. 이게 목요일에 배웠던 핵심 표현이었네요. 그쵸? 햇빛을 피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또 이어서 뭐라고 했는지 또 들어볼까요?
2: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0: 괜찮아요.
3: It's fine.
0: 네, it's fine. Fine이 괜찮은 의미도 있죠. 모자 있잖아요.
3: I have my hat.
0: 네, 빈칸에는
3: Hat, H-A-T.
0: 네, 우리 잭쌤이 쓰고 있는 hat네요.
3: 네.
0: 네, 그래서 여기서 모자가 있잖아요라고 우린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there is a hat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모자가 있습니다. 물건이 있다라는 말이고 나에게 모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I have my ha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좋아요.
3: Good.
0: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3: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0: 자, 두 개의 빈칸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 빈칸에는
3: Don't forget, forget.
0: 네, 그래서 don't forget to 뭐뭐는 뭐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라는 뜻이었고요. 뒤에 빈칸에는
3: Don't forget to drink plenty, plenty.
0: 네, plenty, 많은 양의 뭐뭐라고 할 때, plenty of 뭐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plenty of water는 많은 양의 물, 뭐, 충분한 양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많은 양,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목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1: I'm heading out for a jog.
2: Stay out of the sun.
1: It's fine. I have my hat.
2: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0: Now we're moving on to Friday.
3: Okay, Friday, the last day of the week, we learned summer goes by so fast.
0: Summer goes by so fast. 여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goes 혹은 복수일 때는 go. By so fast라는 패턴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대화 역시 들으면서 앞부분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볼게요.
2: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1: No, summer goes by so fast.
0: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져?
3: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0: 그쵸. Can you believe? 이렇게 시작하면 믿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It's already mid-August라고 하면 벌써 8월 중순입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can you believe 뒤에 문장을 붙여서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

0: 거죠? 라는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8월이란 단어 어떻게 된다고요?
1: It's August, capital A, UGUST.
0: 네. 우리 월은 다 대문자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capital A, 대문자 A로 시작하고요. mid, 요게 이제 중순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죠. 정말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
1: No, summer goes by so fast.
0: 네, can you believe? 믿을 수 있니? 아니, 믿을 수 없어.의 의미로 no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금요일의 핵심 문장인 summer goes by so fast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Let's make the most of it.
3: Agreed. Any plans?
0: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1: Let's make the most of it.
0: Let's make the
1: Most, M-O-S-T.
0: 네, 최대한 즐기자니까 most가 왔죠. 여기서 it은 summer를 대신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여름을 최대한 즐기자라는 의미로 let's make the most of it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1: Agreed.
0: 네,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agreed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무슨 계획 있어?
1: Any plans?
0: 네, 계획들이 있니라는 의미로 plans를 했는데 스펠링은요?
1: PLANS.
0: 네, s 꼭 붙여주세요.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2: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3: No, summer goes by so fast.
2: Let's make the most of it.
3: Agreed. Any plans?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복습을 다 해봤는데요. 모든 게다 기억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편하신 시간에 복습하실 수 있고요. 또 생생 대화문이라고 대화문만 따로 모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1: Wow, review goes by so
0: I
1: fast.
0: know, right?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1: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Welcome to the weekend review.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한 주가 벌써 후딱 지나가서 벌써 리뷰할 시간이 됐네요.
1: Time flies.
0: 네. Yeah. 자, that means we had so much fun together.
1: That's right. 네. This past week was I felt like I was becoming beautiful.
0: Oh.
1: Getting
0: even
1: my hair
0: more beautiful, you mean.
1: Even more getting my hair done, getting my, you know, facial. I feel incredibly refreshed and beautiful.
0: 아, 네, 좋습니다. 워낙 뭐 알흠다우시기 때문에.
1: No.
0: 자, 지금 이제 그 미장원도 갔고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상했다라는 말도 있었고, 머리 모양을 바꿔보자, 또 층을 내보자라는 말도 있었고, mm-hmm. 또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 얘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Mm-hmm. 자, 한 주 동안 많이 또 말하기 연습하셨죠?
1: That's right. I hope so.
0: 네, 그럼요. 자, 이번 주 내용 함께 복습해 보시죠. 자, 80쪽에 보시면 일단 헤드라인이 나와 있고, 아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타이틀이 나와 있고요.
1: 이제 뭐 헤드라인이죠.
0: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1: 네. 네.
0: 자, 81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네. 자, 10일 월요일 내용 기억하십니까?
1: Mm-hmm.
0: 자, 이때는 머릿결이 최근 들어 많이 건조해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고데기를 사용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Curling iron.
0: Curling iron이 되겠습니다. 이거 okay. 아이롱이라고 어르신들은 많이 얘기하셨어요. 자, iron이라는 게 원래 다리미라는 뜻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curling iron이라고 하니까 컬을 만들어주는 iron, 즉 고데기를 말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그러니까, curling iron.
0: 그렇죠. 그래서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다.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1: Mm-hmm.
0: 네, hair가 dry하다는 말도 나오고
1: right.
0: curling iron이란 말 있고 damaging, 뭐 damage라는 단어도 나왔었습니다.
1: If we began by saying, oh,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0: 그렇습니다.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자, lately 하면은 최근 들어 꽤 오랫동안 이런 말이 lately가 된다고 하죠.
1: Right.
0: 자, my hair is dry라고 해도 되는데 그건 단정적으로 내 머리가 혹은 모발이 굉장히 머릿결이 건조해요 라는 말이고 건조하게 느껴져요 라는 말은 my hair feels dry가 더 적절하다는 거죠.
1: Yeah, my hair feels dry.
0: 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3: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2: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3: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2: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0: 네, 그렇습니다.
1: Mm-hmm.
0: 자,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앞으로는 이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어요.
1: 뭐뭐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0: 네.
1: I should use less heat 보다는 mm-hmm. I guess.
0: 아.
1: 그렇게 하면 좋겠네. I guess 라는 표현 많이 쓰죠.
0: 그렇죠. 네. 그냥 I should 하면은 제가 꼭 해야 되겠어요.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I guess I should 하면 제 생각엔 줄여야겠네요 정도의 그런 어감 차이가 되겠네요.
1: Right,
0: 네.
1: exactly.
0: I guess I should. 자, 아무래도 제가 그래야겠죠? I guess I should. 그다음에 use less heat. 그러니까 use more heat 하면은 이 열기구 사용을 더 늘린다는 말이 되고 use less heat라고 하면 열 사용을 줄인다라는 말이 됩니다.
1: Right.
0: 네.
1: Use less heat.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볼까요, 선생님?
1: Okay.
0: 제 머리카락이 이제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1: Oh, my hair feels softer now.
0: 네. My hair feels softer now. 자, soft 하면은 부드러운. The softer, 더 부드러운. 자, 그렇게 느껴진다. Feel softer라고 하네요.
1: I guess you use your conditioner really well.
0: 아, 그렇다.
1: 우리말로 린스라고 하는데
0: 네네네.
1: 영어로는 conditioner, right?
0: 네, 맞습니다. 네. 근데 conditioner는 꼭 모발에만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선생님?
1: Oh, really?
0: 네, you should only apply to your hair only.
1: Only on your hair?
0: Not on your scalp.
1: Oh, but it touches my skin.
0: 아, 그렇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 나오진 알고 있어요.
1: Oh,
0: 그게
1: I'll be
0: 이제
1: careful.
0: 린스라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뭐였죠? Conditioner.
1: Conditioner.
0: 네, yeah. 근데 모발도 그렇고 두피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별히 고안된 것이 바로 그거는 트리트먼트가 됩니다.
1: Treatment.
0: Hair treatment.
1: I'll use both.
0: 네. 정말요? 대단한 정성. Mm-hmm.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내용 함께 하셨습니다.
1: Okay.
0: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보셨고요. 이제 화요일 11일 내용으로 가볼까요?
1: Tuesday.
0: 네. 이날은요. 제 미용실에서 지금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1: You know, I'm thinking right? about changing.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0: Right. So she's asking or he's asking.
1: Yes.
0: 이제 물어보는 거죠, 먼저. 오늘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으신가요? 라고 할 때 혹시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라는 말로 Are you thinking about?가 있었습니다.
1: Are you thinking about?
0: Are you thinking about?
1: Changing your hairstyle.
0: 네.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네, 이게 사실 영어로 된 걸 해석을 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부분이

0: 아니에요. 그죠?
1: Right, right.
0: 지금 당신의 헤어스타일을 오늘 바꿀 것을 생각 중입니까? 라는 말이지만 이걸 언제 쓰느냐를 알고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싶을 때 Are you thinking about? 다음에 ing를 붙이면 됩니다.
1: 여기서 한 단계 더
0: 네.
1: 제가 많이 듣는 게
0: 네.
1: What do you think about?
0: What do you think about?
1: What do you think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0: 맞아.
1: 그쵸?
0: 그 말은 일단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라고 강하게 제안하는 게좀
1: 바꾸는 게
0: 있잖아.
1: 어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하면은 말 그대로 보면은 그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꿔보시죠.
1: You're recommending, you're suggesting. 바꾸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렇죠?
0: 네.
1: Hey, what do you think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0: What do you think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
1: 저는
0: 뜻으로.
1: 약간 고집이 있어서
0: 네.
1: It's okay. I'm okay.
0: I'm okay. I'm good.
1: 아,
0: I'm
1: 저
0: good.
1: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뭐 어떻게 바꿔보라고 해요?
1: 그러니까 I don't know. Like sometimes like oh, you should grow your hair out
0: Oh, you should
1: or
0: grow your hair out.
1: 최근에는 oh, you should do a perm or get a wave. I'm like, I don't
0: Oh,
1: know.
0: you don't need that.
1: I don't think.
0: You have some curl
1: I
0: in your
1: have
0: hair.
1: natural curls now.
0: 어, 너무
1: Natural
0: 부럽다.
1: wave.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웨이비하게 되는 것
0: 아,
1: 같아요.
0: 그래요?
1: Yeah, my dad's like that.
0: 어머, 신기하다. 보통 웨이비했던 것도 쭉쭉 펴지는데.
1: 그러니까요.
0: 네.
1: 저는 쭉쭉 이렇게 플랫한 게 좋긴 한데.
0: 벤자민이에요, 벤자민.
1: 벤자민 going
0: 네,
1: backwards.
0: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나요? 시간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곱슬곱슬해진다고. 아이고, 하여튼 자, 11일 화요일 내용입니다. 대화 들어볼게요.
2: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3: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2: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3: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2: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0: 네. 자, 레이어를 하게 되면 참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할 때,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라는 말이 있었죠.
1: Yeah,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0: 네.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그러니까 look nice 하면은 좋아 보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요.
1: You can also say look good on you.
0: look good on
1: Oh,
0: you.
1: layers would look good on you, 보행쌤.
0: layers would look good on you. 아,
1: That's
0: 그래요?
1: right.
0: I'll give it a try sometimes.
1: Give it a try.
0: 네. 한번 언젠간 해볼게요.
1: Yes.
0: 자, 여기서는요,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저는 전에는 레이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I've never tried 뭐뭐 before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1: Yes,
0: 자,
1: I've never done this before.
0: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말이죠. 이제 응용 문제 해볼까요?
1: Okay.
0: 우리 1번 해볼까요?
1: Okay.
0: 혹시 파마 하실 생각 있으세요?
1: Are you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0: Are you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역시 이것도 아까 우리 주지생의 말씀처럼 making a suggestion, 그렇죠?
1: Making a suggestion.
0: 그렇죠. 어떤 제안을 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Are you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하면은
1: Perm?
0: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뭘 알고 저렇게 말해? 싶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결국 이 말은 파마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살짝 권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1: Sure.
0: 네, 자 11일 화요일 내용이었습니다.
1: Great.
0: 자, moving on to Wednesday's dialogue
1: All right.
0: on page 83. 83쪽이 있는데 이분은 이번엔 이제 피부 관리실을 온 거예요.
1: We're talking about skin care now.
0: Skin care.
1: Skin care.
0: 네.
1: Getting a facial.
0: Getting a facial.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근데 이렇게 페이셜을 하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피부 관리실이란 말을 하는데
1: Okay.
0: 영어로는 spa라고 할까요?
1: We generally go to a spa to get the full body treatment, especially your face. Yeah.
0: 그걸 facial spa, 뭐 body spa 이렇게 나누진 않죠.
1: Generally, we just call it a spa.
0: spa.
1: Within a spa, you can get both.
0: 옛날엔 생각할 때 spa라고 하면 무슨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이런 데인 줄
1: 그죠.
0: 알았어요.
1: 옛날엔 목욕탕 개념이 좀더 강했죠.
0: 네.
1: Spa 하면 그렇죠.
0: 그쵸?
1: Like you can get like a there's a bathroom there, bathtub there. It's like a public bathhouse. 옛날에는. Now it's more specialized. Getting a massage, getting your face, right?
0: Sometimes you could take a bath too.
1: Sometimes, okay.
0: Really, with some rose 그 뭐지? 그거?
1: petals.
0: petals. 어. 그 장미꽃 잎 갖다 이렇게 띄워 놓고 막 그런 데도 right. 있대요. 얘기만 들었는데.
1: You're talking about a fancy spa.
0: Fancy spa. That's right. 그렇죠. 그걸 이제 spa라고 보통 말하게 되죠. Mm-hmm. 자, 여기서는요. 가끔 얼굴이 빨개지고 피부가 쉽게 이렇게 그 좀 자극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로 irritate란 말이 나왔습니다.
1: Oh, my skin gets irritated. Irritated 그렇죠. really easily.
0: 네, 그러니까 스킨이 내 피부가 막 성을 내 막. 그래서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피부가 쉽게 예민해져서 막 이렇게 성나듯이 막 뭐가 두드러기 나기도 하고.
1: 짜증내는 거죠.
0: 네, 피부가 짜증을 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1: That's right.
0: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3: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2: That makes sense. My face turns red sometimes.
3: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2: Okay, I'll give that a try.
0: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감성 피부에는 좀 더 순한 제품을 저희가 추천해 드려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1: Right.
0: I'd recommend something
1: gentler.
0: Gentler.
1: Gentler.
0: 그렇죠. 좀 젠틀한, 신사적인 이란 말은 결국 부드러운 이란 뜻이 된다는 거죠.
1: Something gentler 네. for sensitive skin.
0: For sensitive skin. 그렇습니다. Right. 자, 응용 문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2번 한번 같은 맥락에서 해볼게요.
1: Okay.
0: 건조한 피부에는 보습력이 더 좋은 것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릴게요.
1: I'd recommend something richer for dry skin.
0: 네, I'd recommend 저 같으면 추천을 하겠습니다. I would recommend 인데 보통 이걸 좀 빠르게 발음해서 I'd recommend, I'd recommend. 그다음에 something 어떠어떠한 예를 들어서 something expensive 하면은 비싼 거 그리고 something not so expensive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something richer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그 보습력이 좋은 거라는 right. 뜻이 됩니다.
1: If something is rich, it has a lot of things that make your skin more, I guess, bright,
0: nourished,
1: more nourished, more moist. Something that really affects your skin better.
0: Right. Yeah. 그렇죠. 뭐가 많이 들어갔어 그 안에.
1: Rich.
0: 그래서 yeah. rich하다고 하잖아요.
1: Food can be rich.
0: Oh.
1: Yeah. So if food is rich, it has so much like you know nutrients, but it, usually something like fatty food.
0: Oh.
1: It's so rich and thick.
0: 아. Right. Yeah. 그 커피 예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맞다. 커피 광고를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그래서 풍부한 향 이런 말로 rich 뭐 flavor 뭐
1: rich 아로마
0: 아로마도
1: rich
0: 있었고
1: aroma. That's 네, right.
0: 그게
1: yeah.
0: rich를 쓰다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1: Rich with flavor.
0: 그렇죠. Something richer for dry skin. 그러니까 조금 건조한 피부에는 something richer, 좀 더 보습력이 이렇게 보강된 그런 yes.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Rich 이렇게 쓴다는 거.
1: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목요일 대화로 얼른 가죠.
1: Let's go to Thursday.
0: 네, 13일 대화 바로 84쪽에 있습니다. Mm-hmm.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서 자리에 누웠어요. 보통 얼마나 이 관리가 오래 걸리는 지를 묻고 있고요.
1: Right.
0: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정도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자, 영문으로 들어보시죠.
2: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3: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2: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3: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2: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0: 네. 자, okay. how long does 뭐뭐뭐 take? 하면은 뭐뭐뭐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라는 말이잖아요.
1: Yeah,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0: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자, yes. 피부 관리, 보통 이제 얼굴 피부 관리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 그냥 a facial 혹은 the facial 이렇게 말하죠.
1: Yeah, how long does the facial treatment usually take?
0: 그렇죠.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정도요?
1: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0: From start to finish. 이 말을 먼저 해도 된다고 하셨죠, 그때?
1: That's right.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0: 그렇죠. From start to finish, 처음부터 끝까지요? 1시간? About an hour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Yes.
0: 네, 자 사실 이 treatment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말로 this treatment 그다음에
1: should help a lot.
0: Should help a lot. 라고 해서 사실 애가 많이 좀 피곤한 상태라서 쉬고 싶다는 말을 했더니 어, 그렇다면 이 시술이란다. 이 관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도움이 될 거다. Should help a lot. 이렇게 말했습니다.
1: Excellent.
0: 네. 자, 응용 문제 1번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conference, 총회에 갔습니다.
1: Okay.
0: 그 총회가 대개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1: How long does the conference usually take?
0: How long does the conference usually take? 라고 right. 하시면 되겠습니다.
1: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0: 혹은 how long is the conference?

0: 그렇게 물으면 어떤 차이가
1: Very
0: 있을까요?
1: simple.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아주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는 그렇게 How long is the conference? But you want to ask a little bit more specific question. How long does the conference usually take? I want more detailed answer.
0: 그렇구나. 그러니까 how long is 하면은 좀 크게 봐서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가깝고요.
1: That's right.
0: 자, how long does 뭐뭐 usually take 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제 했던 내용인데요.
1: Okay.
0: 자, 그 갈색 염색이 생각보다 좀 빨리 빠졌네요. 염색을 했던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 We learned that word fade,
0: fade.
1: like the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0: 맞아요.
1: expected.
0: 색깔이 좀 생각보다 빨리 빠졌다라고 할 때, the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바로 맨 처음 문장이 되겠군요.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3: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2: Using color-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3: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2: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0: 네. 자, color 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이런 말이 있었는데, color safe shampoo. 하여튼 컬러를 보호해주는 그런 샴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지금 염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0: 네.
1: 이걸 보호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지금 어렵게 지금 금발로 내가 바꿨는데, 이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샴푸가 Color Safe Shampoo.
0: 선생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금발로 하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Really?
0: 네. Blonde
1: Should
0: would look on you. Look good on you.
1: 아이 don't think so.
0: You never know until you actually give it a try.
1: 그쵸, you never know.
0: 예, 네,
1: You never
0: 모르죠,
1: know.
0: 그거야. 자, 여기서는요, color safe shampoo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1: Right.
0: 자, 응용 문제 해볼게요.
1: Okay.
0: 1번 해볼까요? 책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더 재밌어져요.
1: It gets more exciting near the end of the book.
0: 네. It gets more exciting near the end of the book. 이 책의 끝에 가까이 가면서라는 말이 되겠어요.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바퀴도 응용 문제 저희가 두개 중에 한 개씩만 해봤거든요. 교재를 참조하셔서 끝까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6: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7: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8: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나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펭귄은 왜 남극에 살까? 펭귄도 추위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제 펭귄들은 집단으로 뭉쳐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극에서 사는 이유, 그건 바로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을 오가는 바다새들. 그들을 두고 인간은 흉조라 생각하고 마구 사냥을 했죠. 그 결과 수많은 펭귄과 바다새들이 목숨을 잃었고 남극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손에 살 곳을 잃고 밀려나는 동물들. 그들에게 혹한의 땅을 추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aturday, August 15th, and I'm your host, Karen Choi. Today is the 81st National Liberation Day, 광복절, and a proud sense of national unity and reflection fills the air across the nation while we commemorate this very important holiday that serves as a powerful reminder of the sacrifices that paved the path to today's prosperity. 우선 1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된 모닝 헤드라인 뉴스들을 선별해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 뒤를 이어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되었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listen to a song first. Here is Bob Dylan, Blowin' in the Wind.

And those were some of the main headlines of this week. And in the headlines, we learned some of these expressions. There was underscore, which means to emphasize something. 강조하다, 이런 의미였고요. Fast spreading, there was a hyphen in between fast and spreading, which means to spread fast, 빠르게 확산되다, 퍼지다, 급속도로 번지는 이런 의미였죠. 그다음에 raven locks, 머릿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칠흑 같은 머릿결, 검은 머리카락, raven locks, locks가 머리카락 이런 의미였죠. 그다음에 archaeological finds, find가 찾다 이런 동사가 아니라 finds, s를 붙여서 발견물 이런 의미였고 intercept하다, 가로막다, 무언가 어디 A 지점에서 B 지점을 무언가 가고 있을 때 중간에서 가로채다 이런 의미로 intercept라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So that's all for hour one, but we will be back with hour two on this Saturday weekend special. 그리고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에서는 모닝 헤드라인 영상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Let's listen to a song. Here is Owl City with Fireflies.

0: turns slow.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